0: 하나님 말씀으로 굳게 서서 진리를 선포하며 선별된 찬양만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0: 김경찬 목사님과 함께하는 오늘의 말씀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목사님께서는 현재 캘리포니아 리치몬드 침례교회를 섬기고 계시며 하나님의 소원이며 한 영혼의 구원의 비전에 온 열정을 쏟고 계십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은혜 받으시기 바라며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1: 심히 떨었노라 입니다. 심히 떨었노라. 지금 심히 떨었다라는 이야기를 복음 전파의 거장 중에 거장인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심히 떨었노라. 복음 전파의 거장들을 얘기를 하면 어디에서나 거침이 없고 어디에서나 당당하고 어디에서나 늠름했던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아주 솔직하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약하고 또 두려워했고 그리고 심히 떨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하는 중에 심히 떨어본 적이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중에 극심한 반대가 있어서 두렵고 떨린 적이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복음전대 거장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그렇죠. 뭐 담대합니다. 거침없고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또 바울 그리고 유명한 폴리캅 이런 사람들의 모습에 우리는 도전을 받기도 하지만 오늘 바울은 떨었다고 합니다. 의외의 얘기죠. 베드로 같은 분도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뭐 하룻밤새 세 번이나 부인도 하고 또 도망도 가고 이런 존재였는데 예수님이 없을 때 예수님 승천한 후에 성령의 능력을 받고 복음을 전합니다. 무식한 줄 알았는데 겁쟁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아주 힘있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당했죠. 바울은 오늘 심히 떨었다고 그러는데 바울은 여태까지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힘이 있었습니다. 늠름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폴리캅 같은 사람은 이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화형대, 불이 훨훨 터오르는 화형대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때 예수님을 부인

0: 하냐라고 하는데 나는 그럴 수 없다고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복음 전도자들의 공통적인 모습이 당당한 거였습니다. 아주 당당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못지않게 초기 기독교 300년의 역사를 보면 이렇게 아주 기독교가 막 발전하고 있는 중에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났던 사람들도 역시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때 얘기를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교회에서 공포가 확산되었다. 위협에 굴복하여 믿음을 부인한 사람들의 숫자가 엄청났다. 그러나 굴복하지 않고 굳게 서서 순교의 고통을 당한 사람들의 수도 부족함이 없었다. 그리고 박해가 더 확산되고 맹렬해짐에 따라 그리스도인들의 열심과 그들의 저항력도 점점 더 강해졌다 그랬습니다. 즉 믿음의 전사들이 참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 중에 복음 전파의 거목 중에 거목, 거장 중에 거장, 곧 사도 바울, 그가 오늘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내가 너희 중에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바울이 심히 떨었던 이 상황을 여기 말씀으로 그냥 보면 복음 전도자들을 박해하고 못살게 굴고 막 죽음의 위협을 주는 권세자들 앞에서가 아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그랬습니다. 여기 사실 내가 너희 가운데라는 말을 여러 가지 해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시작과 이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하면서 시작을 했듯이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너희들 가운데 이런 말이기도 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담대했던 그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그렇게 매를 맞고 막 무섭게 막 그를 공격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했고 담대했던 그 사람이 그가 전도한 그래서 교회로 모여든 그 사람들 앞에서 떨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어폐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뭐가 좀 이상한 얘기를 하는 듯 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실토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한 모습 있는 그대로 실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고. 과연 어떤 상황이어서 무엇이 문제가 되어서 이렇게 자기의 연약한 모습, 두려워 떠는 모습을 그대로 고백을 했겠습니까? 이 상태의 얘기를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혹은 저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혹은 회방하거늘 그랬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여기서 그들은 고린도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외국 땅에서 나와서 함께 동포를 만나면 그렇게 좋아해야 되고 그렇게 즐거워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지금은 좀 덜하지만 옛날에 한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때 외배에서 누가 오기만 하면 한국 사람 만나기만 하면 아 반갑다고 아 그러면서 손잡고 뭐 허그하고 그리고 뭐 옛날 얘기하고 또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사도 바울은 지금 멀리서 찾아온 사람입니다. 그러면 거의 회당에 안에 같이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아 잘 왔다고 어디서 왔냐고 그러면서 손잡고 그냥 허그하고 그렇게 기뻐하고 바울이 또 복음을 전하면 야 이런 말이 있었구나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들이 바울을 싫어하는 겁니다. 대적하여 비방하고 회방했다고 그랬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얘기를 하니까 그게 못마땅했습니다. 그게 싫었습니다. 그게 비방거리가 되었고 그를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옷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다시는 너희 앞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이제는 이방인에게 가겠다고 다짐과 각오를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려면 누군가가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줘야, 그 문이 열려야 들어와서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 빛이 거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끊어진 상황이라고 그러면 이제는 저주의 자식들이 된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참 불행한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이방인에게 가겠다 그런 겁니다. 이런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회당장 그리스보라는 사람과 그의 가정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고린도의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님께서 계속 용기를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고 계속 전하라,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가 고린도에 있었던 기간은 1년 6개월 정도의 기간입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데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니까 박해와 또 반대가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한 번은 총독이 새로 왔습니다. 갈리오라는 사람이 왔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고소하기 위해서 그에게 찾아갑니다. 이 사람들이 벌을 받아야 됩니다. 못된 사람들입니다. 다 들어보니까 유대인의 얘기뿐이지 로마법이나 그 동네의 법에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각을 하죠. 그러니까 돌아가서 그때의 회당장으로 또 사도 바울에게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는 소스데네를 잡아다가 또 때리고 위협을 가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처럼 1년 6개월이나 되는 기간 동안에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바울이 1년 내내, 1년 6개월 내내 긴장감이 그냥 그를 팍 누르고 있습니다. 아무리 복음의 거장이여 복음의 전사라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위협도 또 죽이겠다고 하는 소리가 계속되면 위축되죠. 위축되죠. 두려웠죠. 심이 떨었습니다. 안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복음의 일꾸름이라면 이게 남의 소리가 아닙니다. 복음 전파되는 곳에는 항상 두 가지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의 역사요, 하나는 반대의 역사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대의 역사는 항상 같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전도할 때도 그랬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전하면 다 믿어야죠. 그리고 박수 쳐줘야죠. 아, 난 당신에게 믿지는 못하겠지만 그렇다 박수는 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기적을 베풀 때에도,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베풀 때에도, 옷을 입을 때에도, 눈 못 보던 사람들이 눈을 보게 될 때에도, 그리고 귀머리가 듣게 될 때에도,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는 그런 그 기가 막힌 환희와 감격의 순간인데도 예수님에 대해서 대적하고 회방하고 나중에는 그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구원의 역사도 있었지만 반대하고 대적하는 역사도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이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항상 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디비시브하다는 거죠. 늘 반대가 일어납니다. 찬반이 극렬하게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끝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역이 계속될 때에도 똑같이 일어났고, 기독교 역사상 한 번도 그것이 변한 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된 곳이건 또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이건 복음이 들어가면, 복음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도 교회 안에서건 교회 밖에서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복음 전도자 사도 바울과 같은 이도 위축되었습니다. 그럼 선택권이 여기 선택이 여지가 생겨납니다. 이러면 하나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전적으로 성령의 능력과 지혜에 의지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고 신경을 쓰게 되면 이 복음에 포장을 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늘 있게 말입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얘기한 그대로입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설득력 있는 지혜, 영어로 보면 eloquence, 아니면 superior wisdom, 아니면 wise and persuasive word.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커뮤니케이션 이론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온갖 미사력을 다 동원하고 십자가의 복음에 화사한 옷을 입히고 전해도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의 결과입니다. 누가 들어봐도 심지어 안 믿는 사람이 들어봐도 기가 막힌 감동이 있고 재미가 있고 뭐 교회 안에서 사는 말들을 보면 거기에 은혜가 있고 뭐 영감이 있고 설득력까지 가미되면 고린도의 유대인들도 막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이방인들도 막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일거양득이고 일거삼득의 효과가 일어날 것입니다. 바울 역시 유대인들 못지않게 유대인의 율법에 해박한 사람이었고 로마법에 해박한 사람이었고 헬라 철학에 해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자신의 능력과 노하우를 복음 전파에 사용을 한다면 사람들 중에 그의 수려한 말솜씨에 매료가 될 것이고 그의 설득력으로 그를 따르겠다는 사람들이 막 찾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당하는 그 쓸데없는 쌩고생 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걸 택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세상적인 그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지 않다고 여길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몇 년 전에 뭐 저는 몇 편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몇 편 이 드라마 중에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그때 한참 거기에 주인공이었던 유시진인가? 그 대위가 쓰던 말이 있었습니다. 그 말이 그 어려운 것을 제가 또 해내지 말입니다. 그 어려운 것을 제가 또 해내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어려운 것을 또 해내지 말입니다. 언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아름다운 말, 그 수려한 말, 그리고 설득력을 가지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말도 잘할지 모르고 전도하면 두렵고 떨리는 사람, 전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과연 내 말을 듣고 사람들이 믿을까? 몇 명이나 믿을까? 이러지만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내 말과 아무 관계없이 그 어려운 것을 저와 여러분이 해냅니다. 그 이유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후배 목사님이 이 지역에서 목회를 하다가 라오스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가자마자 갑자기 거기에 그 학생들을 데려다가 영어를 가르치고 그러면서 그 학생들을 돌봐주는 그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뭐 간 지 일주일 만에 그냥 갑자기 그 맡아서 한 30명? 25, 30 이 학생들이 거기서 영어를 공부하고 학교 갔다 영어 공부하고 또 그 학생들이 밖에 전도하러 나갑니다. 이전에 선교사님이 그렇게 해서 전도하러 나가라는 거예요. 애들하고 나갑니다. 이 아이들이 행색이 그렇게 훌륭한 아이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뭐 잘 차려입는 아이들도 아니고 그 먹는 것도 굉장히 부실하고 그리고 또 이 아이들의 뭐 잠자리도 그렇게 신통치 않은데 뭐 끝나면 전도하러 나가는 거죠. 근데 전도하러 나가면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고 전도하러 안 나가면 구원받는 사람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을 찾고 싶어도 전도를 안 하면 찾지 못하고 전도를 하면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몇백 명이 예수 믿고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학생들이 전도할 때도 그런 일들이 나지만 자기는 라오스 말을 할 줄은 몰라. 그러니까 영어로 학생에게 전하면 하는 사람도 영어가 뚜벅뚜벅하고 듣는 학생도 영어가 뚜벅뚜벅한데 그렇게 라오스 말로 그렇게 전하면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기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의 힘은 대단합니다. 세상의 말로 사람을 울고 웃기는 사람들, 들었다 놨다 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말의 힘으로 세상의 대통령도 되고 또 권세자도 되고 다른 사람의 주머니를 텅텅 비게도 하고 수많은 팔로워를 거느리는 인기스타도 되고 권력과 부를 축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용기와 힐링의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거기에 말의 힘에 종교심, 종교성까지 접촉을 하게 되면 정말 대단한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세상적인 종교적인 심성이 그 속에 들어가면 영혼을 죽이거나 영혼을 좀먹는 사탄의 도구가 됩니다. 말의 힘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근심하게 만들기도 하고 용기를 주기도 하고 병들게도 하고 때로는 그 사람을 막 일으켜서 힘있게 살리기도 합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야고보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배가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말의 힘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커뮤니케이션 이론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무기고 전략이 되는 것이 아름다운 말, 엘로퀀스한 것, 그 다음에 설득력의 기술이 대단합니다. 퍼세시브한 것들, 대단히 중요합니다. 전도에서도 이런 이론이 유용하게 쓰임받을 때가 꽤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바울은 그 말의 힘을 애써 외면하였습니다. 그가 말을 못하기 때문에, 그가 버버리하게 하는 말을 하기 때문에 아니었습니다. 그는 누가 그의 말을 들어도 그런 말에 은사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처음에 1차 전도여행 때 바나바하고 바울이 같이 전도여행을 다녔는데 바나바는 나이가 좀 있는 사람이었고 말씀을 주로 많이 전하는 사람은 바울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그럽니다. 저가 헤르메스다 그럽니다. 헤르메스라는 거죠. 즉 언어의 신이라는 겁니다. 그런 별명을 그에게 붙여줬습니다. 언변에 재능이 있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아덴에 있을 때입니다. 아덴에서 처음에 아덴에 가보니까 뭐 수도 없이 많은 신들이 있고 사람들이 말쟁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새로 동네에 어떤 사람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느냐 서로 논쟁을 합니다. 헬라의 철학자들이죠.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말에 조금 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인정을 했습니다. 탁월한 언변에 능한 하나님의 종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자신의 연약함, 두렵고 심히 떨리는 그런 상황에서 그것을 택하는 대신 그가 택한 방법은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과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그를 극심히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할 적에 듣는 사람이 구원의 믿음을 가지게 되면 얼마나 정말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참 정말 환희에 차는 마음이 있습니다. 좀 지나간 얘기지만 제가 미국에 와서 처음에 미국 교회를 다니는데 조그마한 동네 교회입니다. 제가 그 교회의 교인이 되어서 그 교인들하고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뭐 이런 일을 한다고 그러니까 저희들을 그 교회로 인도한 이제 그 부인은 한국 분이고 미국에 50년대 말에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남편은 이제 미국 군대에서 오랫동안 근무하고 회사에 뭐 조그만 회사의 사장님으로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우리가 그 교회의 교인이 되겠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막 우는 거예요. 눈물 흘리는 거예요. 아니, 그분이 집사님이죠. 집사님, 우리는 원래 예수 믿던 사람이고 그리고 청소년 사역을 하던 전도사였고 그리고 여기 잠깐 있다 갈 겁니다. 그러는데도 이분이 막 울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울어요. 여러분, 교인이 새로웠는데 여러분들이 그 교인 보면서 너무나 좋아서 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 저 사람 새로웠는데 관상을 보니까 어디서 신앙생활을 했을까? 우리에게 이런 마음들이 더 많은 경우가 참 그래요. 누가 새로 왔습니다. 그 사람 한 사람 저기 고맙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생활 잘 해보십시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 한 사람이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되면 너무나 좋습니다. 그 어려운 것을 해낸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말의 능력이 아니라 아주 순수하게 복음을 전했더니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죠. 대개의 경우 듣는 사람이 외면하고 또 말을 했더니 뭐 지금 21세기에 지금 19세기 얘기하느냐고 하면서 조롱하고 너나 잘해라 당신이나 잘하세요 이런 눈초리를 주고 더 대적까지 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 쉽지 않습니다. 한 번 두 번 이렇게 당하면 괜찮은데 그 계속 당하면 대단히 힘들 거겠죠.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1년 6개월을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보통 사람이 감내하기 어려운 그런 일을 계속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대단한 사도 바울이 나는 약하고 나는 두려워했고 나는 떨었다도 아니고 뭐라고 그래요? 심히 떨었대요. 트렘블링하는 거예요. 버들버들 떠는 거예요. 이 사람 만나서 복음을 전하면 또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 여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 누가 닥쳐와가지고 나를 막 끌고 가면 어떡할까. 한 번은 우즈베키스탄에 선교사님도 훈련을 하러 갔습니다. 1월달입니다. 그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또 키르기스탄 뭐 그 지역의 스탄 이 칸츄리의 선교사님들이 한국에서 나간 선교사님들이 다 함께 모였어요. 그리고 이제 컨퍼런스도 하고 총회도 하는 겁니다. 근데 모두가 불안해. 모두가 불안해. 언제 그 정부에서 경찰들이 들여닥칠지 몰라. 그래서 조마조마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아침에 이제 모이기로 했는데 오늘 못 모일지도 모른대. 경찰들이 우리가 여기 모이는 거를 알았다고 하는 소식이 들렸다는 거예요. 못 모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일단 도망가더라도 밥을 잘 먹어야 되니까 밥이나 잘 먹으면서 뭐 해봅시다. 그런 시간도 가졌습니다. 몰래 하는 거죠. 언제 무슨 문제가 생기면 튀는 겁니다. 그야말로 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떨었어요. 저는 잠깐 갔다 오는 사람이지만 거기서 계속해서 그 사역을 해야 되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한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이 사람이 내 소리를 듣고 바로 경찰서로 뛰어갈 사람인가? 아니면 내 말을 잘 듣고 다시 만나서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인가? 이게 얼마나 겁이 나는 얘기인지 몰라요. 그래서 선교사들 훈련을 할 적에는요 꼭 이럽니다. 기도하고 그 사람이 평화의 사람인 줄 알아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화의 사람, person of peace. 사도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심히 떠는 거예요. 그 복음 전파의 거장이 그가 심히 떠는데 사실은 잡혀갔을 적엔 얼마나 당당했는지 얼마나 담대했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인데 지금 그들 가운데 교회 안에서 벌벌 떠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구원받는 사람들만 있었습니다 하면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거기에는 반대하는 사람이 틀림없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했다 하지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사람의 설득력을 이게 싹 포장해서 하지는 않았는지 의문을 품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적에도 언제부턴가는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예배입니다. 그럼 찬송도 하나님이 예배입니다. 설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근데 분위기를 잡는 거예요. 설교 시간을 위해서 분위기를 잡아요. 찬송도 분위기를 잡는 거고 기도도 분위기를 잡아요. 우리가 분위기를 잡아요. 어느 때부터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찬송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기도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복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서 교회를 세웠던 이 사도 바울인데 동시에 마치도 바늘과 실이 함께 늘 가는 것처럼 늘 쫓아다닌 것이 반대의 세력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복음을 전하다가 감격을 해서 눈물을 흘려본 사람도 있겠거니와 혹시 여러분들 중에 복음을 전하다가 심히 떨어본 적이 있습니까? 심히 떨어서 무서워요. 무서워. 복음을 전하는데 아이 여보, 전도하는데 뭐가 무서워? 사도 바울은 떨었다고 그랬어요. 떨어본 적 있습니까? 그는 떨었지만 타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연약하고 두려워하고 떨리는 모습을 굳이 숨기거나 감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격려의 음성이 언제 들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싶죠?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을 듣고 싶죠? 언제 그것이 들리는지 아십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다 대적을 만나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떨 때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그 두렵고 떨리는 중에 여전히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전할 때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 어려운 일을 해내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일을 내가 또 해내지 않았습니까? 하는 겁니다. 좀 유치한 질문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질문이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우리와 같이 아주 소시민으로서 복음을 전하든지 아니면 바울과 같이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빌리 그레이엄처럼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구원받는 사람은 항상 적습니다. 일부입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전도대회 할 때는요 상담하는 사람들이 먼저 쫙 스테디움에 같이 앉아있다가 구원 초청의 시간이 되면 상담받는 자들이 이렇게 찬송이 나오고 오늘 예수 믿을 사람들 내려오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서 이렇게 쭉 내려와주면 다른 사람들이 용기를 내서 아, 저 사람도 나갈 수 있으니 나도 나갈 수 있겠다 하면서 일어나서 나오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보기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 같은데 그중에 많은 사람들은 상담사들입니다. 용기를 같이 주는 거죠. 같이 격려를 하는 거죠. 이걸 나쁘게 생각하면 이것이 매니플레이트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좋게 생각하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좀 더 격려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복음을 전하면 복음 전파의 거장이던 복음 전파의 아주 처음 하는 초신자이건 다 전하면 두 가지 현상, 하나는 구원받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고 하나는 대적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데 수적으로는 후자가 항상 많은 법입니다. 그냥 방관하는 사람만 있으면 괜찮겠지만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두려워 떨기 시작하겠죠. 위축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죠. 말을 할 적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가 많이 가죠. 교회 역사에 늘 믿는 사람보다는 안 믿는 사람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복음 전파의 이 방법은 실패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복음 전파를 하되 보다 엘러컨스하게 보다 트렌디하게 하고 보다 설득력 있게 하고 보다 엣지 있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시도는 늘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붙잡고 여전히 자랑스러워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 전파의 거장 사도 바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음 능력에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고 그 일을 끊임없이 감당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는 사람이 복음 전파를 감당해야 합니다. 저는 요즘 좀 하나님 앞에 좀 죄송스러운 것이 많이 있어요. 나를 목회자로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언제 불렀느냐? 청소년들 데리고 복음 전도 하러 다니고 뭐 코스모스 백화점 옛날에 뭐 그런 데 가서 막 전도하고 뭐 동국대학교가 그때 당시에 아 지금도 그렇지만 불교 학교인데 뭐 그 학교 전 앞에 가서 막 전도하고 아 그러면서 아이들 데리고 다니면서 막 지도자 훈련하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제가 받았거든요. 근데 미국에 와서 뭐 영어 때문에 애쓰고 또 뭐 신학 공부한다 애쓰고 또 목회한다 그러니까 이 목회는 또 이게 다 한 사람의 마음을 만지는 거거든요. 뭐 이러다 보니까 뭐 처음에는 전도했습니다. 처음에는 뭐 시멘스 미션들 뭐 막 그 배 타고 다니는 사람들 찾아가서 그 사람들 가서 뭐 전도하고 전도하면 전도사님 내가 평생 교회 다니는데 전도사님에게 생전 처음 이런 얘기 듣습니다. 나도 예수 믿는데 뭐 어쩌고 하면서 뭐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겨요. 지방에 조그만 교회를 하니까 그 사람들 데리고 그 동네 사람들 다 예수 믿게 하는 그런 수고를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가 좀 규모가 있고 막 이러니까 내 스스로가 전도하는 일을 많이 못했어요. 얼마나 마음에 부끄러움이 생기는지 몰라요. 그래서 얼마 전부터는 기회가 있으면 하겠어요.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앞에 어떤 분들이 앉아있어요. 찾아가서 May I help you? 난 이 교회 목사다? 혹시 교회 다니느냐? 예수 믿어라? 어저께 미안하지만 우리 무궁화한국학교 장동구 장로님 계신데 2층에서 선생님으로 수고하시는 분이 있어요. 잠깐이지만 선생님 저는 이 교회 목사입니다. 혹시 교회 다니시나요? 안 다니시는 것 같습니다. 교회 다니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참 좋습니다. 아, 교회 다닐까? 친구들이 다 교회 다니니까 아이들이 마침 크니까 교회 다니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조금씩 하고 있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12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 이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목사이지만 그렇게 말재주가 능하다고 늘 그 여기지 않고 살아갑니다. 늘 말에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격상 고지고대로 가는 이런 고지식한 면이 있습니다. 옷은 조금 트렌디하게 입고 다니는 것 같은데 이 성격이 원래부터 고지식해요. 고지식합니다. 말도 고지식하게 스트레이트로 하고 포장을 하거나 이런 거 잘 할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것은 이런 사람인데 미국에 와서 33년 동안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감사합니다. 진짜. 그리고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감사해요. 그 어려운 일을 내가 해내지 말았냐? 않았습니까? 내 능력과 내 재주가 아니었습니다. 교회 나눈 사람들 중에서 믿은 사람이 더 많을까요? 안 믿은 사람이 더 많을까요? 믿은 사람보다 안 믿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건 정상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리치몬 가족 여러분, 우리가 그 어려운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다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채우기 위해서도 아니고 교회를 크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 누가 할 수 있나요? 우리가 해야 되죠. 우리가 안 하면 그분들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반대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빛을 가로막는 것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옷에 먼지를 털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피가 당신에게 돌아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떠났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어려운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능력이 있습니다. 내 속에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 계시니까 그 일을 성령께서 하시니까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친구들 만나겠죠? 늘 만나는 분들 계시죠? 아무리 얘기해도 교회가 안 가겠죠? 한마디 하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아마 형,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너나 잘 가. 그럴 겁니다. 오케이. 또 다음에 만났을 적에 친구, 예수 믿고 구원받아. 우리 살만큼 살았잖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아이들이 그럴 겁니다. 아빠, 엄마,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래, 나 늙어서 이제 네가 내가 하는 말 잔소리로 듣겠지? 그렇지만 해야 돼.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야. 우리가 그 큰, 그 어려운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면, 우리가 예수를 전하면, 우리 가운데 예수를 전하며 우리의 눈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을 많이 보는 성도님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는 캘리포니아 리치몬드 침례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김경찬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캘리포니아 리치몬드 침례교회 또는 BBN 한국어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2: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과 말씀으로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1983년 영국의 이스터본에서 13살 난 소년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소년의 이름은 토마스 크레이븐이었고 그 소년은 모범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살할 이유가 전혀 없었는데요. 소년이 왜 자살을 했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일기장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가정은 악마의 저주를 받아 가족들이 일찍 죽는다는 소문을 들었다. 죽음이 두렵다. 어차피 죽을 운명이라면 어머니 곁에서 죽는 편이 낫다. 소년을 죽인 범인은 악의에 찬 헛소문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소문은 전혀 근거 없는 것이었는데 이 가정에 적개심을 품은 한 노인이 퍼뜨린 유언비어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살인은 한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나 험담은 세 사람을 죽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리석고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며 남의 허물을 들추어내서 떠들어댑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신중하게 처신하며 말 조심을 합니다. 남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을 살펴보고 남의 허물을 사랑으로 덮여줄 줄 아는 BBN 가족들이 되기를 소원해봅니다.
1: 전혀 광고 없이 순수 청취자들의 후원으로만 운영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2: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0: 주의 뜻을 따라 성경 강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보내드리고 있는 주의 뜻을 따라 오늘도 말씀에는 부산 말씀교회를 담임하시는 김두식 목사님입니다.
1: 할렐루야, 김두식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편 39편에 있는 말씀으로 인생의 유한성을 깨닫고 드리는 일곱 가지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시편 39편의 도입부에 등장하는

하시고 무한하신 능력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인생의 유한함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이 드린 기도는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진리를 깨닫고 믿음이 성장하는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유한함과 허무함 앞에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할까요? 시편 39편은 그 답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첫째로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혀로 범죄치 않게 하소서, Let me keep my tongue from sin 이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잠언 12장 18절에 보면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Reckless words pierce like a sword. 아무 생각 없이 쏟아내는 아무 말 대잔치는 듣는 이에게 칼처럼 그의 영혼을 찌름같다는 것입니다. 왜이 넥타이를 맸냐가 아니라 이 넥타이는 제가 두 번째로 좋아하는 색이네요 라고 말하면, 그러면 첫 번째 좋아하는 색이 뭔지 물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고 경고하십니다. The tongue has the power of life and death. 야고보서 3장 8절에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체에서 매일매일 가장 많이 범죄하는 것이 혀입니다. 다윗은 인생의 말년에 혀로 범죄하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떤 범죄입니까? 첫째로 원망, 불평, 비방 등을 하지 말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Let me not resent. complain, nor slander. 악한 대적들이 비난하고 조롱할 때 우리는 침묵해야 하며 입술로 범죄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때때로 침묵도 지혜입니다. 악인과 맞서 싸우려다가 내가 악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입에 재갈을 물리는 노력을 했습니다. 재갈은 맹수가 물지 않도록 혹은 큰 소리로 짖지 못하도록 입에 물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41편 3절에 여호와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기도합니다. Set a guard over my mouth. 여러분의 입에는 파수꾼이 있습니까? 아니면 생각하는 순간 바로 나오는 자동문입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다윗이 인생의 말년에 혀로 범죄하지 않기를 기도했는데 그두 번째 내용이 뭡니까? 감사와 찬송의 말을 하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Let me give thanks and praise. 침묵한다고 해서 무조건 입을 닫고만 있어서는 안 되고 열 때는 열어야 하겠죠. 본문에 보면 다윗은 입조심하느라 선한 말도 하지 않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랬더니 근심이 더했고 마음에 불이 붙었습니다. 침묵할 때는 침묵함이 옳지만 선한 일에도 침묵하는 과오를 저지르면 안 됩니다. 우리 입술은 감사와 찬송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시편 126편에 보니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입에는 웃음, 혀에는 찬양. 입에는 웃음, 혀에는 찬양. 할렐루야. 정반대로 입에는 원망, 혀에는 짜증이 충만하면 큰일 나겠죠. 오늘 시편 39편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본문을 관통하는 두 번째 핵심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하는 내용입니다. Let me know the limitation of my life. 4절에서 6절 말씀이죠. 우리 인생이 길어봤자 손넓이, 즉 한뼘밖에 안 되는 짧은 인생입니다. 든든하게 섰다고 할 때에도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잘난 척하면 하나님께서 비웃으십니다. 가소롭게 여기십니다.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아무리 든든한 것을 붙잡고 있어도 다 허무한 것뿐입니다. 잘라봤자, 예뻐봤자, 많이 배워봤자, 대단해봤자 전부 하나님 앞에서 없는 것 같은 존재요. Nothing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연약함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6절에서 인간은 보이다 말다 하는 그림자 같은 인생임을 설명하면서 헛된 일에 분주하고 바쁘게 다니며 재물을 쌓아도 결국 누가 그것을 취할지도 모르는 불쌍한 존재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돈 많이 번 의사가
노년의 자식들에게 전 재산을 나눠줬습니다. 자식들도 돈 많은 의사들이었습니다.

0: 아버지가 요양원 경비 내놓으라 하자 자식들이 거절했습니다. 아버지는 분노하고 절망하여 목을 맸습니다. 며칠 전 신문기사입니다. 돈 많이 벌어도 그것이 내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많은 재산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 혹은 형제들 간에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다윗은 그런 인생의 허무함을 깨달으면서 자신이 비록 전무후무한 이스라엘의 왕이었으나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모르면 교만해지는 것이죠. 나의 연약함을 아는 자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 시편 39편을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7절에 보니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Let me confess that my hope is in the Lord. 한뼘 길이에 불과한 인생, 아무리 잘 나가는 때라도 결국 허무한 인생, 열심히 바쁘게 물질을 쌓아봤자 누구 것이 될지도 모르는 인생을 살면서 그런 움직이는 것들을 소망 삼아서는 안 되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결국 참된 소망은 장수도 성공 출세도 물질도 아니며 영원한 소망은 하나님 외에는 없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허무주의에 굴복하지 말고 허무와 허생을 하나님 안에서 극복하고 하나님을 참 소망으로 삼으십시오. 우리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오늘 시편 39편을 관통하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죄에서 건지시고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보지 않게 하소서 하는 8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Save me from all my transgressions and do not make me the scorn of fools. 소망을 하나님께 둔 자는 먼저 자신의 죄를 사함받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생깁니다. 한글 성경의 죄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반역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하는데 마귀를 왕으로 섬기고 돈을 왕으로 섬기고 욕심을 왕으로 섬기는 반역의 삶을 살았음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왜 죄에서 건진다는 표현을 썼습니까? 죄가 우리를 주관하고 다스려서 죄의 종으로 사는 단계가 되었기에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건져 주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매한 자에게서 건져 달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도 제목입니다. 악인들에게서 계속적인 비방과 모욕을 당할 경우에 다윗이 가진 하나님의 이름에 심각한 명예 훼손이 되기에 다윗은 우매한 자들에게서 더 이상 욕을 당하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매한 자들은 누구입니까? 인생의 길이가 불과 한 뼘밖에 되지 않음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최고의 전성기와 황금기를 구가하고 있어도 결국 그것도 아무것도 아님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누구 것이 될지도 모르는 물질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반역하면서 죄를 쌓는 인생들을 총칭하는 용어가 우매한 자들입니다. 히브리어는 나발이죠. 어리석은 자의 대표 명사입니다. 다섯 번째로 시편 39편을 관통하는 핵심 교훈은 무엇입니까?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주의 채찍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Remove your scourge from me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징벌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채찍입니다. 다윗은 주님의 채찍을 옮겨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주님의 펀치를 맞고 완전히 쇠망하였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마치 그의 부귀 영화를 좀먹듯이 소멸하게 하신다고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완전히 쓰러진 다윗이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그의 자비하심에 호소하며 채찍을 옮겨달라는 호소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인생이 꼬이고 설상가상의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호소해야 합니다. 채찍을 자초했던 삶을 회개하고 채찍을 옮겨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로 시편 39편을 관통하는 핵심은 12절에 나오는 대로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Listen to my cry for help. 다윗은 자신이 눈물 흘려 기도할 때에 그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응답해 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간절한 애원이죠.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번역된 이 듣다 하는 쉐마는 단순한 청각적인 현상이나 반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눈물 흘려 부르짖어 기도하면 귀로 들으실 뿐만 아니라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내 사정과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실 뿐만 아니라 응답하십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시편 39편을 관통하는 핵심 교훈은 13절에 등장하는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Restore my health before I die. 비록 10절에 하나님의 강펀치에 맞아 이미 쾌요패를 당한 인생에 불과하지만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13절에 하나님께서 건강을 회복시키시고 생명을 주실 것을 믿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회복시킨다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웃다, 슬픔을 이기다, 강하게 하다 하는 여러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눈물 흘려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사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슬픔 가운데 기도하며 매달리는 자에게는 슬픔을 이기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연약한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혹시 건강에 이상이 있거나 질병에 시달리는 분들은 다윗처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시편 39편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유한함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되 혀로 범죄치 않도록 또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해 주시도록 그리고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하면서 또 죄에서 건지시고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보지 않게 하소서 하며 주의 채찍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하고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며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하는 이런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 지금까지 크리스천 초중고등학교를 세워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 사역자며 베스트셀러 전도는 어명이다의 저자 말씀교회 김두식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 말씀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는 말과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그 풍성한 말과 정보들이 우리에게 진실을 가르쳐주는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거짓말과 헛말과 빈말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속고 속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비와 눈이 내려서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듯이 여호와의 입의 말씀도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처럼 거짓과 빈말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우리가 내뱉은 말과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결코 사라지지 않고 열매 맺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복음 증거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며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는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을 어떤 방법으로 실천하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의 그리낌을 받는다면 저희들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아이디어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웹페이지 상단에 있는 BBN ITL 카드 신청하기란을 클릭하셔서 ITL 카드를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건네줄 수 있는 작은 명함 크기의 ITL 카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ITL 카드를 받으실 여러분들의 주소를 입력해 주시면 저희들이 무료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은 이 ITL 카드를 건네주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0: 수많은 혼탁한 방송 가운데 오직 순수한 복음만을 고집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0: 주최를 하는 연회 참석 그 자체를 죄로 여겼습니다. 주일 성수를 성도들에게 가르치면서 본인들은 성수주의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모순이었죠. 그 어떤 것과도 주일 성수는 타협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1: 그들이 그렇게 주일 성수를 강조하며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립과 청지기 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2: 많은 성도들이 이번 일에 걱정을 해드렸습니다. 우리 눈엔 외놈들의 술수가 보이는데 혹이나 우리 순진하신 목사님들이 그 올무에 걸려들어가는 것은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3: 그러셨군요. 사실 저희들도 성도님들이 그러시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2: 이렇게 외놈들 술수에 노란하지 않으셔서 감사드립니다.
3: 그게 왜 저희들에게 감사할 겁니까? 그건 하나님께만 감사를 드릴 일이죠. 이제 조선의 모든 교회는 어떤 일에도 교회를 중심으로 말씀을 지키며 굳건히 서야 합니다.
2: 그래야 하가디요.
3: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혹시 네비우스 선교 정책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2: 네비우스요?
0: 네비우스 선교 정책은 네비우스 선교사를 통해 시작된 교회 자립 운동을 말합니다. 1890년부터 중국 산둥성에서 선교사로 활동을 한 네비우스 부부는 가난한 중국 선교를 위해 중국에서 해야 할 일은 자립이라고 주장을 하며 모든 선교지 정책은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자립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네비우스 선교 정책의 시작이었습니다.
2: 중국에서 그런 선교를 하신 목사님이 계셨구만 기래요.
3: 그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2: 뭡니까?
3: 그건 바로 자립입니다.
2: 자립이요? 지금도 자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들 이 교회가 우리 교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디 선교사님들의 교회라고는 생각지 않고 있디요.
3: 지금보다 더 굳건히 교회가 스스로 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교회가 자립이 안 될 때 교회는 흔들리고 시험에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4: 자립이라뇨? 지금도 자립을 하고 있는데 그거 말고 또 있습니까?
2: 조직과 재정이 자립이 안 되면 교회는 흔들리고 만다고 합니다.
4: 조직이라면 지금도 장로님께서 조사로 있으시니까니 됐고 재정이라면
2: 성도들의 더 많은 헌신이 요구되는 부분이지요.
4: 가난으로 찌든 사람들을 어떻게 더 힘을 내라고 할 수가 있지요?
2: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립이고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라고 합니다.
4: 뭐라고요?
2: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요. 중국 산동성의 선교사 한 분이 바로 그런 정책으로 자립하는 교회의 모범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4: 중국에서요? 그렇게 자립을 해야 한다고 하면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2: 문제는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이 잘 따라와 주어야 할 텐데

0: 자자, 뭐였네?
1: 아이고, 또 무슨 일입니까? 아직도 외놈들이 그저 우리 목사님들을 못 잡아먹어서 난립니까?
0: 그거야 아니라 이렇게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이유를 생각해봤네.
1: 교회가 성장을 할 수 있는 이유요?
2: 와예, 생각해봐야 하는 깁니까?
0: 아, 내래 말이야. 가만 생각해보니까니 그거이 다 주일 성수를 통해 우리가 교회에서 배워서 기르게 된 거이다 이거야.
1: 아, 그건 그렇디요.
0: 만약 우리가 교회당에서 이런 거 저런 것을 배우지 않았더라면 아 이번 일에 오케이겠어. 응? 아마 안 봐도 알겠디.
2: 하모 하모 얼마나 우스웠겠습니까. 우리가 주일을 잘 지켜가고 주일날 장애도 안 가고 하니까네 목사님들이 우리가 무서워 외놈들이 초대를 한 연회에도 안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0: 그거이 다 우리 교회가 든든해졌다는 겨라 이 말이야.
2: 언제나 안 든든했는겨. 이래 우리들이 지키고 서 있는데 얘.
0: 아이, 그런 거야 아니라.

0: 그저 날래 말씀해 보시라요.
1: 이제 우리 교회는 예전에 선교사들에 의해 움직이는 교회를 넘어 장대현 교회 성도들이 움직이는 교회가 되었다 이 말이야.
0: 그 말을 듣고 보니까니 기로구만 길에요.
1: 길에서 하는 말인데 이젠 더 큰 시험이 올 거라 이 말이디. 그럼 그 시험을 선교사들이 해결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이 해결을 해야 한다 이 말이야.
2: 우리들이 말입니까?
1: 와, 못 다갔네?
2: 아유, 그런 게 아니라 예권사님님. 이제 그게 가능은 하겠습니까?
1: 이제 더 굳건히 서야 한다 이 말이지.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네. 반석 위에 세우는 집이라고 말이야. 니브라우들, 이제 우리가 그 시초가 돼야 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니 단단히 준비를 하라오. 에?
3: 이것이 바로 교회 자립의 동기부여가 된다. 성도들은 그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시험을 이기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 스스로 자립을 택했던 것이다. 주일 성수와 자립은 이런 상관관계를 갖고 있었다.

다큐멘터리 드라마 평양대 부흥 제4부 민족을 세우다. 출연 우문희, 이명숙, 유재상, 성수경, 이윤정, 홍승표, 이상헌, 정훈석. 기획 박광현, 극본 권영배, 연출 서윤영. 200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가정은 물론이고 우리가 부딪히며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 인간관계를 통해서 형성되고 이어져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화해와 용서가 없다면은 우리 삶이 각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 안에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이 화해와 용서의 삶이 지속되기를 바라며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화해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인데요. 아직 이 방송 듣는 분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희 웹사이트 상단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로 들어가셔서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를 통한 화해와 화목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들은 나면서부터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씀으로 드리면 우린 태어나면서부터 영원한 멸망인 지옥에 갈 운명을 안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성경 말씀에 보면 그러한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길 또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길을 복음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해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믿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마음속에 영접만 하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오늘이 여러분들의 구원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3: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말씀은 시편 24편에서 28편 말씀입니다.
4: 24편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헛하는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뉘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0: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소시의 죄와 허물을 기억지 마시고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을 인하여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 도로 죄인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중대하오니 주의 이름을 인하여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저의 영혼은 평안히 거하고 그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함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롭사오니 내게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마음의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곤란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저희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함이니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구속하소서.
1: 26편.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요동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치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지표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리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저의 손에 악득함이 있고 그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구속하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회중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0: 27편.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로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

0: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인하여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 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1: 28편.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행악하는 자와 함께 나를 끌지 마옵소서. 저희는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저희의 행사와 그 행위의 악한 대로 갚으시며 저희 손에 지은 대로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보응하소서. 저희는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파괴하고 건설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니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저희의 힘이시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산성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저희의 목자가 되사 영원토록 드시옵소서.
2: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묵상하셨던 말씀은 시편 24편에서 28편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 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BBN 한국어 방송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BBN 사역에 기도와 물질로 동역하기 원하는 분들을 찾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BBN 한국어 사역을 통해 의인에서 죄인으로 회심한 분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고백한 많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열매와 사역이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신실한 BBN 청취자분들께서 후원해 주심으로 방송국이 운영되었고, 성령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분들의 심령을 만져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나눔이 너무 작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 시간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에 있는 선교 후원을 클릭하셔서 BBN 사역의 기도와 물질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씨앗이 됩니다.

0: 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복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12장 앞부분을 좀 나누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11장에서 나사로를 살리신 다음에 베다니를 방문하게 되고 베다니에 방문했을 때 나사로와 함께 이야기하게 되고 그리고 또 마리아와 마르다가 우리 주님을 섬기게 되는데 특별히 마리아가 비싼 향유 나드 한 근을 주님의 발에 붓고 그 씻기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여러분들과 나누었더랬습니다. 오늘은 그 뒷부분을 여러분과 보도록 하겠는데 12장 7절 8절 말씀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은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지난 시간에 좀 나누었는데 그렇게 하자 이 가룟 유다가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지 왜 그렇게 하느냐. 사실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는 거기에 관심이 있다라기보다도 그런 헌금이 들어오면 슬쩍슬쩍 자기 주머니에 넣는 게 목적이었거든요. 아마 그래서 그렇다는 것이죠. 7절, 8절 읽어드린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행한 그 일을 통하여 당신의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여기서 그녀가 그분의 죽음을 예비했음을 나타내고 계시죠. 마리아는 주님께서 세상 죄를 위해 죽으실 것임을 시사했고 그 때가 되기 전에 마리아는 우리 주님께 기름을 부었던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사건이 증거될 것이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녀가 했던 이 일에 놀라운 향기는 세계 곳곳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녀와 가룟 유다 사이의 대조를 발견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빛과 어두움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유다는 어려움에도 어두움이 있고 마리아는 지금 빛이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한 가지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지만 그분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있으시며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당신의 말씀에 어찌 보면 모순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는 항상 가난한 자들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늘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봉사는 그분 발 앞에 앉는 것으로 대치되어질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갖고 계신 모든 것을 흡수하시기 전에는 너무 늦은 때가 오는 것입니다. 저는 언젠가 나는 성경 공부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젊었을 때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라고 말하는 분들을 뵙게 되는데 사랑하는 우리 매기 성경 강의 애청자 여러분 지금 주님에 대해 배우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활동을 그분 발 앞에 앉은 것과 대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로 그렇게 배우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 무엇보다도 급선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봅니다. 12장 9절로 11절을 보겠어요.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이제 예수를 이 나사로 때문에 믿게 되니까 나사로까지 지금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들이 나사로의 집으로 몰려오는 것은 호기심 때문이라고 봅니다. 대제사장들은 나사로를 그 길에서 제거하기를 원했던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한 것보다는 나사로를 보기 위한 호기심으로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기 묘사된 믿음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처음 올라가셨을 때 보였던 믿음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었지만 그분께서는 당신 자신을 그들에게 위탁하지 아니하셨음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호기심에 근거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는데 12절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요한이 영원에서부터 오신 이분을 어떻게 세계의 연역에 연계시키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때는 유월절 절기였고 무리들이 뭔가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또 유월절이 좀 약간 오기 전이었어요. 그 실제적으로는 마태의 기록에서 태어나신 예수는 그분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른 박사들에 의해 발견되었음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이제 공생의 마지막에 우리 주님은 다시 유대인의 왕으로 당시 사람들에게 드러나시게 됩니다. 13절로 15절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그랬어요. 이것은 물론 거부되었지만 그분 자신을 그들의 왕과 통치자로서 공적으로 나타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더 이상 사람들 가운데 서셔서 그들을 가르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제 그런 사역은 끝났던 것이죠. 이것은 이제 예언의 성취를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스스로 나라에 당신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이제는 실제로 승리의 입성이 아닌 것이죠. 주님께서는 조용히 공생애 동안에 양 문을 통해 오셨, 모든 공생애를 통하여 주님께서는 무리들로부터 물러나시려는 경향이 있으셨어요. 이제 공생애가 끝난 때에 주님께서는 여태까지 해오셨던 것 중 가장 공적인 일을 하시기 위해서 당신을 드러내게 되시는데 이제 주님께서는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기록된 바라고 써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말을 타고 들어가십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이 입성 이야기를 뭐 다른 복음서와 달리 상당히 간략하게 기록을 하고 있으나 이것이 스가랴서 9장 9절의 예언을 이루고 있는 말씀인 것을 모든 사람들로 알게끔 기록은 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메시아로 예루살렘에 나타내십니다. 그들은 호산나 찬송하리라도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갈채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왕에게 무엇을 할까요? 그들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우리 주님이 당신의 그 모든 것들을 드리는 것입니다. 16절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그랬어요. 나중에 이런 부분들이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것이 수년 후에 알고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는 예수께서 그날에 하셨던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는 야고보와 베드로, 안드로에게 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마리아는 그분의 죽음에 참여했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분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야 이해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 줄 생각났더라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17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의 하는 일을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여기서 여러분 다이나마이트로 적재된 한 상황이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그분의 표적 때문에 열광을 합니다. 그들의 관심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사로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분을 죽이려고 힘씁니다. 예루살렘은 절기 때문에 사람들로 북적대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에 십자가로 가지 않고도 왕위를 누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만일 그분께서 직접 왕의 자리로 가셨다면, 오늘날 통치자시라면 여러분과 저는 결코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왕의 자리로 가시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자리로 가셨습니다. 비록 이것이 그분의 죽음 전에 잠깐 동안의 승리였다 해도 이것은 그분의 입성이 아니었습니다. 장래에 우리 주님께서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 그때 진정한 승리의 입성이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장면을 우리가 요한복음 12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20절로 22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죠.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이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오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던 겁니다. 분명히 예수께서는 성전에 가셨습니다. 거기에는 여자들과 이방인들을 위한 뜰이 있었기 때문에 이 헬라인들은 예수께서 계신 곳에 갈 수가 없었어요. 빌립은 헬라어 이름을 가지고 있었으며 헬라어 말을 하고 있었던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이러한 이유로 아마 그들이 빌립에게 가서 그런 말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빌립은 겸손하고 내성적인 사람이었으므로 그는 안드레에게 가서 도움을 청합니다. 그들이 함께 헬라인들을 예수께로 인도하게 되는데 23절로 24절을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께서 진실로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때 그분은 매우 중요한 어떤 것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또한 진실로 진실로라고 말씀하실 때는 지극히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뭡니까? 25절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려도록 보존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헬라인들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나오셨는데 이제 주님께서는 그분을 요구하는 어느 누구에게든 오기를 거부하지 아니하셨어요. 헬라인들은 그들이 그분에 대해서 아마도 그분의 표적, 특별히 죽음에서부터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듣기 위해서 아마 예수님을 보고자 했는지도 몰라요. 이제 그분께서는 헬라인들의 주위를 십자가로 이끌고 가십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그늘 아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때입니까? 영혼으로부터 나오셔서 영생으로 향하는 갈릴리의 때가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의 시간이 십자가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시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세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어머니가 이런 것을 부탁할 때 어머니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때가 온 것입니다. 그 때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개념은 로마 대중들이 지니고 있던 것과 달랐습니다. 그들에게 이것은 불명예와 치욕과 부끄러움의 도구, 십자가였지만 교수형의 형틀이었고 올감이었고 사용용, 만약에 요즘식으로 말하면 전기의자나 가스실과 같은 것이었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 십자가는 순종이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 십자가는 승리였습니다. 왜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라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광 가운데로 들어간 겁니다. 어떻게 영광이 될 수가 있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후 사울이 사흘이 되던 날 죽음에서 살아나셔서 영광과 존귀로 왕위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히브리서 12장 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영광은 그 십자가에서 보여지는 것이죠. 이것이 그분께서 영화롭게 될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 죽으셨을 때 영화롭게 되셨습니다. 무덤에서 나오셨을 때 영화로우셨습니다. 자비와 용서와 관대함은 그 십자가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하늘의 미래에 대해서 물리적인 유추를 사용하셔서 위대한 원리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비록 하늘의 밀은 땅에 떨어져 죽지만 그것은 잎사귀를 내고 열매를 맺어 추수를 하게 된다고 하는 그러한 순환 과정을 말씀하죠.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밀알은 죽어야 됐다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복음서를 읽고 또 예수님의 생애를 공부하였으므로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역사적인 인물로서 예수는 봅니다. 그러나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이해하기까지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사실 눈앞에 계신 예수님을 보긴 보지만 진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분께서는 구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생명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죽음에 이르도록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예수께서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볼 때까지는 예수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분께서는 세상 죄를 위해 죽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을 뵈러 왔던 또 그러니까 그 나사로를 보러 왔고 뭐 이런 그 헬라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진정한 당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말씀하신 말씀이라고 우리가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어떻게요? 살리라 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함이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좀 대조적으로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얻도록 보존하리라. 만일 여러분께서 이 세상을 위해서 혹은 이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 살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명을 영생하도록 보존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영생은 무엇으로부터 옵니까? 그것은 땅에 떨어져 다시 살아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떤 밀알의 죽음을 통해서 오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길 말고는 다른 길이 없는 거죠. 26절 한 절만 더 보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죠.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정말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분을 믿고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가는 길 위에 있으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분이 계신 곳, 또 그분이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영생의 길인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길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렸습니다.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0: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리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2: 오늘의 말씀. BBN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 목사님들의 말씀을 주제별로 선별하여 여러분께 방송해드리고 있는 오늘의 말씀. 이 시간에는 강원도 홍천 육군 2230-1 부대 소속 임마누엘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박형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목사님께서는 현재 민간 군 선교 교육자로서 국군 장병들의 구원과 은혜를 위해 사역하고 있습니다.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3: 세상의 종교는 사람의 증언에 기초한

모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종교가 결코 죽음을 극복할 수 없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이러한 그분에게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예수님의 증언에 대해 의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어디에 있느냐?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애굽에 돌아와 바로 왕에게 했던 말이 나옵니다.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참되신 하나님이 애굽에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바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여호와가 누구냐? 그러자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이적으로 애굽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때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은 그 당시 바로가 했던 말을 되풀이하고 있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은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신과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내주실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졌음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시므온과 안나도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도리어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는 말까지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떤 종교가 참 종교인가 아닌가를 구분하는 첫 번째 기준은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있습니다. 비록 오늘날 많은 종교들이 자기들이야말로 참된 신을 섬긴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만일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그 종교는 참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말하기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의 모양으로 그분 위에 임하셨고 하늘에서는 이러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에 대해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친히 증거를 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참 종교의 모습입니다. 참 종교는 이러한 형태를 띄어야 합니다.

0: 그렇지 않고서는 어떤 종교도 참 종교일 수가 없습니다.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심지어 유대교에 이르기까지 그 어떤 종교도 참 종교가 아닙니다. 어떤 종교는 대단히 정교한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깜빡 속아 넘어가게 합니다. 그들의 말을 듣고 있으면 정말 그들의 종교가 참 종교인 것 같다는 착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참 종교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그 종교가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인가가 그 기준입니다. 그 기준에 미달하게 되면 어떤 종교도 참 종교가 아닙니다. 이미 참 종교의 모습은 요단강에서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는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의미합니다. 참 종교인가 아닌가를 구분하는 두 번째 기준은 그들이 믿는 신이 삼위일체이신가의 여부입니다. 삼위일체란 하나님은 본질상 한 분이시지만 위격상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구분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피조물을 구분하는 넘을 수 없는 선입니다. 한 분이신 존재가 세 분으로 구분되신다는 것은 우리의 이해력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신비인 것입니다. 만일 삼위일체가 아니라면 그는 피조물입니다. 어떤 종교의 신도 삼위일체의 속성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이슬람교는 알라만이 참된 신이라고 말하며 그의 유일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힌두교는 그 종교 안에 많은 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신도 삼위일체의 속성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 만든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종교는 죽음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만을 섬기는 종교만이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요단강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요단강에서 보여진 종교만이 참 종교였습니다. 이때 성부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언하셨습니다. 그분은 장차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실 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증언은 참된 증언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제자들의 증언 가운데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장차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에 대해 말씀하신 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로부터 8일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분의 모습이 변화되었고 그분의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두 사람이 나타나 예수님과 함께 말을 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바로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그들은 영광 중에 나타나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그들이 있는 곳은 마치 이 세상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 속에서 단 한 번 나타났다가 사라진 낙원의 모습의 일부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그 낙원의 모습을 죽을 때까지 잊지 못했습니다. 그때부터 제자들의 목표는 다시 한번 그 낙원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고 로마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제자들은 자신들이 본 낙원에 대해 사람들에게 알려주며 두려움을 갖지 말고 담대하게 핍박에 맞선다면 반드시 그 낙원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바로 거기에 대한 내용이 베드로 후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그 후로도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박해를 받았지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보았던 그 낙원을 자신들도 보게 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어떠한 박해도 그들을 넘어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보았던 그 낙원은 많은 사람들에게 분명한 믿음을 주어 어떠한 핍박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이처럼 사실에 기초한 증언은 사람들에게 큰 힘을 줍니다. 만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의 증언이 사실에 기초한 것이 아니었다면 그토록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을 지키기 위해 죽을 수 있는 힘을 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본 것을 증언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증언에는 힘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동과 확신을 심어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을 박해하려는 사람들 앞에서 담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증언의 힘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증언을 제자들에게 주셨고 제자들은 바로 그 증언을 우리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그 증언은 죽음의 권세마저 무너뜨릴 힘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끌려 나왔습니다. 네로 황제는 그들을 굶주린 사자에게 내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그들은 담대히 사나운 사자의 밥이 되었습니다. 이미 그들은 자신들이 가야 할 곳이 어디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 일부나마 보았던 낙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바로 그곳이 그들이 가야 할 곳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기독교의 증언은 믿지 않는 자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제 하는 길입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직 그분을 믿는 자의 눈에만 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사도들이 전해준 그 말씀을 통해 믿는 것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 말씀이 주님의 말씀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었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고 도리어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증언은 참된 증언이었습니다. 바로 모세를 통하여 그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세울 것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그 음성이 들리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 음성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음성입니다. 그 음성은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음성을 들은 자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결코 우리의 힘으로 말미암은 결과가 아닙니다. 말씀을 통한 내적 감화를 힘입어 가지게 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이기게 해줄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은 사람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 있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참 종교입니다. 그 종교만이 죽음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을 믿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1: 지금까지 오늘의 말씀 강원도 홍천 6군 2230-1 부대 소속 임마누엘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박형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 얻기 원하시는 분은 010-6294-4363, 010-6294-4363 혹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헤밍웨이의 소설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스페인인인 아버지가 집을 나가 마드리드로 간 아들과 화해하기로 다짐을 냈습니다. 아버지는 뒤늦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엘리베랄이라고 하는 신문에 광고를 냅니다. 파코, 화요일 정오에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다 용서했다, 아빠가. 이 파코라고 하는 이름은 스페인에서 아주 흔한 이름이라고 하는데요. 아버지가 약속 장소에 나가자 파코라는 이름의 젊은 남자가 무려 800여 명이나 나와서 저마다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용서를 원하고 또 용서를 기다리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용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축복은 하나님의 용서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진정한 용서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BBN 가족들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JBBN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프로그램에 관한 문의사항이나 또 신앙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들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과 연락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 웹페이지 상단에 있는 상담 문의란을 클릭하시면 몇 가지 방법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메일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신앙상담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 주시고요. 남기실 말에다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우편으로 저희들에게 보내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에 있는 제 BBN 방송국 본사에 메일을 보내주시면 되는데 그 우편 주소도 웹사이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화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미국 동부 시간으로 8시 30분에서 12시까지 신앙 상담이 가능합니다. 연락하실 전화번호는 1800-888-7077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웹페이지 상단에 있는 상담문의란을 참고하시고요. 언제든지 저희들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들에게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비비엔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0: 붙어 놀고 있던 자들이에요. 그냥 두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굶어 죽어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생미에서 끊어진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불러놓았다면 세상에 아침 일찍 부름받은 자가 복의 복 아니에요.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그게 12시간 복을 누렸으니까 마지막 1시간 남겨놓고 와서 일한 사람보다 이 사람은 몇 배나 복을 더 받은 거예요? 세상에 12시간 봉사한 것은 그만큼 봉사한 것만큼 이 사람은 복을 맛보고 누린 거 아닙니까?
1: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언약을 따라서 오늘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전반부 말씀입니다.
0: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누가 서로 크냐,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하고 따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부르셨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먼저 따라온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제자들이 따라왔지만 그러자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한 생각이, 이렇게 다 버리고 따라가면 나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예수님께서 왕이 되신다면 내가 어느 정도로 커질까 높아질까 이런 생각을 하며 따라갔단 말이죠.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의 질서와 전혀 다르다라고 말씀하시고, 지난주에 본 말씀은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포도원 주인과 풍군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1시간 일한 사람하고 하루에 12시간 일한 사람하고 품삯을 똑같이 주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1시간 일한 사람이나 12시간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나 둘 다 처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놀고 있는 사람, 일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생명에 관계없는 사람. 포도원은 천국으로 보시도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에 관계없이 그냥 놀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생명에 단절된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주께서 포도원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일시키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흔히 교회 오면 빨리 신앙

간단하게 우리 교인들 현재 상태에서 1년 동안 여러분들 프로그램 돌려서 1년에 한 명을 재생산해내자. 재생산 말 알아들어요? 태신자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희한해. 하나님 나라를 사람이 만들어낸대. 막 태신자도 정해요. 임신시키라 이거죠. 누구를 딱 찍어놓고. 세상에. 그래서 만약에 1년만 되면 우리가 지금 한 근 200명 가까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자세히 안 해서 주소로 보면 한 200명 정도 되는데, 그러면 1년 후에는 몇 명 되겠어요? 딱 하면 400명. 그 다음에 2년 후에는 아이씨 어쩌지 그러면.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자꾸만 하나의 나라를 만들어내자, 확장시키자 이러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 전혀 그런 세상과 전혀 다른, 하루에 1시간 일한 사람이나 12시간 일한 사람이나 같은 품성을 줬단 말이에요. 이것은 사람들을 포도원에 불러들인 것은 주인이 그 사람들에게서 일시켜서 일의 결과물을 받아내려고 한다면 이 주인은 바보 같은 주인이죠. 아니 1시간 일하고 하루 품삯을 주는 그런 주인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러니까 주인은 왜 불러냈을까요? 12시간 일한 사람이나 뭐 5시간 일한 사람이 1시간 일한 사람은 왜 포도원에 넣어준 거예요? 생명에 참여시키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주인이 선하심으로 값없이 불러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비유예요. 만약에 이걸 경제적인 원리로 이 세상에 도입해버리면, 그래서 공산주의가 이걸 도입했거든요. 법으로 도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건 지난주에 말씀드렸으니까. 그러니까 아니 1시간 일한 사람, 12시간 일한 사람 품삯을 같이 준다. 누가 12시간 열심히 일하겠어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망해버렸습니다. 인간의 탐심을 인정 안 했기 때문에, 유물론자들이기에. 인간의 탐심을 인정 안 했기 때문에 그게 법으로 하면 될 줄 알았는데 망해버렸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이 세상의 원리는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놀고 있는 자들을 생명의 값없이 참여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알 수 있느냐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사람들의 상식이나 가치관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난주 결론 부분에 아브라함과 다윗을 얘기했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는 거잖아요. 방금 찬양대 찬송할 때에도 그 가사가 나왔어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뭐예요? 헛되다고요. 믿음을 하지 않는 찬양대 헛된 거예요. 믿음을 하지 않는 것은 헛되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한다는 게 뭐냐라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아서 값없이 하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았는데, 값없이 받은 걸 가지고 내가 뭔가를 요렇게 잘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상을 주겠지? 이건 뭐예요? 믿음에서 뭐로 가버린 거예요? 행위로 가버린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간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제자들이 처음 하나님 불러주신 것은 은혜예요. 은혜로 불러서 다 버리고 따라 나섰습니다. 따라 나다 가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나요?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안 오는데 우리만 열심히 하네.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이건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생각이죠. 그래 이런 자들 보고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아니? 라고 하면서 지난주에 포도원 품꾼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움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브라함이 자랑할 것이 없대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도 자기 실력 전혀 아닙니다. 아내를 두 번이나 팔아먹는 그런 놈이 무슨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이 의롭다움을 받는 그 믿음의 연단, 믿음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시구나라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나중에 이삭 바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데서도 있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이걸 아브라함이 믿었대요. 아브라함이 능력이 있어 믿은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일단 받는 것을 말씀하고, 그래서 아주 중요한 언약이 아브라함과 다윗 언약이에요. 물론 그 가운데 모세 언약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모세 언약이 들어가는 이유는 왜 인간이 사람의 행위로 의롭다움을 받지 못하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모세 언약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우리가 지난주에 본 4장에서 바울 사도가 정말 성령의 성님하고 예수를 만나고 성님하고 되니까 성경을 이제 보는 눈이 열려진 거죠. 그래서 다윗이 뭘 복이라고 했습니까? 그 불법이 사함을 받고 그 제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다시 봐.

0: 복이 뭐예요? 불법과 죄가 가려짐을, 용서받았음을 복으로 본 거란 말이죠. 다윗? 가늠한 사람입니다. 살인한 사람입니다. 그것도 여호와 전쟁에 충성된 우리아를 죽여버리고, 가늠한 그 알리바이를 조성해서 그 우리아를 죽여버리고 가늠한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복이 뭐예요? 그 죄가 가려짐을 받고 그 죄가 사함을 받은 이게 진짜 복이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천국에서는 아브라함하고 다윗하고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천국에서 바울하고 강도, 십자에서 죽는 순간에 예수 믿고 죽은 그 강도하고 바울하고 강도하고 천국에서 차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아, 그러면 나는 평생 강도지사가 죽기 직전에 나 예수 믿고 천국 갈래. 그게 좋죠. 실제로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럴 바에야. 나 평생 세상 재미 즐기고 다 즐기다가 뭐 청년 때부터 교회 와서 열심히 할 거 뭐 있느냐 말이에요. 실컷 놀다가 죽기 전에 숨 딱 떨어지기 전에 예수 믿습니다. 끝. 야, 그러면 내하고 누가 같다고요? 바울하고 아브라함과 다윗하고 내하고 같다면 나 그렇게 살고 싶어. 그런 마음이 듭니까 안 듭니까? 네, 드시는 분은 놀러 가십시오. 이게 우리 인간이 아직도 천국을 알아요 몰라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놀고 있던 자, 생리에서 끊어진 자라는 의식을 못하고 사는 겁니다. 내가 생명에서 끊어진 상태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린 겁니다.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복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으니까 더 잘 먹고 더 잘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교회를 나왔다면 이 사람은 교회 나온 이유를 모르는 거죠. 인자가 온 목적을 몰라요. 예수님 오신 목적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놀고 있던 자들이에요. 그냥 두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굶어 죽어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생리에서 끊어진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불러놓았다면 세상에 아침 일찍 부름받은 자가 복의 복 아니에요.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그게 12시간 복을 누렸으니까 마지막 1시간 남겨놓고 와서 일한 사람보다 이 사람은 몇 배나 복을 더 받은 거예요? 세상에 12시간 봉사한 것은 그만큼 봉사한 것만큼 이 사람은 복을 맛보고 누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의 사고방식이 뭐가 되어 있어요? 은혜가 아니라 율법이었거든요. 자기 행위의 가치였거든요. 한 시간 마지막 일한 그 사람은 한 시간밖에 그 은혜를 맛을 못 본 거예요. 생명의 맛을 못 봤단 말이에요.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오랫동안 봉사했다고 나 이제 그만 좀 할래. 나 그동안 봉사 많이 해서 이제 좀 쉴래. 그냥 교회를 오지 마세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 천국 포도원에 들어왔느냐요. 포도원에. 이건 생명을 공급받는 나라거든요. 내가 일을 12시간 했는데 니는 1시간밖에 안 했지. 이런 얘기가 아닌 나라예요. 이게 어떻게 세상이 이해할 수 있는 나라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복, 정말 이 인자고 목적이 뭔가? 오늘 보면 17절을 보십시다. 17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열두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자,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시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 또 하시는가요? 포도원 품꾼 비유는 무슨 비유에게? 천국 비유.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거예요? 주인이 선함으로 모든 자들에게 공평하게 은혜를 베푸는 나라. 이게 무슨 나라요? 천국이잖아요. 그럼 이 포도원 품꾼 비유가 천국의 비유인데 이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이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려 하실 때에 열두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걸 세 번째 말씀하세요. 세 번째 같은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말씀이잖아요. 제자들은 이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거 지난번에 본 것이지만 한 번 더 확인합시다. 마태복음 16장 보시죠.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럼 예수님께서 이때라는 말은 언제를 말합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게 되었잖아요. 그랬을 때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와 대제사장들에게 잡히고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에 3일에 살아나리라 라는 말씀을 비로소 나타내셨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 이르되 항변했습니다. 주여 그림 없어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께서 죽어버리면 메시아 왕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한 거예요. 베드로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 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으심으로 뭘 만들어내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을 하는 나라를 만드니까 베드로는 이걸 몰라요. 그 뜻을 모르니까 예수님 이러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고 항의를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 베드로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은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 일을 생각 안 하고 사람 일을 생각한다. 사람의 일은 뭐예요? 사탄의 일과 이 꼴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하는 생각, 사람들이 하는 목적, 방향성 이런 것들은요 사탄과 이 꼴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가 되셔서 이런 메시아 왕국 만들어주세요라는 요구를 가지고 제자들이 따라간 거예요. 그게 사탄의 생각으로 따라갔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오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자님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 보고도 너희가 나를 따라오라면 자기를 부인하는 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네 생각, 네 가치 판단, 네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멋있을 거야 라는 그 생각 죽이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이 말씀이잖아요. 제자들은 못 알아듣는 말씀입니다. 17장 22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앞에서는 뭐요? 예수님을 뜯어 말리다가 사탄아 물러가라는 소리를 들었고 두 번째는요? 이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근심을 한 거예요. 오늘 말씀 세 번째 말씀은요? 오늘 본문 세 번째 말씀은 다른 데서는 십자가는 말할 수 없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만 이제 십자가가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19절에 이방인들에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이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뭐예요? 뭐하러 가시는 거죠? 십자가 지러 가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이 방향성, 목표 분명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은 결국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올라가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십자가로 지러 가는 그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제자들, 저는 이걸 동상이몽이라고 합니다. 같은 침대에 자도 꿈은 다르게 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가는 모습이 같은데, 겉으로는 같이 가는 모습으로 보이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십자가 지기 위해서 가는데 제자들은 뭐 하기 위해서 올라가요? 한 자리 차지하려고 가는 거예요. 누가 서로 높으냐 하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20절 보십시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가시는 것은 십자가 지러 가신다고 말씀하는데 그때에 누가 나와요?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내가 온 거죠. 이 세베대의 아들은 이름이 누구죠?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야고보와 요한. 그 두 아들을 엄마가 데리고 예수님 앞에서 와서 탁 절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엎드려 절을 한 겁니다. 절을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한다는 게 뭐예요? 사실은 예배거든요. 여러분, 예배라는 말은 예를 갖추어 절배자예요. 절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여러분 왜 모였어요? 예배하러 오셨어요? 예배 왜 해요? 예를 갖추어 지금 세베대 엄마가 두 아들 데리고 와서 절을 했잖아요. 아들 데리고 왔잖아요. 왜 왔어요? 부산서 여기까지. 여수서 여기까지 아들 데리고 왜 왔어요? 딸 데리고 여기 왜 왔어요? 우리가 예배하러 왔다라고 말을 할 때에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요. 한문으로 표현한 영어로는 서비스예요. 그냥 서비스. 한문으로 표현한 예배가 되는데 이 예배라는 것은 예를 갖추어 절을 한다는데 예를 갖추어 절하는 목적이 뭐예요? 왜 예배해요? 뭘 원하는 게 있죠? 뭘 원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와서 딱 절을 한 거예요. 이 여자가 아들 둘 됐고 뭘 원하느냐, 뭘 구하느냐. 여러분 사람들이 예배하러 올 때에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왜 예배해요? 지금까지 평생 교회 다니면서 왜 예배했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도 이 교회에서 많은 설교를 들어가 이런 거 아실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면? 아, 그렇죠. 딱 알잖아요.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한다. 그러므로 인생 성공하려면 예배에 성공하라. 그럼 예배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시간을 잘 지켜야죠. 정성껏 예물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아무데나 이렇게 꾸깃꾸깃 한 거 내놓지 말고 흔돈이라도 물에 딱 담갔다가 그 다음에 그거를요 다리미에 싹 달아야 돼요. 깨끗한 거. 그 다음에 월급을 받으면 제일 깨끗하고 빳빳한 새 것은 딱 11조로 미리 제껴두고, 그 다음에 요거는 감사, 요거는 주, 요거는 또 성교, 요거는 장학헌금, 요거는 구제헌금, 요거는 또, 무엇은 헌금, 한 열 몇 가지 다 떼놓고, 그 다음에 쓰세요. 그게 예배를 드리는 거죠.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어적으로 맞아요. 예를 갖춰 절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정성을 맞춰 예배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이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분위기가 이제 그 옛날에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요즘 번역은 그렇게 돼 있는데요. 옛날에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의미가 뭔지를 잘 몰라가 번역을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신령과 진정을 했단 말이에요. 동양적 사상이에요. 종교적 사상이에요. 예배 어떤 예배 장소에 가면 신령한 분위기가 나야 돼요. 신령한 분위기. 그다음에 진정한 마음. 이게 예배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요.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 이런거 얘기하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럴 때 이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이 아니 그거 메시아가 온다고 했는데요. 유대인들인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예배하고 우리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에서 예배한다 그러는데 어디서 예배해야 돼요?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러니까 예루살렘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마리아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라.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잖아요. 예수님이 진리로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영이세요. 예수님의 말이 영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에서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자기의 영을 부어주실 때에 주의 영이 임하게 되면 진리를 알게 돼요. 예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만나주시면 그 자리가 무슨 자리가 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신령한 분위기와 아무리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절대 예배가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와주셔야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고 지금 여섯 번째 남자고 사는데 그 남자도 지 남자가 아니에요. 자기 남편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옛날에 과부 혼자 살려면요. 여자 혼자 살려면 기둥서방 있어야 돼요. 얼마나 불행한 삶이었어요. 남편에게 기대야 살아가는 그런 사회 속에서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그런 여자예요. 그런데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오늘 곧 이때라. 세상에 이 여자 진짜 예배해버렸어요. 정말로 주님을 만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동이 떠져놓고 동네 나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고함지르러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 이 여인이 두 아들 예수님 가서 절을 한 거예요. 엎드려 앞에 절을 한 거예요. 뭘 원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오늘 물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오늘 너희가 이렇게 예배한다고 모였는데 뭘 원하느냐? 주님께서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원한다고 말할 수 있을래요? 뭘 원한다고 말하실래요? 주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너 뭘 원하니? 너 뭘 원하니? 우리 꼬마가 지금 눈 치료하고 이렇게 한쪽에 안대를 해가 왔네요. 너 뭘 원하니?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에 나옵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 도와라. 예. 메인이 주님께 보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다음 주에 볼 말씀은. 그 메인은 소원이 뭐예요? 보는 거잖아요. 보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얘들은 메인이 아니잖아요. 야고보 요한이에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올라가니까 이제 메시아가 될 거야. 엄마까지 동원해가지고 뭐 한다고요? 주님 뭘 원하냐? 예, 주님께서 왕이 되시면 주님의 나라에서 내 아들을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편에. 그리고 유대인들이 식탁을 앉을 때도 가장 주인의 자리가 있어요. 주인의 자리 좌우편에 가장 높은 자리예요. 그게 상석이란 말이에요. 그 자리에 좀 앉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다. 우리가 예배한다고 하면서 주님께 구하는 것이 뭔지를 알지는 못하고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는 내용들이 다 썩어질 것이잖아요. 생명도 아니고 썩어질 것을 구하는 건 예배 아니에요. 우상 숭배하는 자리예요. 우상 숭배하는 자리란 말이에요. 탐심으로 하는 게 아래는 자리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원하는 것은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다. 내가 마시려는 잔, 십자가잖아요. 고난님의 십자가입니다.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께서 말하는 이 잔을 무슨 잔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고진감료로 생각했죠. 메시아 임금을 만들려면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해야 돼요? 애를 써야 돼요? 어제 저녁에 그것이 알고 싶다 보고 잤습니다. 보신 분 계세요?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최태민씨는 40년을 노력했습니다. 40년을. 실제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일했던 것들을 어제 쭉 추적을 했더라고요. 악의 연대기. 그랬어요? 제목이? 악의 연대기. 예. 아버지로부터 딸로부터 어마어마한 돈과 어떤 뭐 권력들을 이렇게 이용해서 자기는 전면에 안 드러나면서 원래 킹메이커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을 만들어 놓고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예언을 하고 다녔대요. 예언을 하고 다녔대요. 그래서 제가, 야, 신기가 있는 게 있기는 있는가 보다. 그러면서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뭐예요? 정말 좋은 대통령을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대통령을 세움으로 그 이권을 차지하고자 한 거잖아요. 그 최태민이나 그 뭐 그 밑에 뭐 최순실이나 야고보와 요한이 다를 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그거 되게 욕하죠. 우리 그거 되게 욕하잖아요. 물론 욕 얻어먹어도 산 인간들 맞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요한이 지금 예수님을 왜 따라가요? 예수님이 임금되면 한자리 하려고 따라간 거예요. 뭐 다를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 마실 수 있느냐 하니까 예, 마실 수 있습니다. 고진감래 아닙니까? 고진감래 아닙니까? 그렇게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이 말씀도 하시죠. 좋다.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할 수 있다. 자, 20번. 이르세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마시려면 마실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거 무슨 말씀이에요? 1시간 일한 사람이나 12시간 일한 사람이나 동일하게 품삯을 같이 준다는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충성 열심을 그러니까 왕이 될 사람 앞에 누가 충성도를 나타내는 거죠. 누가 더 열심히 충성하느냐. 그 사람들을 왕이 되면 누구에게 세울 게 계세요? 자기 3인방 문고리에 세울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십 년에 가도 너는 내 오른편에 있으라. 너는 내 왼편에 있으라. 그러니까 충성도에 따라 사람을 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사장님을 안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를 돌아가면서 한 달씩 바꿔보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목사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나에게 충성하는 사람을 뭐예요?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만만하게 일을 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시키는데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안 하면 안 시킵니다. 뭐든지 시키면 예 목사님 하고 하는 사람에게 시키겠죠. 물론 그런 사람이 없어서 곤란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지만 네, 세상의 그 생각들하고 지금 예수님의 말씀하고 이렇게 비교를 그렇게 해보시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 마실 수 있겠니? 예,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이 말 했을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고진감네. 이렇게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고생했으니까 나중에 예수님 임금되면 나를 한자리 해주겠지. 그런데 12명이 같이 따라가니까 12명이 서로 뭐하는 거죠? 경계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네가 높은 자리 차느냐 내가 높은 자리 차지하면 따라가는데 예수님 이 말씀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충성도에 따라 좌우편에 앉는 게 아니다. 내 아버지께서 내 좌우편에 앉는 건 내 아버지께서 정해진 그 사람이 앉을 것이다. 갑자기 뭐가 사라지겠어요? 충성경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얼마나 멋진지 예수님 말씀 한번 보세요. 갑자기 자기 열심이 어떻게 해요? 사라져야 돼요. 사라져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옛날 잘못된 열심들은 빠져나가고 사라지는 것이 맞단 말이에요. 얼마나 멋진 말씀이에요. 그건 네가 노력한다고 결과가 달라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잖아요. 에이 그럼 나 열심히 안 할래. 내 그럴 줄 알았어. 너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이게 복음의 위력이고 능력이에요. 뭘 폼 잡고 막 내가 열심히 주를 따라갈게요. 따라갈게요. 한 시간 일하는 사람이 12시간 똑같다 해보세요. 12시간 일하는 사람이 신경질 난 나 안 할래 그러죠. 열심히 임금 자리, 임금 되시면 그 옆에 내가 높은 자리, 장관 자리 하려고 따라가는데 그래 아무리 네가 충성해도 네가 나와 함께 뭘까지 해도 잔 마신다 뭐까지 해도 십자가에 같이 죽는다 할지라도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아버지께서 정해놓은 그 사람이 받을 거야. 그럼 내가 아무리 충성해도 내 자리가 보장 안 된다면 열심히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바보죠. 그거 노력하면 바보죠. 누가 그거 하겠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되는 나라를 자기 행위와 자기 노력과 자기 충성도에 따라 뭐 상이 달라지고 차별이 와 바람이 안 되니까 차별이 생긴다는 이 엉터리 같은 사고방식으로 꽉 찬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이 말씀을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시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한 명도 없단 말이에요.
1: 지금까지 언약을 따라서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위치한 늘푸른 교회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늘푸른 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오늘 들으신 말씀의 후반부 말씀을 전해드리시겠습니다.
2: 1년 365일 광고 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누구나도 예외 없이 육신의 생명은 눈 깜짝할 사이에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한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이하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했고, 로마서 10장 10절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과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것이 바로 이 근원적인 문제인 영생을 얻게 해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이라도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하고 회개하며 예수님을 구주로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영생을 얻는 조건은 성품이 좋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많아야 하는 것도 아니며 선행이 많아야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한국어 복음 대화방으로 방문하셔서 신앙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0: 여러분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설대용 목사님과 함께하는 말씀의 강장 시간입니다. 설 목사님께서는 현재 샬롯제일 장로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훈련된 제자가 되어 성령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복음화하는 선교적 공동체인 샬롯제일 장로교회 설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1: 세월을 아끼라 하셨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잘 아끼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광고해 주셨던 것처럼 7월 13일 주일에 예배가 마쳐지고 저희가 공동회를 하게 되는데요. 안건이 성전부지 엘스버그에 있는 저희 교회 땅을 매각하는 것과 관련돼서 저희가 공동의회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아마 오래전에 아마 10년 정도 넘은 것 같아요. 오래전에 이 성전부지 매각과 관련돼서 이미 공동회에서 통과가 되었지만은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의견을 엽짓고 함께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제가 공동회를 하게 됩니다. 성전부지 매각이라고 하지만은 실은 이것은 이제 교회 건축과 관련된 그러한 공동회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두 주 정도 이와 관련된 뭐 주제 설교를 할까 하라도 고민해 봤는데, 그러지 말고, 이미 여러분들이 교회 건축에 대해서 뭐 필요하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이걸 뭐 또다시 뭐 인위적으로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끌고 가는 것보다,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2주 동안 정말 열심히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함께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성전부지를 구입한 지가 아마 20년이 좀 넘은 것 같아요. 넘은 것 같은데, 바뀐 게

땅만, 땅 가격만 올라가고 있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과 함께 다음을 위해서, 다음 세대가 아니라 오는 다음 시대를 위해서 우리가 이 건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 마음은 항상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한번 여러분과 함께 한 20 동안 마음을 다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어떤 결정이 떨어지든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결정한 것이니까 우리가 그 몫을 감당해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2주 동안 정말 열심히 기도하시고 그래 우리가 한번 이 일에 마음을 모아보자라는 그 마음으로 함께 하실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들 7월 13일 주일에 그날 오셔서 그냥 감정 따라 느낌 따라 투표하지 마시고 기도하고 그렇게 함께 투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박군재 권사님 어려운 발걸음 하셨어요. 사실 쉽지 않은 발걸음인데 오늘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특별히 아까 이제 아드님이랑 또 큰 따님이 오셨는데 여기 집 아드님 안 계시죠? 저 밖에 계실 건데 뭐 이런 말 해도 제가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사실 예수님을 안 믿으세요. 네, 한국에서 사회 과목을 가르치시는 교사셨다가 이제 은퇴하시고 지금 이번에 이제 우리 어머니 뵈러 이렇게 미국에 오게 되셨는데 그런 소원이 있어요. 한 달 정도 여기 있게 되시는데 처음에는 같이 왔다가 문만 밟고 갔다가 뜰만 밟고 갔다가 한 달 후에는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예수 믿고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게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권사님의 기도 제목인지로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 가정이 또 우리 권사님 통해서 또 예수 믿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픈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이효정 집사님도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80도 이상 그 다음에 40도 아래일 때는 출입을 좀 외출을 자제하라 하셔서 아마 한동안 예배 나오기 어려우시겠다고 이제 전화가 오셨는데 또 우리 이옥보 집사님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아픈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우리 김용욱 장로님도 또 아무래도 이제 수술을 하셔야 될 것 같다 하시면서 어제 통화를 했는데 아픈 분들이 많은 것은 또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함으로 또 하나님의 또 기적들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당연한 것처럼 느껴졌던 이 예배의 이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새삼스레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지만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지체들 많습니다. 그 한 분 한 분에게 친히 하나님께서 안수하여 주셔서 고침받고 회복되고 치유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저희 교회에 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있어서 교회가 북적북적했어요. 정말 한 주간 북적북적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셨고 또 많은 분들이 함께 이 일에 힘을 모아 주셨고 또 많은 분들이 또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아마 저희 식사하실 때 또 수박도 여러분 드실 수 있고 아이스크림도 풍성했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또 도네이션 해주셔서 어느 때보다도 또 풍성한 여름 성경학교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 박수 할까요? 이 여름 성경학교가 되면 개인적으로 제가 하는 일이 있는데 뭐냐면 아침마다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하러 이제 아이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을 이제 반갑게 맞아주는 게 제가 하는 일이에요. 뭐 제가 여기 나와서 뭐 댄스를 하고 춤을 추고 뭐 노래를 인도하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이들이 오면 반갑게 맞이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반갑게 기쁘게 맞이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제가 두 가지를 준비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비눗방울을 준비해요. 하나는 비눗방울, 또 하나는 음악이 나오는 스피커를 딱 준비를 해요. 아이들이 비눗방울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비눗방울. 막 비눗방울을 이렇게 만드는 자동적으로 오토매틱하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기기가 있는데 아이들이 비눗방울을 정말 좋아합니다. 아이들이 교회로 딱 이제 주차장에서 내려서 교회로 오는데 이 비눗방울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0: 얼굴이 색이 달라져요. 화색이 돌고 막 뛰어와서 이 비눗방울 앞에서 한참 동안을 뛰놉니다. 비눗방울 앞에서 막 뛰노는 아이들을 보면 준비한 자로서는 너무너무 흐뭇하죠. 또 하나는 교회 들어오는 현관문에다가 제가 이 현관문에다가 이제 스피커를 갖다 놔요. 스피커를 갖다 놓고 아이들이 이제 여름 성경 학교가 되면 매번 새롭게 배우는 그 노래가 있어요. 찬양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노래를 틀어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쇠뇌죠, 쇠뇌. 계속해서 이제 듣고 이제 외우라고 하면서 제가 이제 그걸 하루 종일 틀어 놓습니다. 제 딴에는 사실 그게 메인이에요. 애들이 이제 노래 찬양을 배워야 되는 게. 근데 제 기대와는 달리 아이들이 스피커에서 나오는 그 찬양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전혀 관심도 없고 반응도 하지 않고 오직 아이들의 관심은 비눗방울에 있는 거예요. 비눗방울. 예. 근데 특이하게도 이번에는 아이들이 비눗방울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이 스피커에서 나오는 찬양 소리에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반응을 하더라고요. 첫날부터 아이들이 비눗방울을 가지고 놀면서도 찬양을 따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율동도 어떤 아이는 하고. 야, 제가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번 여름 성경학교는 성공했다. 대박 났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신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만나는 분들마다 아이들이 여름 성경학교 찬양을 너무너무 잘해요. 율동을 너무너무 잘해요. 하고 그렇게 자랑을 하며 다녔는데 그 중에 어떤 한 분이 이렇게 참 웃으시면서 차분하게 저에게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지난주에 남북교회에서 다 배워왔던 거 찬양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그 한마디를 딱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진짜 남북교회에서 같은 주제로 같은 찬양 같은 율동을 배워서 온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게 찬양도 잘하고 율동도 잘했던 것이죠. 참고로 이전까지는 각 교회들마다 그 성경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달랐어요. 남북교회가 달랐고 제일장로교회가 달랐고 열린교회가 달랐는데 이번에는 공교롭게도 세 교회가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그 남북교회가 여름성경학교 하면서 이미 다 찬양을 가르쳐주고 율동을 가르쳐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 찬양을 다 배워오고 율동을 다 배워와서 이번 주에 이렇게 멋있게 찬양을 잘했던 건데 이제 이번 주 지나서 다음 주에 열린교회가 여름성경학교를 진행하는데 그 교회 목사님, 최윤성 목사님도 아마 같은 이 행복한 착각을 하실 거예요. 이번에 여름성경학교 성공할 거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아이들이 찬양을 따라 부르고 율동을 따라 하는 것도 참 좋았지만은 개인적으로 제가 이 일을 통해서 뭔가 하나 배운 게 있어요. 뭐냐면 신앙은 보고 배우는 것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보고 배우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뭐 찬양해라, 율동해라, 잔소리할 필요 없어요. 아이들과 함께 찬양하고 아이들과 함께 율동하면 돼요. 찬양해, 율동해, 말씀 봐, 말하지 말고 그냥 아이들하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율동하고 같이 말씀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면 찬양하고 율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따라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아이들의 믿음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것이죠. 이 가정에서 여러분 그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교회 가자 그리고 뭐 주중에는 뭐 말씀 봐야 돼, 기도해야 돼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말해도 애들이 잘 안 들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이들이 먼저 주일이 되면 교회 가는 모습 보여주고 너 내일 교회 가야 돼? 잘 준비해야 돼? 교회 가려고 준비하는 모습 보여주고 내일 아침에 일찍 교회 가야 되니까 교회 갈 준비해, 교회 가자 하는 모습 보여주고 그리고 주중에 아이들 앞에서 우리 부모님이 교회 가는 모습, 아니 성경 보는 모습 보여주고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 성경 봐야 되는 거구나. 아,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아는 거예요. 부모님은 유튜브 보고 있는데 야, 너 기도해? 너 찬양해야 돼? 너 말씀 봐야 돼? 그러면 애들이 엄마도 유튜브 보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아이들한테 신앙을 전수시키려면 그렇게 맞는 모습을 내 삶 가운데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되겠죠. 그렇다고 무조건 따라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한 노력이 열매를 맺는 거라 믿습니다. 저는 이 믿음의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의 다윗에게서도 보게 되는데 다윗이 믿음은 이런 것이야.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다윗이 이제 사울 왕이 자신을 잡으려고 군사 3천을 데리고 지금 자신을 잡으러 십광야에 왔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래서 한밤중에 이 다윗이 부하 아비새와 함께 사울왕의 진영으로 침투에 들어갑니다. 잠입해 들어가요. 언뜻 생각하면 아 지금 다윗이 안 되겠다. 이제 사울왕 이렇게 내가 쫓겨다닐 수는 없어. 이번 기회에 내가 사울왕을 내가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간 것인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게 반대예요. 실제로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울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황을 좀 더 설명하면 다윗이 이제 부하 아비새하고 사울왕이 머무는 처소까지 들어가요. 그 잠자는 그 방까지 들어가게 되는데 마침 사울왕이 곤히 잠에 취해 일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지켜본 부하 아비새가 이렇게 말을 하죠. 보세요.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청합니다.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이 아비새가 얘기하는 거야. 아, 하나님께서 절호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내가 이 기회에 내가 이 사울왕을 내가 죽일 테니까 허락만 하십시오. 명령만 내립시오 하는 거예요. 이제 다윗은 그러한 아비새의 그 청에 그래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구나 가서 죽여라 하고 말만 하면 되는데 다윗이 아비새의 요청을 이런지하에 거절하는 거예요. 한마디를 합니다. 자 보세요. 9절에서 11절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1: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아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0: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 금하신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벌을 면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가만 놔둬라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에 다윗이 이 사울 왕의 머리맡에 놓여져 있던 물병하고 창만 들고 유유히 그 사울 왕의 처소를 빠져나오고 사울 왕의 진영에서 빠져나오죠. 자,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도 이 같이 동행했던 아비새, 부하 아비새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언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라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사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똑같은 이러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이 사울 왕이 그때도 다윗을 죽이려고 부하 3천을 똑같이 데리고 엔게디 광야에 오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루는 이 사울왕이 변이 마려워가지고 화장실 급해가지고 하필이면 찾아 들어간 곳이 다윗과 그 부하들이 숨어 지내고 있었던 그 굴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그 모습을 지켜본 다윗의 부하들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회가 왔다고 하면서 이참에 사울왕을 죽이자 하니까 그때 다윗이 뭐라 그래요? 안 된다 하면서 이런 말을 하죠.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24장 6절에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라고 한마디를 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 결국에 다윗이 사울왕을 살려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엔게디 광야에서도 살려보냈고 이제는 이 십 광야에서도 또 사울왕을 살려보내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주목하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자신이 믿는 그 믿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믿음이 있다 없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살아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윗이 나 믿음 있어, 이게 믿음이야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내 믿음을 그대로 살아냅니다. 예. 저는 이것이 아비새에게, 부와 함께했던 동행했던 아비새에게 큰 도전과 울림이 되었다라고 믿어요. 요즘 사람들을 보면요, 성도들을 보면 믿음을 설명하려고 해요. 믿음은 이런 거야,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이게 믿음이야 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 합니다. 물론 그러한 설명도 필요하죠. 근데 오늘 다윗의 경우는 이 믿음을 설명하지 않고 그 믿음을 자신의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마치 봐 이게 믿음이야 라고 보여주는 것처럼 보여요. 1859년에 그 여름에 6월 30일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1859년 여름에 한 고예사가 그 나야가라 폭포 아시죠? 나야가라 폭포에 긴 로프를 매달고 미국에서 캐나다까지 건너가는 그러한 도전을 하게 됩니다. 내가 그 도전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신문 광고를 냈어요. 예. 여러분, 그 나야가라 얼마나 크신지 아시죠? 얼마나 큰 건지 아실 거예요.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거기를 건너요, 그거를. 그것도 요만한 구간이 아니라 미국에서 캐나다 구간까지. 뭐 그 건너는 게 어찌 쉽겠습니까? 근데 이 줄타기 고개를 하겠다라고 나선 사람이 있었는데, 프랑스의 그 출신의 고객사 찰스 브론이라는 사람이 이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이 도전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신문 광고를 보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야가라 폭포에 몰려들었습니다. 막 웅성웅성, 야, 찰스 브론이라는 사람이 나야가라 폭포를 지나간대, 로프로. 막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자, 이 도전을 위해서 이제 찰스 브론이 이 바닥에서부터 저 높이 한 48m 되는 곳에다가 로프를 달았어요. 그리고 찰스 브론딘은 지금 들고 있는 것처럼 이 18km 정도 되는 저 긴 장대를 저 하나만을 들고 이 나야가라 폭포를 지나가기 시작합니다. 질문 하나 해볼게요. 찰스 브론딘이 지나갔을까요? 못 지나갔을까요? 예? 네? 제가 못 지나갔으면 저다 떨어져 죽었다더라 하면 제가 여기서 무기를 하겠어요. 그죠? 예. 네. 찰스 브론딘이 건너갔어요. 저기를 건너가게 됩니다. 찰스 브론딘이 도착하자 이 캐나다 쪽에 있던 사람들이 막 박수를 지른 거야. 야! 환호성을 지르면서 야! 하면서 사람들이 박수와 환호성을 보냈는데, 이 찰스 브론딘이 이 사람들의 환호성에 보답이라도 하듯이 다시금 뒤로 돌아가는 거야. 돌아가고 이번엔 또 눈을 감고 또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외발 자전거를 타고 막 지나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대단하다 하면서. 이때 이제 찰스 브론든이 그 환호하던 사람들을 향해서 돌발 질문을 하나 해요. 어떤 질문을 던졌냐면, 제가 누군가를 등에 업고 저 폭포를, 이 나야가라 폭포를 건널 수 있다고 여러분 믿으세요? 하고 물어본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사람들이, 네, 그렇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등에 업고 저 폭포를 건널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람들이 막 소리를 꽥꽥 지르는 거예요. 그러자 찰스 브론딘이 한마디 더, 질문 하나를 더 던지죠. 뭐냐면, 그렇다면 이 중에 누가 제 등에 업히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딱 한 거예요. 생각지 못했던 질문이죠. 이 같은 질문에 그때 당시에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이 5천 명이 넘었다라고 해요.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순간에 약속이라 한 듯이 다 땅만 쳐다보고 있던, 혹시나 찰스 브론딘하고 눈이 마주칠까 봐. 예. 그때 정적이 흘렀는데 그중에 갑자기 한 사람이 손을 들고 딱 나오면서,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등에 업히도록 하겠습니다. 라면서 한 사람이 손을 들고 나왔다는데, 그가 누구냐면 이 찰스 브론딘의 친구 중에 한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워싱턴이라는 분. 누구는 이게 좀 매니저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친구 한 사람, 오래된 친구 한 사람이 나와서 내가 당신의 등에 업히겠다라고 그렇게 장원해서 나왔어요. 그렇게 이제 이 워싱턴이라는 사람이 찰스 브론디의 등에 업힙니다. 그리고 이 긴 로프줄에 올라가요. 조심조심. 그리고 찰스 브론디 이전보다 더 신중하게 이 긴 로프를 한 발 한 발 내딛고 결국에 나야가라 폭포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이 사진이에요. 브론디의 친구 워싱턴이 자신은 찰스 브론디를 믿는다고 말만 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 믿음의 말을 그 삶으로 그대로 보여줬어요. 자신의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죠.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입으로는 다 같이 내가 믿어요 하는데, 결국에 막상 자신들의 삶으로 그 믿음을 한번 증명해 보이라고 하니까 그 누구도 나서지 않았어요. 오직 워싱턴 이 사람 한 사람만 나섰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길게 설명할 필요 없어요. 예. 믿음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믿음을 살면 되는 거예요. 예.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면 되는 것이죠. 그게 사실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옛날에는 크리스찬 믿었어요. 아시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다라고, 그래서 한국 교회가 그렇게 붐을 많이 했던 거지 않습니까? 그때 그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얻었죠. 여러분, 자신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했던 그 이방인 출신의 백부장을 기억하십니까? 예,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자신의 종이 지금 중풍병에 걸렸다고 하면서 좀 고쳐달라고 하면서 이방인 백부장이 찾아오죠. 그가 예수님을 찾아와서는 자신의 병을, 자신의 종이 중풍병으로 병들었다면서 고쳐달라고 청을 해요. 이게 예수님께서 그래 가자 라고 하시니까 이방인 백부장이 뜻밖의 말을 하는데 보세요. 마태복음 8장 8절에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는 이 유명한 말을 해요. 예수님이 이 같은 백부장의 이 말 한마디에 어떻게 표현하세요? 8장 10절에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에게서라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보지 못했대요. 다들 말만 하지 말만 하지 이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근데 이방인 출신의 이 백부장에게서 내가 이 믿음을 봤다라고 하면서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사랑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 분명히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사랑하라 말만 하신 게 아니라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세상을 사랑하시는 게 무엇인지, 세상을 사랑하셨던 그 사랑, 세상을 사랑하라 하셨던 그 말씀을 자신의 삶으로 친히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여기까지는 다 똑같아요. 근데 새 계명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새 계명인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삶으로 살아낸 사랑이었어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교인들이 믿음을 말로 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믿음은 이런 거야, 이런 믿음이야, 뭐 저런 믿음이야, 믿음을 말로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보고자 하시는 것은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입으로 나불나불거리는 믿음이 아니라 내 삶으로 나타내는 그 믿음을 보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요? 보세요. 사무엘상 26장 시절에 보시면 아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서가 있는 본문이 나와요. 보세요.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다. 여기까지만 보면 다윗이 야, 정말로 잘 조용하게 들어갔나 보다, 움직였나 보다 하는데 그 다음 보세요. 이는 왜 깨지 않았냐 하면 사울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이 깨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울왕이 부하들도 깨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이 기적을 만들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다윗이 사울왕이 잠자고 있는 그 처소에 딱 들어와서 다윗이 죽일까 말까 어떻게 하나? 한번 봐야지.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 너도 고생했잖아. 참으면 뭐 죽여도 내가 뭐 할 말 없지. 하지만 한편으로는 다윗이 어떻게 하나 하고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다윗이 이거 웬걸요? 죽일 줄 알았는데 안 죽이는 거예요. 그냥 창과 물병만 가지고 그 사울왕의 처소에서 빠져나옵니다. 내가 이걸 보면서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 발견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다윗의 마음을 보고 싶어 하시는 거구나. 더 나아가 다윗의 믿음을 보고 싶으셨던 것이구나. 예. 하나님은 일부러 다윗 사울왕을 깨우시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자신의 마음에 합한 일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하나 지켜보고 계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싶어 하신다고요. 대화가, 너 목사지? 내가 너한테 보고 싶은 게 있어. 믿음이야. 아무개 장로야. 너 장로지? 내가 너에게서 보고 싶은 게 있어. 믿음이야. 너 얼마나 헌금하는 거 내가 보고 있다. 공 하나 쓰고 말고 잘 봐. 잘해야 돼. 내가 볼 거다. 이거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믿음을 지켜내고 있는지, 어떻게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를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예. 입으로 맨날 100번 믿음 있다고 말할 필요 없어요. 그건 이제 그만하세요. 그렇게 살면 돼요. 샬롯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뭔 것 같으세요? 교회가 어떻게 그 믿음을 지켜가는지, 사랑을 베풀며 살고 있는지를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믿음은 명사가 아니에요. 믿음은 동사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믿음은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그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감동이 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믿음을 옆에서 지켜본 이 부하 아비새, 함께 동행했던 아비새가 있었죠. 다윗의 믿음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역시 다윗은 달라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큰 도전이 되고 큰 울림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자나, 이런 말 있잖아요. 믿는 놈이나 안 믿는 놈이나 똑같다. 요새는 그 말보다 한마디 더 세게 하는 말이 있죠. 믿는 놈이 더해. 네. 여러분,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믿음의 본을 보이고 사랑의 본을 보이면 그 사람들이 왜 교회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특별히 이번 2025년도에 그 일들이 많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로마가 가장 무서워했던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이지 않습니까? 왠지 아세요? 크리스찬은 말만 하지 않았어요. 크리스찬은 그렇게 살았어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크리스찬들을 무시하고 핍박하고 받게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들이 자신의 믿음을 살아내니까, 목숨을 걸고 살아내니까, 아니 목숨을 잃더라도 그 믿음을 살아내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고, 그 예수가 누구야? 라고 궁금해하며 예수께 나오기 시작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지 않으시겠어요?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 도대체 뭐야? 너 왜 그렇게 믿는 거야? 그런 말 한마디 들어보지 않으실래요? 도대체 너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예수가 너한테 밥이야? 밥을 줘? 떡을 줘?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가 나한테 떡 줘? 밥 줘? 옛날에 그런 말 했던 분이 있으셨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모습을 보여주세요. 너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얼굴이 왜 그 모양이야? 맨날 얼굴 찌푸리고 있고 인상 쓰고 있고 세상에 온갖 고뇌는 다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야 너 이렇게 힘든, 너 얼굴에 왜 이렇게 화색이 도는 거야? 너 힘들잖아, 어렵잖아. 우리 박호정 목사님 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왜 나와요? 주일이니까, 하나님 사랑하니까.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노력하는 모습. 저분이 도대체 왜 저러시는데? 여러분, 그런 말 들으면 돼요. 그러면 교회는 부흥하지 말라고 해도 부흥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확장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이 찬양으로 마무리하기 원하는데요. 신실하게 진실하게 라는 찬양인데,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2: 지금까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샬롯 지역에 위치한 샬롯 제일장로교회 설대옥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을 더 알고 싶으시거나 신앙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샬롯 제일장로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까지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눈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무엇을 보느냐가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단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간의 눈을 멀게 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의 기쁨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거역하는 삶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본질적인 가치, 그것을 보지 못하고 항상 표면적이고 형식적인 것만 보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당신이 오늘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가치 있게 여기는 그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진짜 가치 있는 것,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께서 겪게 되는 갈등과 절망과 불안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0: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0: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제439화 찰스 이야기 1부 번역 김성인, 극본 홍한나, 연출 이인성. 안녕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형제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기 전에 우리 눈에 있는 들보부터 깨달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내 눈의 들보보다 다른 사람 눈의 티끌을 더 크게 보기가 쉽죠. 오늘 이야기의 이 남자도 그랬습니다. 그는 자신을 도우려는 사람들 속에서 오직 위선만을 찾아냈고 그들 안에 있는 선함은 전혀 보지 못했죠. 하지만 그의 영혼과 삶이 사슬을 끊었을 때 그는 진정한 영의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1: 네 엄마 아빠도 언제 우리랑 같이 교회 가면 좋을 텐데.
2: 전 한 번도 아빠가 교회 가신 걸 본 적이 없어요, 할머니.
1: 네 엄만 내가 꼭 다니게 했었는데. 네 엄마가 네 아빠랑 결혼하기 전까진 말이다. 자, 너희 집에 다 왔다. 잘 들어가고 너희 가족들에게 안부 전해주렴. 그럼 다음 주일에 또 보자꾸나. 찰스, 왜 교회 갈 준비를 안 하고 있니?
2: 저 이제 교회 안 가요, 할머니.
1: 안 가다니 왜?
2: 그냥요. 사실 교회는 온통 위선자들 뿐이잖아요.
1: 아, 왜 그런 말을 하니, 찰스?
2: 아, 그건 사실이고 할머니도 아시잖아요. 교회에선 담배 피우지 말라고 설교하면서 자기들은 밖에 나와서 담배 피우면서 더러운 농담들 하는 거려.
1: 그 사람들 때문에 주님을 판단해서는 안 돼. 자, 어서 가자, 찰스.
2: 아, 싫어요. 응? 저 이제 교회 안 간다니까요.
1: 아유, 어서 가자니까.
2: 아, 싫어요.
3: 아, 왜 이렇게 소란이에요?
1: 찰스가 이젠 더 이상 교회 안 간다고 하잖니.
4: 소란 그만 피우고 할머니랑 같이 교회에 가. 다 너한테 좋은 거야.
2: 아, 교회가 그렇게 좋으면 두 번은 왜 안 가요?
0: 14살 나이에 그가 내린 이 결정은 그를 어둠의 길로 이끄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둠 속에서 있었던 그가 어떻게 참된 비단으로 들어섰는지에 관한 간증입니다. 지금 사슬을 끊고로 전해드리는 이 이야기는 찰스 처칠의 실화입니다.
5: 저는 노스캐롤라이나의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대형 트레일러 트럭을 운전하셨는데 그래서 아버지는 집에 계실 때가 별로 없으셨고 가끔씩 절 데리고 간단한 여행을 다닌 게 전부였지요. 저는 그 큰 트럭에 타고 트럭 휴게소에서 식사하는 것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3: 맛있게 먹었니, 찰스?
2: 네, 아빠.
3: 자, 그럼 이제 다시 출발해볼까?
2: 저기, 아빠, 아빠가 드시는 그 알약은 뭐예요?
3: 밤새는 걸 도와주는 약이야.
2: 저도 하나 먹어도 돼요? 아, 그럼 저도 깨어있어서 아빠하고 계속 말을 할 수 있잖아요.
3: 좋아, 딱 하나다.
5: 그때가 제가 마약을 접하고 그 효과를 알게 된 최초의 시간이었습니다. 전 어린 시절부터 외할머니와 함께 교회에 다니면서 성경 이야기에 대해 배웠지만 10대가 되면서 반항을 하게 됐지요. 사람들 안에서 위선을 보게 됐기 때문인데 심지어 외할머니 안에서도 발견했으니까요.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모든 크리스천들은 성숙으로 가는 과정 중에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들은 모두 죽는 날까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요. 제가 교회를 가지 않겠노라고 도전했던 그날 아침,

0: 좀 늦었구나. 네 걱정하고 있었다.
1: 친구들 몇 명이랑 같이 드라이브 다녀왔어요, 아버지.
0: 술 마셨니?
1: 맥주 한 캔 마셨어요.
0: 앞으로는 집에서 마시면 좋겠다. 그럼 나도 네가 다른 주정뱅이들 틈에서 운전하며 올까봐 걱정 안 해도 되잖아.
1: 그 말씀은 저랑 친구들이 저희 집에서 놀 때 맥주를 마셔도 좋다는 말씀이세요?
0: 물론이지. 내가 뒷방에 너희들을 위해서 작은 바를 하나 만들어줄게.
1: 당시 겨우 16살밖에 안 됐지만 어둠의 계단 안에 한 발짝씩 들여놓을 때마다 희열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은 친구와 함께 가게에서 시계를 훔치기로 했죠. 가게를 나올 때까지 저는 나중에 이 죄값을 어떻게 치르게 될까, 또 혹시 사람들이 이 일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할까 끊임없이 걱정이 되어 심장이 두방망이질을 쳤습니다. 심지어 가게에서 나올 무렵엔 아프기까지 했지만 그 끔찍한 두려움도 시간이 지나자 사라졌죠. 그리고 곧 마리화나와 음주, 자동차 폭주에 빠져들었습니다.
2: 잘했어, 찰스. 야, 네가 저 자식을 해치웠다고?
1: 그래? 아, 이런 뭐 좀 마셔야겠어. 입이 바짝 말랐다고.
2: 야, 지금은 안 되겠다. 저기 보안관이야. 아이씨, 진짜.
1: 예. 차 안에 뭐 마리화나라든지 들킬 거 없지?
2: 아, 없어. 하지만 내가 스피드 경주하다가 체포된 거 우리 아버지가 아시면 나 죽이실 텐데.
1: 그 후로도 저는 도박과 마약 판매 등을 하며 두려움에 가득 찬 삶을 살았죠. 그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 멋대로 행동하며 허세를 부렸고, 술과 마약은 저를 실제 있지 않은 다른 사람으로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전 제가 공격을 당할 때나 때때로 친구들을 보호해야 할 때 사람들을 향해 권총을 겨누기도 했죠. 그때 전 제 자신이 누구인지 혹은 인생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다만 언젠가 해답이 찾아올 거라 막연히 기대하며 그런 삶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3: 돌아와서 기쁘구나, 찰스. 얼굴 본 지 너무 오래됐어.
1: 응? 안녕하세요, 할머니.
3: 그 자동차 사고 소식 듣고 걱정했다. 저 죽은 그 아이 너랑 알았던 애니?
1: 네, 제 친구였어요.
3: 아유, 세상에. 아유, 끔찍한 일이구나. 사람들이 네가 도로에서 자동차 경주를 했다던데. 아이, 그런 건 안 했으면 좋겠다.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너도 잘 알잖니.
1: 네, 이제 안 그래요, 할머니. 지난주 일요일에 교회도 갔었는걸요.
3: 어머나, 그래? 아유, 잘했다. 이제 너도 안정을 찾아야지.
1: 네, 지금 노력 중이에요.

0: 저는 변화되기 원했지만 방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무렵 제 친구들 중 몇 명이 결혼을 해서 정착을 했었는데 그 모습을 보며 제게도 그런 일이 있길 바랬죠. 하지만 제가 만나는 류의 여자들과는 결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 평판에 대해 알고 있던 괜찮은 여자들은 저와 상대도 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린스보로로 거처를 옮겨 영업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트럭에 물건을 싣고 여기저기를 다녔는데 어느 날 점심을 먹으러 한 가게에 들어갔더니 카운터에 한 아름다운 여자가 주문을 받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1: 어떤 걸로 하시겠어요?
0: 당신이요.
1: 죄송합니다. 전 메뉴에 없습니다.
0: 여기 날마다 계신가요?
1: 식사 주문하실 거예요? 아니에요?
0: 햄버거로 할게요. 그래야 여기 앉아서 당신을 볼 수 있으니까.
1: 음료는요?
0: 소다요. 천천히 주세요. 저 전혀 급하지 않아요. 어쩐 일인지 저는 제가 나중에 그녀와 결혼하게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받아들일 때까지 계속해서 데이트를 신청했지요.

0: 찰스, 당신 크리스천이에요?
1: 딱 맞았어요. 항상 할머니와 함께 교회에 다녔어요.
0: 하지만 당신 부모님은 안 가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1: 맞아요. 부모님은 안 다니세요. 하지만 난 어렸을 때부터 성경 이야기들을 좋아했어요. 다만 인정할 것은 자라면서 수없이 많은 위선들을 보게 됐다. 사람들은 한 가지를 말하고서 정반대로 하는 거예요.
0: 나랑 같이 이번 일요일에 교회 갈래요?
1: 좋아요. 우리는 만난 지 3개월 후에 결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1972년 11월에 한 우리의 결혼은 저를 바꿔놓았죠. 딱 일주일 동안만이요.
0: 당신 오늘 밤엔 절대로 못 나가요.
1: 나 나갈 거야. 토요일 밤이잖아. 레이싱 타임이라고.
0: 하지만 당신 어젯밤에도 외박했잖아요. 내 생각은 안 해요.
1: 당신은 나랑 같이 술을 마시거나 파티하는 거 싫어하잖아.
0: 당신 이렇게 오늘 밤에 나가면 내일 교회에 갈 수가 없어요.
1: 나 집에 있어도 안 갈 거야. 교회 관심 없거든.
0: 찰스, 당신 늘 교회에 갔던 것처럼 나에게 믿게 만들었잖아요.
1: 내가 보기에 위선자들이 너무 많아.
0: 당신 나에게 거짓말했군요. 크리스천인 것처럼 행세하고선 알고 보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찰스, 나랑 같이 교회로 돌아가요.
1: 나도 하나님 믿어. 하지만 분명히 말하는데 교회는 믿지 않아. 내가 본 건 위선자들 뿐이었다고.
0: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봐요, 찰스. 그게 정말로 가장 중요한 거라고요.
1: 아니, 나 성경에 관심 없어. 그리고 당신이 성경 읽는 것도 싫어.
0: 찰스.
1: 내 말 들어. 당신 이제부터 교회 가지 마. 그리고 그 성경도 읽지 마. 어느 토요일 아침에 한 건장한 체구의 남자가 그의 아내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그는 몸에 문신을 새긴 그 지역 오토바이족 단원이었죠. 딱 제 타입의 사람이었지만 제가 기대했던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2: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기분 어떠세요?
1: 좋아요. 손님은요?
2: 예, 이보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저 혹시 결혼하셨어요?
1: 지금 1년 됐어요.
2: 와, 멋지네요.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는데요?
1: 22살이요. 아, 근데 왜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거죠?
2: 아니, 아내가 일요일마다 젊은 부부들에게 성경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도 부인과 함께 내일 오시라고 초청하고 싶어서요.
1: 그 말은 손님이 오토바이 죽이면서 일요일에 성경 공부를 인도한다는 말인가요?
2: 예, 불행히도 한 번 새긴 문신 자국은 영원하더라고요. 하지만 주님께서 내 삶을 완전히 바꿔놓으셨죠.
1: 아, 예. 손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알겠어요. 그러니까 오토바이나 술 같은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들을 다 포기했다는 말씀이잖아요.
2: 아니요, 아니요. 난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원하면 술도 사 마실 수 있어요.
1: 아니, 아직도 술을 드신다는 뜻인가요?
2: 만약 내가 술을 마시고 싶다면 말이죠. 아무것도 내가 술을 사는 걸 막을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오셨을 때 그 모든 욕구가 사라졌거든요.
1: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사람의 인생을 바꿔 놓을 수 있다니요. 저는 늘 술을 끊고 착실해짐으로써 제 스스로 먼저 변화돼야 한다고만 생각했었죠. 하지만 그가 말한 건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전 겉으로는 아무 관심이 없는 것처럼 행동했지만 마음속으론 이것이 제게 꼭 필요한 것임을 깨달았죠. 그는 저와 몇 분 더 이야기를 나누었고 자리를 옮길 무렵 그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2: 찰스, 부인을 데리고 제가 인도하는 성경 공부에 한번 꼭 오세요. 내일 꼭 보기를 바랍니다.
1: 기대하지 마세요. 그때는 11월 후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늦게 사장이 제게 크리스마스 시즌 동안은 일요일마다 근무해달라고 부탁했죠. 제게는 전혀 어렵지 않은 일이었지만 제 건방진 태도 때문에 사장은 그날 절 해고했습니다.
0: 안녕 여보. 이렇게 일찍 집엔 웬일이에요?
1: 별로 일할 기분이 안 나서.
0: 네? 무슨 일 있어요?
1: 그만뒀어. 사장이 나보고 일요일에도 일을 하라고 고집하잖아. 나 다른 일 알아볼 거야.
0: 아니 지금 일자리 구하기가 쉬운 줄 알아요? 집세 낼 때도 곧 다가오는데 당신 이렇게 무책임할 줄 상상도 못했어요. 그리고 일요일에 일한다고 당신에게 해야 될 건 없잖아요. 어차피 당신 교회도 안 나가니까.
1: 그 입 다물면 내일 교회에 갈게. 제 입에서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아내는 정말로 조용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생각 없이 한 약속을 까맣게 잊었지만 제니는 기억했지요. 저는 아내가 제 옷 스타일을 반대하자 전 그걸 핑계 삼아 안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양보했죠. 또 저는 내심 아내가 자동차 경주에 썼던 그 차 타는 걸 거절해 주길 바랬지만 또다시 아내는 제 뜻에 순순히 따라주었습니다. 아내는 하나님만이 제 유일한 소망이 되심을 알았기 때문이었죠. 왜 그렇게 계속 시계를 들여다봐?
0: 대부분 주일학교는 10시 전에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이미 10시 10분이어서요.
1: 그래. 그러니까 우리 다음 주 일요일에 다시 오자. 너무 늦었어.
0: 안 돼요. 우리 여기까지 왔잖아요. 늦었지만 얼른 가요.
1: 패트잖아.
3: 안녕하세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와요.
1: 내가 오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온다고 말도 안 했는데. 부부 수업에 참석한 후 할 수 없이 예배까지 드리게 됐는데 자리에 앉았을 때 전 마치 덫에 걸린 기분이었죠. 그런데 목사님의 메시지가 마음을 꿰뚫었습니다.
4: 오늘 여러분이 죽는다면은 천국에 간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천국 가는 법을 알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앉으신 자리에서 나와 이 앞으로 오시길 바랍니다.
5: 그분은 착한 사람들을 데리러 오신 거야. 넌 마약과 욕설을 그만두지 못해. 네가 우선적으로 바뀌어야 돼. 그러니까 넌 나. 그러니까 나중에는 나갈 수 없어.
4: 예수님께서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누가복음 5장 3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이 여러분의 구원의 날입니다. 내일은 그 누구에게도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1: 저는 자리에서 나와 앞으로 곧장 목사님을 향해 걸어나갔습니다. 그분은 제게 무엇을 원하는지 물으셨고 저는 천국에 가는 법을 알려달라고 물었죠. 목사님은 맨 앞줄에 앉은 한 남자에게 손짓을 하고 그는 저를 주일학교 교실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제리였죠.
6: 잘써. 오늘 왜 재단 앞으로 나오셨나요?
1: 천국에 가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
6: 그럼 형제가 오늘 죽는다면 어디로 가실 것 같나요?
1: 분명 지옥이겠죠.
6: 왜 지옥에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전 하나님이 우리가 한 선한 행동과 악한 행동을 각각 다른 저울에 담아놓으신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전 악함이 분명히 선함의 무게를 초과했어요. 전 거짓말을 하고 도둑질하고 술도 마시고 욕도 하죠. 그거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6: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한번 보기로 하죠. 로마서 3장 23절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씀의 뜻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1: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는다는 뜻이잖아요. 혹시 지금 선생님도 지옥에 갈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려는 건가요?
6: 네, 맞습니다. 그 구절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는 나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1: 아니요. 선생님이 지옥에 가신다면은, 아, 그럼 저 같은 사람은 아무 희망이 없잖아요.
6: 잠깐만요. 또 다른 말씀을 보여줄게요. 로마서 10장 13절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1: 그건 너무 간단한데요. 그냥 기도를 하면 구원을 얻는다니.
6: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에 대해서 아시죠?
1: 그럼요. 하지만 이해가 안 돼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준다니 그건 너무 쉽잖아요.
6: 잘 써. 하나님은 형제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형제의 죄를 위해 그분의 외아들을 보내시고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선물로 주신 거죠. 어떠세요? 구원을 얻고 싶지 않으십니까? 기도하시겠어요?
1: 아무리 그래도 그건 너무 쉬운 거 아닌가?
6: 전 형제가 꼭 알아야 할 모든 것들을 다 설명했습니다. 이젠 형제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1: 그는 제게 그의 성경을 건네주고는 방에서 나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를 떠나지 않으셨지요. 저는 털썩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오 하나님, 만약 저와 같은 사람도 변하게 하실 수 있다면 제발 그렇게 해주세요. 저는 제가 살아왔던 방식에 심한 괴로움을 느꼈고 제리가 가르쳐준 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애원하는 듯한 심정을 느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제니의 손을 잡고 그곳을 나왔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저는 주방에 가서 맥주를 꺼내 개수대에 쏟아붓기 시작했죠.
0: 지금 뭐하고 있어요, 찰스?
1: 여보, 나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오늘 내 안에 뭔가 이상한 일을 하셨어.
7: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다음 주에 우리는 찰스 처칠의 새로운 삶 가운데 펼쳐질 도전들에 대해 듣게 될 것입니다. 또한 찰스 안에 있던 이전 것들이 아무런 투쟁 없이 어떻게 사라졌는지에 대해서도 듣게 되실 것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상관없이 그리스도께 구함으로써 그분 안에서 그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기도는 전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지요.

출연 정운석, 이명숙, 유재상, 홍승표, 이상원, 이현주, 현경수, 이미향 번역 김성인, 극본 홍한나, 연출 이인성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신앙생활에 좋은 친구 나침반 출판사 협찬으로 제 439화 찰스 이야기 일부를 들려드렸습니다.

0: 아름다운 찬양과 기쁜 소식을 매일매일 전해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빛을 발하는 태양의 신비, 신비한 창조의 세계에서 지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오늘의 주제는 왜 태양이 빛을 발할까 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구에 다다르는 태양의 에너지를 붙잡아 전부 이용할 수 있다면 전 지구가 유럽처럼 산업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에너지 필요를 충족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그런데 태양 에너지 전체 방출량의 0.1%보다 더 적은 에너지가 지구에 도달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양의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태양의 내부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태양의 에너지를 만들어낸다고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그것이 맞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하지만 정답은 그리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완전한 대답은 그들도 알지 못합니다. 만약 핵융합 반응을 통하여 태양의 에너지를 만들어낸다고 한다면 그 과정의 결과물 중의 하나가 뉴트리노라고 불리는 미세한 입자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태양으로부터 와야 할 뉴트리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핵융합 과정을 촉발시키기에 필요한 태양의 온도를 새로 계산해보니 태양이 어떤 식으로 형성되었을 것이라는 진화론적 논리가 융합 반응에 충분한 열을 만들어내기에 필요한 열을 생성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대체 이론은 태양의 열은 중력적 붕괴라고 불리는 태양 자체로의 강력한 중력 인력에 의한 결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론은 왜 뉴트리노들이 없는지를 설명할 수는 있지만 진화론자들은 이 이론이 태양의 열이 만들어진 이유라고 한다면 태양이 수십억 년 오래 됐을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 과학적 정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하나님의 작품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1: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와 그 권능을 증거하는 신비한 창조의 세계. 본 프로그램은 미국 크리에이션 모멘트의 허락을 받고 번역하여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께서는 korean@bbnmedia.org로 이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만 해도 여러분들은 깨어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답을 알지 못한다면 그런 능력들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지 않을 텐데요. 신자의 능력 있는 삶은 단번에 주어지는 커다란 능력이나 은사에 좌우되기보다는 매일매일 자기 안에 있는 죄와 그리고 부패성을 성령의 은혜로 죽이는 꾸준한 실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삶이며 이 삶이 계속되어질 때에 여러분들의 삶에 큰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BBN을 매일 청취하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기도 합니다.

0: 여러분은 참 평안과 위안을 느낄 수 있는 BBN 한국어 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지 많이들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39편 4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이 땅에서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짧은지 상기시켜 주십시오. 내가 지낼 날들이 정해져 있고 그 날들도 내 곁에서 빨리 사라져가고 있음을 계속 생각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입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기도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삶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두 가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영생에 비해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지극히 짧다는 것이며 두 번째는 지구라는 곳이 우리가 임시로 거주할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이 순간을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더욱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희 BBN은 방송 듣기 외에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구체적으로 도와드리기 위해서 BBN 채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웹페이지를 통해서 BBN 채팅으로 들어가셔서 전문 자원봉사자와 1대1로 신앙상담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대화방을 통해서 철저히 개인의 신상에 관한 비밀을 지켜드리며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청취자 여러분께서 신앙적인 고민이나 또 구원에 관한 상담받기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웹사이트 www.bbnchat.org 즉 bbnchat.org로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성장하기를 원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그리스도의 자녀로 성화의 삶을 살도록 도와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2: 모여라 주님이! 와!
3: 와! 주의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3: 우리 친구들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그래요.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양식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이제 함께 말씀 들어요. 쉿.
5: 자, 3장 18절부터 4장 1절까지. 예,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4장 1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예수님을 옷 입는다 그런 말씀을 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옷을 입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옷을 입지 않으면 하늘나라 못 가요. 여러분, 물 밑에 가려면, 물 밑에 한 시간 동안 가려면 어떤 옷을 입어야 돼요?
6: 우주복.
5: 오, 그렇죠. 우주에 가려면?
6: 우주복.
5: 우주복을 입어야 돼. 안 그러면 10분도, 5분도 안 돼서 우주에서 죽어요. 물 밑에서 5분도 못 살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물 밑에 가려도 옷을 입어야 되고, 우주에 가려도 우주복을 입어야 되는데, 하늘나라 가려면 무슨 옷을 입어야 돼요?
6: 우주복.
5: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6: 하나님
5: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옷을 입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옷을 입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는 게 뭘까요? 라고 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는 선악을 따먹었을 때 벌거벗은 것을 알고 부끄럽고 두려워서 숨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저 목사님 양 같아요.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어요. 이것은 앞으로 인간은 예수님을 옷 입어야

0: 따라서 보세요. 중학생이 딱 되면 교복을 입고 학교를 가는데 옷만 입었다고 중학생이 아니라 중학교 가서 이제 공부도 하고 중학교 가서 중학교 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옷 입었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배우는 학교에 입학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었다. 예수님을 입었다. 예수님을 배우는 학교에 입학한 거예요. 그러면 학교에 입학했는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옷 입었는데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그죠? 종도 있고 주인도 있고 자녀도 있고 부모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우는 학교에 입학해서 뭘 배우는 하냐면 첫째로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래요. 아내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오늘은 자녀들에게 제가 중점 말씀드리려고 해요.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물론 남편이 너 예수 믿을래? 날 믿을래?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1: 예수!
0: 그래요. 니는 아내가 아니잖아, 아직. 그러니까 대답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아내가 되었을 때 남편이 돈 벌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이럴 때 걱정이 된단 말이에요. 남편을 의지해야 될지, 예수님을 의지해야 될지. 그러니까 아내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복종해야 돼요. 예수 믿지 못하게 하면 남편의 말도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남편들은요,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아야 돼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 남편이라면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 이 말 하니까 목소리 막 찔려요. 저는 막 아내를 괴롭게 한 적이 너무 많아가지고 참 잘못했어요. 그래서 나는 또 배워야 돼요. 나는 오늘 또 그리스도를 옷 입고 또 그리스도를 배워야 해요. 그 다음에 자녀들은 좀 남겨둘게요. 자녀는 제일 마지막에 할게요. 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여러분, 부모들이 아비는 엄마 아빠 다 들어가면 돼요. 부모들이 자녀를 화나게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떨 때에 여러분 화가 나요? 부모님한테. 예? 아. 누구한테는 화내는데?
1: 친구들.
0: 아, 친구들에게는? 오케이, 오케이. 예. 알았어. 친구들에게는 화날 일이 있어도 은호는 부모님께는 화날 일이 없대요. 자, 그러니까 부모가 은호에게 화날 일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화가 안 났겠죠. 아니면 너무너무 착해서 부모 말에 100% 순종하니까 화가 안 나든지. 근데 둘째는 아마 가능성이 희박할 것 같고.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노엽게 할 때에 하지 말라는 거죠. 아이들이 낙심하게 된다. 근데 어른들은요, 이래요. 자녀들에게 자기의 욕심을 투사시켜, 좀 어려운, 자기의 욕심을 강요해요. 야, 너, 아빠가 의사인데, 너도 의사에 돼야지. 열심히 공부해. 이러면 스트레스 좀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욕심 때문에 자녀가 노엽게 되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라고 해요. 그 다음에 종들이 있어요. 세상에는요, 모든 사람이, 옛날에는요, 사실은 여기서 종은 오늘날 회사에 일하는 사람과 달라요. 회사에 일하는 사람은 내가 마음에 안 들면 회사 그만두고 나올 수 있어요. 다른 데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옛날에 종은 태어나면서부터 종이 있어요. 중간에 종이 되는 사람도 있고 가난해서 종으로 팔려가는 사람도 있고 종이 되면요, 주인의 소유물이에요. 나올 수가 없어요. 평생 그 주인을 섬겨야 돼요. 죽을 때까지 주인을 섬겨야 되고 내가 종인데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요, 그 주인이 아내를 주어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도 내 아이가 아니에요. 주인의 아이예요. 그럼 내 아이도 주인에게 평생 종이 돼야 돼요. 그런데 예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들은 남자나 여자나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자식이나 종이나 상전이나 다 예수님을 옷 입고 한 거예요. 어디로? 교회로 모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것은 지난주에 본 말씀대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거룩하게 하셨고 사랑이 뭔지 긍휼이 뭔지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평강과 감사와 이런 것들을 배우는 학교에 입학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옷 입었으니까. 그리고 예수 믿고 바로 천국 가려면 예수 믿는 순간 딱 천국 바로 가면 될 텐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서윤아 이쪽으로 보자. 예원아 이쪽으로 봐. 예수를 믿었는데도 그냥 힘들고 어려운 세상 살지만 그냥 천국으로 바로 탁탁 들어가면 될 텐데 왜 이렇게 살려두었을까? 힘들게 엄마 아빠들도 싸우고 친구들도 싸우고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게 싸우게 했을까요? 그리스도를 옷 입으면 바로 천국 데려가면 될 텐데 그리스도를 배우는 학교에 입학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훈련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나라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원수 갚는

0: 아니에요. 용서는 나라예요. 이걸 그리스도를 옷 입고 이 땅에서 배우는 과정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옷 입으면요, 이 옷은 우리가 스스로 벗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입을 수도 없고 주께서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걸 예수 믿는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배워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아는 거.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용서와 자비들을 알고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야 졸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인 중에 어떤 분이 급하게 병원에 갔어요. 좀 늦었으면 돌아가실 뻔했어요. 그래서 치료를 받고 나와서 하는 말이, 부부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쪽으로 보세요. 뭐라고 했냐면, 당신과 나는 아직 천국 갈 때가 멀었는가 봐요. 아직 졸업 학점을 못 받았는가 봐요. 죽을 수 있었는데 못 죽고 살아났으니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예요. 종 먼저 얘기했죠. 그러니까 종은요, 주인에게 평생을 섬겼을지라도 주인이 종에게 막 상 주고 막 보너스 주고 안 그래요. 그건 마땅히 해야 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다가 신경질 나서 주인 볼 때는 막 일하는 척하고 주인 안 볼 때는 일 안 하고 이러는 게 종의 습성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스도를 옷 입었어요. 주인이 보거나 보지 않거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신다는 이 의식으로 주인에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하듯, 그러니까 예수님께 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 위해서 희생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에요. 그 예수님께 하듯이 자기 노예인데 자기 상전에게 그렇게 하래요. 이거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수업시간에 선생님이 얘들아 오늘 선생님 바빠서 한 시간 자습회 하고 교무실에 가버리면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해요. 막 떠들고 놀아요.
1: 공부요, 저.
0: 아.

회사에 청소부가 있었어요. 청소하는, 회사에 청소하는 사람 있잖아요. 청소부 있는데 이 사람은 진짜로 사람이 보거나 안 보거나 열심히 자기 청소를 다 해요. 다른 지역 청소를 다 해요. 근데 거기 회사 사장님이 그 사람을 눈여겨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요, 막 보이는 데만 대충 이렇게 청소하고, 안 보이는 데 청소 잘 안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 보면 하는 척하고 안 보면 안 하는데 사장님이 유심히 지켜보니까 그 청소하는 사람이요, 너무너무 성실하게 자기 일을 열심히 잘 하는 거예요. 지켜보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도요, 안 보는 척 해도 다 봐요. 청소 누가 제대로 꼼꼼하게 했나 이래 쭉 살펴보면요, 어떤 사람 청소하고 가면요, 이게 청소라고 했나, 이거 구석구석 찌꺼기가 그냥 있어요. 여자 집사님들은 설거지하고 가면요, 한번 돌아보면요, 싱크대 찌꺼기에 음식지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톡톡 틀어 이어야 그게 일주일 동안 부패를 안 하는데, 조금 알아요, 이게. 어떻게 청소하는지. 그러니까 이 사장님이요, 그러니까 죽게 하듯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주님을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대충 섬기는 거예요. 대충. 그러니까 주님께 섬기듯이 하면 청소도 제대로 할 텐데, 주님을 대충 대접하니까 청소도 대충 하는 거예요. 태경이 알아들었나? 무슨 말인지. 어, 알아들었대요. 초등 1학년 알아듣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종이 주인에게 하듯이. 그래서 어떤 사장님이요, 그 청소하는 사람을 보니까 너무 성실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군지 알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교회 가서 배운 거예요. 야, 내가 비록 청소하는, 아무것도 아닌 청소하는 사람이지만 나는 주님 앞에 하듯이 해야지. 열심히 청소했는데 나중에 그 회사 사장님이 몇 년을 지켜봤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성실하고 열심히 잘해서 아주 높은 지위에 올려서 일을 하게 했대요. 역시 잘했다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주인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예수님 나의 주인이라고 믿는 것은 그리스도를 옷 입고 그래서 학교에 입학한 것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요. 우리나라의 한국유리라는 공장이, 한국유리 굉장히 유명해요. 우리가 40년 전까지는요, 40년 전까지는 전부 유리를 수입했어요, 외국에. 근데 이제는 유리를 수출하는 나라가 됐는데요. 이 사람이 북한 사람이었어요. 북한에서 중국으로 수출할 때에 그날 그때에 콩을 많이 장사하는 사람, 무역하는 사람들 콩을 가득 사놓았어요. 근데 콩을 가득 사놓고 이제 내년에 팔아야 되는데 갑자기 콩 농사가 잘 안 돼가지고 콩값이 한 4배로 폭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콩 한 대에 어떤 100원 같으면 400원은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올라온 가격을 팔면 이 사람은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는데 오르지 않은 원래 산 가격으로 중국 사람들이 파는 거예요. 중국 사람은 한번 신뢰를 하면 평생 신뢰를 해요. 가족관계. 그래서 중국에 무역할 때 이 사람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북한의 공산대로 이 사람이 한국으로 넘어왔는데 한국에 넘어서 6.25 전쟁이 일어났거든요.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은행에 빚을 많이 이렇게 빌려서 사업을 하거든요. 근데 전쟁이 나서 피난 가는 길에 자기가 돈을 들고 은행에 갔대요. 은행에. 그러니까 은행에서 왜 왔어요? 지금 피난 가는데. 아, 내가 은행에 빌린 돈 갚으러 왔다고. 아니, 다른 사람들은 전쟁 나면 그냥 다 가버리고, 전쟁이 나면 은행에 불타버리면요, 서류가 없으면 돈 안 갚아도 되거든요. 근데 전쟁에 피난 가서 돈을 갚으러 왔대요. 그러니까, 아니, 자기가 빌린 돈이니까, 전쟁에 피난 가면서, 다른 사람은 안 갚고 일부러 도망가는데, 돈을 갚으러 왔대. 그게 소문이 나서 나중에 은행에서 무슨 일을 할 때 막 돈을 빌려주고 그랬대요. 그 사람이 이제 한국 유리 사장님이 되셨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그저 돈 벌어서 성공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겠다는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배우는 학교에 입학했고요. 그리스도 앞에서 사는 거예요. 학교 가서 공부를 하든지 또는 여러분들이 뭐 고등학생 되면 아르바이트 하잖아. 아르바이트를 하든지 간에 주인 보면 하는 척하고 안 보면 안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주인이 보든지 안 보든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단 말이요. 우리 마음을 다 살펴보시잖아요. 그럼 내가 아르바이트를 해도 예수님께 하듯이, 학교 가도 선생님께 예수님께 하듯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이 종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사장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사장. 제가 사장 얘기는 방금 그 한국유리 사장님 얘기한 거예요. 사장인데도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걸 그리스도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여러분들 마지막 20절 보세요. 2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나.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데요. 주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0: 엄마 아빠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이 교회 안 가는 거 하고 학원 안 가는 거 하고 어디에 더 화를 냅니까? 아, 학원 안 가는 거. 내가 누구 엄마라고 얘기, 아, 누구를 이름은 안 부를게. 그럼 엄마 아빠가 여기 전 세계로 다 소문나니까.
1: 교회요.
0: 아, 교회 안 가고 화를 내요?
1: 똑같아요.
0: 똑같아요. 아, 양다리 걸쳤구나. 똑같으면.
1: 교회.
0: 교회 안 가는 거 하고 학원 안 가는 거 어디에 화를 내나 할 때 어떤 친구는 학원, 어떤 친구는 교회, 어떤 친구는 똑같다.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정말 부모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부모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학원 안 가는 것보다 교회 안 가는 데 더 화를 내야 마땅해요. 왜? 성경,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은 영원한 생명에 달린 문제거든요. 영원한 생명이 달린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교회 빼먹고 학교 가서 공부만 해서 이러면 서울대 법대를 나오고 판사가 되고 높은 사람이 되면 뭐예요? 검찰에 불려가서 재수 신세에 불려가서 이렇게 교만한 그런 사람 되는 거예요. 이화여대 총장이 되어도 이화여대 총장이 되어도 거짓말하기 바빠요. 부정입학을 한 사람인데 누가 부정입학 시키지? 그게 무슨 원래 이화여대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웠어요 처음에.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교수가 되고 총장이 되어 있느냐 말이에요. 이건요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이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정말 부모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생명을 얻습니다. 이 일에 정말 열심을 내는 부모라면 그런 부모님은 여러분들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부모로 순종 안 하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요. 교회 오면 선생님들이 여러분의 부모가 돼요. 교회 오는 순간은 그리고 교회 오면 목사님이 여러분들의 부모예요. 똑바로 앉아! 말씀을 똑바로 들어! 이렇게 혼을 내야 돼요. 선생님들은 교회 선생님들은 영적인 여러분들의 아빠, 엄마예요. 그래서 하면 지호야, 교회는 누가 아빠, 엄마라고? 선생님들이, 목사님이 엄마, 아빠의 역할을 해요. 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엄마, 아빠는 여러분의 밥을 먹이고 반찬을 주고 옷을 줍지만 교회 선생님들은, 교회 목사님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거고 예수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말씀 안 듣고 하는 사람은 매를 들어서라도 때려서라도 혼을 내서라도 이 말씀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엄마 아빠들은요 교회 다니는 엄마 아빠예요. 공부 열심히 하는 거하고 성경 말씀 보는 거하고 비중을 어디에 두는겁니까? 학원 가는 거, 교회 수련회 가는 거 어디에 비중을 둬요?
1: 야,
0: 네 고등학교 2학년인데 지금 고3이 돼. 꼭 수련회 가야 되겠니? 그거 빼먹, 수련회 가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기도는 내가 대신할게. 이런 엄마 아빠들 때문에 오늘날 이 땅에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교회 나 세상에 나가서 교회는 다니는데 온갖 부정과 비리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청문회 하는 거 보셨어요? 뉴스에? 거기에 나와서 범죄자로 잡혀가지고 청문회 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거기에? 그런가? 네 최순실도 압니까? 1학년이? 세상에 최순실도 교회 다녔대. 최순실도 교회 다녔대요. 그러니까 유치부가 지금 최순실을 다 압니다. 이 세상이 어찌 된 세상인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아빠가 성경을 안 보고 내가 요술을 봐나?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교회도 다녔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발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옷 입고 그리스도를 배우는 학교에 입학한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가든지 공부를 하든지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 또 온 우주에도 계세요. 우리를 안 보시는 곳이 없어요. 다 살펴보세요. 그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우리를 다 살펴보고 계세요. 예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께 하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2: 주의 어린이 친구들,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때요?
3: 좋아요! 예수님 최고예요!
2: 맞아요. 우리 예수님이 최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어렵거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주의 어린이 또 만나요!
3: 네!

0: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씩만 나눈다면 이 세상에는 굶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지구에는 아직도 모든 사람이 먹고 마실 만큼 충분한 양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혼자만 독점하여 나눠주기를 싫어하는 욕심입니다.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BBN 한국어방송은 생명의 양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저희 BBN을 여러분의 이웃과 나눌 수만 있다면 영적으로 굶어 죽어 지옥 가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웃에게 저희 BBN ITL 전도카드를 이용하셔서 영의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ITL 전도카드를 신청하시는 방법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김상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을 위한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하나님은 야영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있어요. 레위기 23장 40절에 너희 하나님 앞에서 이랫동안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어느 가족이 서아프리카의 끝없는 하늘에 펼친 별들 아래서 야영을 했대요. 그때가 건기라서 텐트가 필요하진 않았지만 불은 꼭 필요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막대기를 가지고 장작을 밀어놓으면서 절대로 불을 꺼뜨리면 안 된다고 아이들에게 얘기했대요. 왜냐하면 불이 야생동물의 접근을 막아주기 때문이래요. 하나님의 창조물들은 정말 놀랍지만 이 야영장에 표범이나 뱀 같은 녀석이 나타나는 것은 아무도 원치 않죠. 이 가족의 아버지는 가나 북부 지역에 선교사였는데 모든 것을 가르침의 순간으로 만드는 타고난 은사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캠핑 때도 예외는 아니었대요. 하나님도 야영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레위기 23장 40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 일주일간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보들로 만든 그런 초막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그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가 대대로 너희들에게 대대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 축제이기도 했습니다. 40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랫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야영이 즐겁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즐겁게 기억할 수 있도록 일주일간의 야영 기간을 정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명절이 갖는 참 의미를 쉽게 잊어버립니다. 우리의 축제는 사랑의 하나님의 성품을 떠올릴 수 있는 즐거운 행사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즐거움도 즐기는 것도 역시 창조하셨죠.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명절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왜 그렇죠? 그날을 기념함으로써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떠올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물과 하나님의 축제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즐거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1: 지금까지는 오늘의 양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BBN 신앙상담 대화방을 통해 저희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0: 1954년 노인과 바다로 인해서 노벨문학상을 받은 미국의 문호 헤밍웨이가 자살을 했습니다. 온 세계의 추앙을 받는 대작가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는 그의 유서에 이렇게 글을 남겼는데요. 나는 전류의 흐름이 그치고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처럼 고독하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 어리석은 자요 패자였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1: 순수한 크리스찬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돕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2: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0: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바꾸는 일보다 속사람을 바꾸는 일을 더 기뻐하십니다. 말씀으로 새롭게는 그런 우리의 속사람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시간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이 시간에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는 비전을 가지고 남가주 새누리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귀한 말씀 들으시는 가운데 청취자 여러분들의 마음이 날로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1: 제가 목회자들 모임이나 신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자주 소개해주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제임스 E. 화이트 박사가 쓴 Rethinking the Church, 교회를 다시 생각해보라, 그런 제목의 책입니다. 교회론에 대한 재고라고 번역할 수가 있겠죠. 이것을 저의 식으로 풀어 쓴 것이 다시 쓰는 교회론,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됐습니다만은 그 책의 서론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19세기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을 대표하던 비즈니스가 열차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열차를 구입하고 그것을 동부섭으로 운행하면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20세기로 접어들면서 열차 사업이 디클라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승객수가 눈에 띌 정도로 급감한 것입니다. 그때 열차를 가진 주인들이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열차를 개조하는 데 엄청난 돈을 투자했습니다. 더 멋지고 웅장한 열차를 제작을 하고 실내를 화려하게 꾸미고 대합실도 편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차 사업은 계속 디클라인하더니 요즘은 어떻게 됐나요? 거의 명목이 없을 정도로 쇠퇴하고 말았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는 비즈니스의 본질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은 트레인 비즈니스를 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그 사람들이 했던 사업은 트랜스포테이션 비즈니스를 했습니다. 운송 사업을 한 것입니다. 열차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실어 나르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것이지 본질은 아닙니다. 이 도구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라고 하는 더 좋은 수단이 나오니까 열차는 디클라인 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더구나 비행기까지 나오게 되니까 열차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그 열차를 더 크게 만들고 더 예쁘게 개조하는 데 모든 심혈을 투자한다면 이것은 어리석은 선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화이트 박사는 오늘날 현대교회가 이와 동일한 어리석음을 자행하고 있지 않는가 지적을 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사람을 실어 나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던 사람들을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는 사역, 사망에 있던 사람을 생명으로 옮기고 지상에서 천국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사명이 하나님이 교회 주신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본질에는 관심을 갖지 않은 채 건물을 더 화려하게 꾸미고 시스템을 강화하고 건물양을 아름답게 꾸미는 데에 모든 것을 투자한다면 이것은 어리석은 선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위기에 처했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 사이에 터져나온 문제들을 보노라면 참으로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부끄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대형교회 세습부터 시작을 해서 재정비리 문제, 교회 분쟁 문제, 법적인 사업 문제, 심지어는 정치 권력과의 유착 등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더구나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을 이끄는 선교단체나 목회자들이 성폭행 같은 이슈에 연루가 되면서 많은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교인의 숫자도 눈에 띌 정도로 급감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나온 통계자료를 봤더니 지금 한국 내에 소위 말해서 가난한 성도, 안 나가는 성도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가난한 성도라고 부르죠. 이 가난한 성도들의 숫자가 100만 명에서 200만 명 사이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현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이와 같은 교회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윤리위원회를 만들고 교회 헌장을 바꾸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혹은 건물의 장식을 바꾸고 조직을 정비하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요? 물론 그와 같은 것들도 필요하긴 하겠지만 그런 외적인 가지치기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교회 위기의 근본 뿌리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본질로 돌아갈 때 교회가 다시 교회에 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본질은 과연 어떤 것이며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사명의 핵심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 책이 우리가 함께 공부하기를 원하는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서신입니다. 이 책 속에는 사도 바울의 목회적 이 말씀들이 많이 담겨져 있고 문제가 많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처방들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이 고린도 전서를 함께 묵상하게 되면 이제 오늘부터 제가 연속으로 계속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것을 묵상하노라 하면은 참 교회가 어떤 것이며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어떤 삶을 추구해야 될지를 잘 깨닫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개척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펠로폰네소스 반도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펠로폰네소스 반도와 그리스 중부를 잇는 전략의 요충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고린도 지역에서 동북부로 조금만 올라가면은 마라톤이라고 하는 해변 도시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기원전 490년에 큰 전쟁이 벌어졌어요. 이것을 우리는 제2차 페르시아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지난번 다니엘서를 다룰 때 잠깐 소개해드렸던 다리오 왕이 페르시아 왕 다리오가 10만 대군을 이끌고 그리스를 침공해 왔습니다. 그 당시 그리스에는 1만 명 정도의 군사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심을 다해 싸운 끝에 그리스가 승리를 하게 되죠.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한 병사가 마라톤에서부터 아테네까지 쉬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그 구간의 거리가 42.195km, 마일로 계산하면 약 26마일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유래되어진 유명한 올림픽 경기가 있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마라톤 경기가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전략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지역이 이 펠로폰네소스 반도였기 때문에 주전 44년도에 줄리어스 시자가 이곳을 점령하고 로마의 식민지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양자인 옥타비아누스죠. 황제가 된 이후에는 아우구스티누스라고 부릅니다만은 옥타비아누스가 BC 27년도에 이 고린도를 아가야 지방의 수도로 삼았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둘러 나누게 되면 북쪽을 마케도니아라고 부르고 남쪽을 아가야라고 부릅니다.

있다는 증거이죠. 그래서 유시화라는 시인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축복을 셀 때 상처를 빼지 말고 세라. 우린 축복만 세는데 상처도 빼지 말고 카운터래요. 왜냐하면 축복이라는 단어, blessing이라는 영어가 불란스 말에 bless이라고 하는 단어와 어근이 같다고 합니다. 불란스 말에 bless이라는 단어는 to hurt, 상처를 준다, 상처받는다 그런 뜻이래요. 그래서 이 축복하는 것, 사랑하는 것과 상처는 분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처만 기억하고 깨어지고 나누어지지만 상처를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사랑했다는 증거가 된다는 사실 기억하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심정이 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많은 상처가 되긴 했지만 그만큼 아끼고 그의 마음속에 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네 차례에 걸쳐서 편지를 보냅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다뤄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성경은 두 개밖에 없지만 실제로 바울이 고린도에 보냈던 편지는 네 개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에 걸쳐서 고린도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만큼 애착을 가지고 사랑했던 교회, 동시에 많은 상처를 받고 대적자들 때문에 고통을 당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고린도 전서는 실제로는 네 개의 편지 중에 두 번째 편지입니다. 첫 번째 편지는 남아있지 않긴 하지만 5장 9절에 보면은 내가 먼저 쓴 편지라는 표현이 나와요. 먼저 쓴 편지가 있었고 두 번째로 보낸 편지가 우리가 읽고 있는 고린도 전서인데 이 고린도 전서는 흔히 목회 서신이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Pastoral Epistle. 왜냐하니까 목회에 대한 가장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고린도 전서를 수강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그 과목의 타이틀이 재미있었어요. 일반적으로는 First Corinthians 그렇게 타이틀을 붙여야 되는데 그렇게 붙이지 않고 A Letter to the Most Problematic Church,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에 보낸 편지, 그렇게 타이틀을 붙였어요. 실제로 교회 안에 There are mega problems in the church. 엄청난 차원의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어요. 당파와 분쟁의 문제가 있었고 음행의 문제가 있었고 법정 소송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예배가 혼잡하게 되어지는 수많은 문제들이 교회 안에 존재했습니다. 오늘 현대교회에서 볼 수 있는 대부분의 문제들을 우리는 고린도 교회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흔히 많은 분들이 초기 교회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요. Early church. 그래서 가끔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기 교회를 본받자 그렇게 말을 하지만 과연 신약 성경에 기록된 초기 교회에 문제가 없었을까요?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 소개된 대다수의 교회들은 다 문제를 안고 있었어요. 지난번 같이 공부했던 로마 교회 문제가 없었나요? 문제가 많았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없을까요?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 바울을 가장 잘 섬겼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데 이번 빌립보 교회 안에도 요디아와 순두개 두 자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가지고 교회 분립이 일어났었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 교회도 완벽한 교회는 아니었어요. 우리가 많은 면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본받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유대인 중심의 교회였고 폐쇄적인 교회였고 궁극적으로는 세계 선교를 하지 않았던 교회, 하나님께서 철퇴를 내려칠 때까지 그냥 기다렸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이런 의미에서 지상에 존재하고 있는 교회들 가운데에 완벽한 교회는 한 개도 없습니다. 이유가 뭔지 혹시 아세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들이 모여 있는데 어떻게 문제가 없겠어요? 물론 교회에 들어온 이후에 조금씩 변화를 이루긴 하지만 스틸 미완성의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언젠가 스킵 하이징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Church is not museum. 교회는 박물관이 아니다. Church is hospital. 교회는 병원이다. 그런 표현하는 걸 들었어요. 성자들의 사진이나 붙여놓고 관람하는 박물관이 아니라 아파하고 힘들어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과 보혈로 치유받고 한 단계 한 단계 변화되어가는 사람들의 모임, 이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가 추구해야 될 회복의 방향성은 건강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은 크기와 상관이 없습니다. 숫자와 상관이 없습니다. 건물을 가졌나 가지지 않느냐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버짓이 얼마나 크냐 작으냐 하고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교회 안에 실제로 교회를 주도하고 다스리는 분이 누구냐와 상관이 있어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교회, 이게 교회의 본질이고 이게 교회의

0: 건강성을 결정하는 키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도 건강하면은 모든 것이 활발해지지 않습니까? 건강하게 되면 나무도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교회가 건강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비록 완벽하진 않지만 건강하게 되면 성장하게 되고 변화되게 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저희 교회가 건강한가 한번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인가 질문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어떤 요건들이 필요한지 우리 방금 읽었던 본문을 가지고 한 세 가지 차원에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건강한 성도가 필요합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님들이 건강해야지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말씀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서대네는, 여기에 발신자를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과 소서대네. 2절 말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즉 수신자를 밝히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이죠. 그런데 이 교회의 definition, 과연 교회가 무엇인가를 2절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뭐라고 했어요? 자들, people이 교회예요.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교회인데요, 이 신약 성경에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건물을 지칭하는 데 쓰임받은 케이스는 한 번도 없어요. 항상 people이에요. assembly예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했습니다.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뭐라고 했어요? 자들에게. 그러므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people이에요. 사람들이 교회인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이되 어떤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이냐? 오늘 2절은 세 가지를 설명해 주고 있죠. 첫째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진 사람들, 즉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게 불려낸 사람들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각처에서, 장소에 관계없이 각처에서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즉 기도하는 사람들, 예배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교회는 뭐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이 사람들을 성경은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실제로는 교회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예요. 가끔은 그런 말을 하죠. 교회가 이럴 수 있냐, 교회가 왜 이러냐, 그렇게 비판할 때가 있는데요, 실제로 그 비판은 자신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교회인데 누구 보고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교회는 성도 한 분 한 분이 교회예요. 이 성도들의 전체 모임을 Body of Christ,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불렀고 이것을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꼭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 부르심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교회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형태로 살아오셨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 몸으로 들어오셨으면 여러분은 교회예요. 그 좋은 예가 1절에 나오는 소스데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소스데네라는 사람은 신약 성경에 딱 두 번밖에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과 사도행전 18장에 딱 두 차례 걸쳐서 이름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시면은 바울이 고린도에 처음 들어갔을 때 그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시네거그, 회당이라고 하는 제도는 구약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중간시대, 즉 바벨론 포로 중에 생겨진 유대인들의 예배처소이고 교육관이기도 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더니 거기는 성전이 없지 않습니까? 또 예루살렘에는 성전은 이미 불타서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랬을 때 에스라를 중심으로 말씀 공부하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모임을 갖는 장소를 정해서 그게 시네거그, 이 회당이에요. 그래서 비록 그들은 포로지에 살았지만 회당을 만들고 거기 가서 안식일날 예배도 드리고 또 아이들을 교육하는 에듀케이션도 시키고 또 함께 모여 친교도 나누는 그런 기관을 만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만들어진 회당은 그들의 포로 귀환 후에도 유대인이 가는 곳마다 세워졌어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도 세워지고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고린도 지역에도 세워지게 되고 오늘날도 유대인들이 사는 커뮤니티에는 항상 회당이 만들어져 있죠. 이걸 통해서 그들의 아이덴티티를 지켜나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당시 때에 안식일날 회당에 가게 되면 꼭 성경 낭독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사회를 보는 사람이 성경을 한 챕터를 낭독한 후에 안 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바이트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 말씀에 대해서 나눌 것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나와서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면 바울이 기다렸다는 듯이 앞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성경을 쫙 풀어나가주는 거죠. 솔직히 바울만큼 성경을 많이 하는 학자가 어디 있어요? 최고 그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던 율법의 전문가, 구약성경의 전문가니까 그 회당에 앉아있는 누구보다도 실력 있게 깊이 있게 성경을 풀지 않겠습니까? 그 성경을 쫙 다 푼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한 바로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십자가 아래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바로 오늘 이 성경에 말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면 듣고 있는 유대인들 중에 상당히 많은 숫자들은 반론을 제기하겠지만 그러나 그들 중에 일부는 아 그렇군요. 혹시 그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해 주실 수 없을까요? 그렇게 부탁을 하면 바울이 한 명 한 명을 데리고 페이트를 하는 것입니다. FAITH를 자세히 설명을 해주면 그들은 사람들이 듣고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예수님 영접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회당을 중심으로 전도가 되고 그들 가운데 많은 숫자가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그들 중에 한 분이 있습니다. 회당장 그리스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본인만 예수 믿은 것이 아니라 온 집안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를 받고 고린도 교회의 회원이 됐어요. 이것이 사실은 고린도 교회의 출발이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크리스천으로 변화되어지게 되자 그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이 반기를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아가의 총독이 갈리오인데 갈리오 앞에 사도 바울을 고소를 했어요. 아마도 이 고소를 했을 때에 유대인들이 쭉 가서 이제 그 고소하는 그 일을 했을 때에 아마도 그 일에 가장 앞장서서 갔던 인물 중에 하나가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소스데네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마도 이 소스데네는 그리스보가 예수님 믿고 회당장에서 내려온 후에 그 후임으로 회당장이 되었던 사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갈릴레오가 유대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 소송을 기각시켜버렸어요. 들어보니까 이게 종교적인 문제 같은데 내가 이게 관여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바울을 전혀 처리하지 않고 그들의 소송을 기각시켜버린 것입니다. 여기에 엄청나게 화가 난 유대인들이 그 분풀이를 소스데네에게 했어요. 이건 저의 말이 아니고 사도행전 18장에 나옵니다. 이 소스데네를 엄청나게 두들겨 패고 피투성이가 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떠나가버렸어요. 이와 같이 애꿎게 두들겨 맞고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지는 이 소스데네를 누가 찾아갔을까요? 물론 성경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충분히 계승할 수 있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바울이 찾아갔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찾아가서 그를 위로하고 감사하나 주고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을 대적하기도 하고 바울을 고소하는데 앞장섰던 소스데네지만 이와 같은 바울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녹아져서 예수님 믿기로 작정을 하고 예수의 제자가 되어져서 후에 바울이 그곳을 떠나 에베소로 갔을 때에 아마 바울을 따라서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쓸 때에 이 고린도전서는 에베소에서 쓴 편지인데 그때에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 이 발신자 중에 한 명으로 소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이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교회예요. 우리의 과거가 어땠든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떠하든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억셉트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크리스찬이 될 수 있고 그 사람은 제누인한 그리스도 몸의 지체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에는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모두는 다 환자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가끔 여러분께서 누구랑 대화하다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납득이 안 된다 그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환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완벽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교회 모임에 한번 가보십시오. 어느 모임에 들어가든 항상 이상한 사람 한두 명은 꼭 있어요. 소위 말하는 문제 아들, 우리 목적 훈련 때 잘 쓰는 용어가 ECR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ECR, Extra Care Required Person. 뭔가 특별하게 더 케어를 해야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뭐 약물이를 들어가시든 어느 조직에 들어가시든 어느 팀에 들어가시든 꼭 한 명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모임에 들어갔더니 다 좋은 사람만 있어. 문제 일으킨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때는 누가 문제일까요? 내가 문제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불완전하고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미완성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완벽한 성자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미완성 작품인 여러분과 제가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차츰차츰 성장해가는 과정에 있는 것, 이게 바로 교회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속한 바 되어져서 건강한 영성으로 성장해가게 된다면 교회는 자연히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있다 없다고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변화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함을 입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어지면 공동체 전체가 바뀌어지게 되고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1차적으로 성도님들이 건강해지셔야 돼요. 두 번째로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영적인 부요함이 필요합니다. 세상적인 부요함이 아니라 영적인 richness, 영적인 부요함이 있어야지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참 사도 바울은 특이합니다. 사실 고린도전서를 쓸 때 굉장히 마음의 분노를 가지고 책망할 작정으로 이 서신을 쓰셨는데도 불구하고 4절에 보면 감사를 먼저 하고 있어. 내가 항상 너희들 때문에 감사한다. F.F. 브루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대목에서 재미있는 말을 했습니다. 책망할 일이 있을 때에 10분을 먼저 칭찬한 후에 1분을 책망하래요. 진짜 내가 책망해야 될 일이 있으면 10배를 먼저 칭찬한 후에 그 다음에 지적하라는 말을 했어요. 우린 보통 반대로 하잖아요. 먼저 때려놓고 나서 그 다음 설명하는,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모습인데 사도 바울은 먼저 감사합니다. 그들을 먼저 칭찬하는데 칭찬의 이유가 5절 말씀부터 7절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 첫 번째 칭찬의 내용은 언변과 지식이 풍성함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언변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사실은 로고스란 단어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혹은 스피치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은 이것을 예언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방언으로 해석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긴 해요. 어쨌든 간에 말씀,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knowledge, 이것은 doctrine을 말하는 것입니다. 존 켈빈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은 기독교 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진리의 말씀이 풍성했다. 이게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부요함의 내용, 진리의 말씀이 풍성했다. 두 번째로 풍성한 이유가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되었다.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약 4년 전에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이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견고하게 자리를 잡아간 사실, 이 복음의 견고성, 이것이 두 번째 풍성함의 내용이고, 세 번째가 7절에 은사의 풍성함. 은사가 풍성하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그만큼 많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그리스도의 나타남을 기다린다. 이 소망의 풍성함, 이것이 사실은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풍성함의 내용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해지기를 원할 때에 소유해야 될 부요함의 내용입니다. 말씀이 있어야 돼요. 복음이 견고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있고 소망이 넘쳐나야지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만일 현대교회가 이와 같은 영적인 부유함에는 관심 갖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부유함을 자랑하고 세상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정의하려고 하면 교회는 타락하게 돼 있어요.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한국교회가 가장 건강하고 수렁했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제 개인 생각으로는 일제시대였다고 생각합니다. 핍박 가운데 있을 때 정말 민족이 암흑기에 처해 있고 어디에서도 도움받지 못할 바로 그때에 그가 가장 순수했었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었어요. 뿐만 아니라 6.25 전쟁이 끝난 이후에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었을 때에 그때 비록 우리는 배는 고팠지만 세상적인 화려함은 가지지 못했지만 교회 안에 들어오면 찬양이 있었어요. 깊은 감사가 있었어요. 눈물로 적시는 새벽제단이 있었어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이런 감격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가슴을 치는 눈물의 기도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의 교회 안에 세상 것이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가진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말 소유해야 될 하나님의 부유함에 상관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해지기 시작하면서 영적인 갈증이 식어버리고 말았어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진실로 다시 교회다워지기를 원한다면 세상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자랑해야 됩니다. 나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흉내 내고 세상 따라다니는 교회가 되는 한 교회는 교회다워질 수가 없어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세상은 가지지 못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독특한 축복의 선물들,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게 십자가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성령이잖아요. 이것을 자랑하고 이것을 소유할 때에 진실로 교회가 그 모든 잃었던 명성을 회복하게 되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위기가 많다고 이야기하지만 어떤 면에서 교회가 지금 가장 심각한 눈에 보이지 않는 위기는 세속화의 위기입니다. 세상화되어져 가고 물질화되어져 가고 교회가 신앙 공동체가 되기보다 기업화되어져 가는 현상, 이게 사실 오늘날 가장 위험한 현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변화되어지려면 1차적으로는 여러분과 제가 먼저 변해야 돼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이 먼저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가 자랑해야 될 영적 부요함, 이것은 세상적인 가치가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과 복음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른 주재권이 있을 때, 쉽게 말하면 교회를 주도하는 롤더십, 누가 교회를 주도하느냐, 교회의 주도권자가 누구냐, 이것을 바로 할 때에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8절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교회의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8절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주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게 긴 말씀이 아닌데요, 구절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구절밖에 안 되는 이 본문 속에 주님이란 단어가, 롤드란 단어가 여섯 번 반복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될 텐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My Lord, Our Lord Jesus Christ, 이 롤드란 단어를 바울이 의도적으로 사용을 했어요.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의도적으로 curious, 헬라말로 이 영어로 Lord라는 단어를 이렇게 반복해서 사용을 했을까? 그것은 그 당시 고린도 지역에 살고 있던 대다수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Lord가 로마 황제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라는 도시는 한때 전쟁으로 말미암아 다 파괴되고 무너졌던 그런 도시였는데 이 줄리우스 시자가 그 도시를 다시 재건시켰어요. 그리고 그의 양자인 옥타비아누스가 그 고린도를 아가의 지방의 캐피탈로 삼고 로마화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로만 프라빈스, 로마 지경이 된 곳이 바로 그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고린도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대다수가 헬라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머릿속에 주재권은 로마 황제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로마 황제를 이 모든 부유한 삶의 원인자라고 생각을 하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따르는 것이 그 당시의 관행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잘 지적하기 위해서 참된 롤드는 시저가 아니다, 진정한 롤드는 예수 그리스도다, 주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신다, 주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사람들도 보시면은 바울이 인사 말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잖아요. 그냥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말하지 않고 앞에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굳이 사용한 이유가 뭘까요? 물론 헬라식 또 유대식 인사말이라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평화라고 하는 이 개념은 로마 황제가 만든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이 시제가 황제가 된 이후로 약 200년 기간 동안에 이 아시아 지역이나 유럽 지역에 전쟁이 멈추고 약 200년간의 평화 시대가 왔어요. 그것을 우리는 흔히 팍스 로마나라고 부릅니다. 로만 피스. 이걸 본다서 오늘날 팍스 아메리카나, 이 미국의 평화, 그렇게 단어를 쓰기도 하죠. 이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것은 황제가 만든 평화. 근데 이것이 진짜 평화일까요? 이 평화는 군사력에 의한 평화입니다. 이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스러워 보이지만 진정한 평화가 아니에요. 이와 같은 팍스 로마나에 대한 대칭으로 사도 바울은 참된 평화는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온다.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 받고 그리스도 안에 속했을 때 진정한 차원의 평화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래서 참된 평화를 주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지키셔서 승리하게 하는 분도 우리 주 예수님이시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주님이 다스리신다. 이게 사도 바울의 메시지예요.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누가 교회를 다스려야 될까요? 어떤 교회는 사람들이 다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민주주의적인 방법, 여론이 교회를 주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어프레쉬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은 민주주의가 정말 성경적 원리라고 한다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온 이후에 사실은 모세와 아론과 몇 사람을 제외하고 다 대다수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했어요. 만일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결정했더라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을 확률이 훨씬 많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주재권은 하나님이에요. 데모크라시가 아니라 피오크라시.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는 참된 이와 같은 주재권입니다. 모든 멤버가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Founding pastor, 처음 교회를 개척했던 목회자나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공시켰던 목회자가 교회의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입니다. 이게 분명해져야지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헤게모니를 잡겠다고 나서는 한은 교회의 분쟁은 멈추지 않습니다. 내가 잘났다, 너가 잘났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고 우리 개인의 삶이든 교회의 삶이든 하나님에게 모든 주권을 올려드릴 때에 우리 개인도 최상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교회 사역에도 전성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18세기 영국의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두 명의 거장이 있습니다. 영적 자이언트가 있었어요. 한 분이 존 웨슬리라고 하는 분, 또 한 분이 조지 위필드라는 분이 있었어요. 두 사람 다 옥스퍼드 대학을 다녔습니다. 두 사람 다 홀리클럽의 멤버였어요. 이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가르치는 홀리클럽이 있었죠. 그 멤버였어요. 두 사람 다 위대한 설교자요 부흥사였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엄청난 부흥의 바람을 일으킨 두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 사이에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 신학적 이슈가 하나 생겼어요. 왜냐하면은 존 웨슬리는 소위 말하는 알미니안 주의자였습니다. 우리 신학적으로. 그 반면에 조지 위필드는 켈빈 주의자였었어요. 그래서 같은 감리교지만 켈빈 주의적 감리교를 처음 시작한 분이 바로 조지 위필드였습니다. 이 신학적인 이슈가 대두하기 시작하면서 두 사람 관계가 점점 악화되어져가기 시작할 때 조지 위필드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가 있던 장소를 떠나면서 외쳤던 유명한 말이 남아있습니다. 조지 위필드의 이름은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받을지어다. Let the name of Whitfield perish, but Christ be glorified. 위필드의 이름은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만 영광을 받을지어다. 그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사역의 터전과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때 그가 건너간 곳이 신대륙이었어요. 발견되지 얼마 되지 아니했던 신대륙,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입니다. 그리고 신대륙에 와서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분과 함께 동력을 하면서 부흥운동을 일으켰어요. 조지아를 중심으로 엄청난 차원의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The Great Awakening, 제1차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 남부지역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으로 돌아오고 감리교와 침례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하고 동부지역이나 그쪽 지역에는 많은 대학들이 이때 시작이 됐어요. 그때 영적 대각성 운동의 결과로 세워진 대표적인 대학 중에 하나가 프린스턴 대학이에요. 원래 칼리지 오브 뉴저지인데 나중에 프린스턴 대학이 됐어요. 혹은 킹스 칼리지라고 불리던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이 콜롬비아 대학이 됐어요. 칼리지 오브 로드 아일랜드라는 대학이 있었는데 그 대학이 브라운 대학이 됐어요. 나중에 다트머스 같은 유명한 아이비리그 대학들, 이런 대학들이 그 당시에 다 생겨진 대학들이에요.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미국의 초석을 닦는 대표적인 대학들이 그때 세워지기 시작하고 그 이후로 미국의 지도자들이 등장하고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이 된 것입니다.
1: 지금까지 말씀해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이셨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대한 질문과 신앙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남가주 새누리교회 웹사이트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날이 새로워지시길 간절히 바라며 다음 이 시간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족이나 친구의 초청으로 교회를 처음 방문합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 또한 그 누군가의 초청으로 교회를 다녔거나 누군가의 전도로 인해 구원을 받으셨을 텐데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그 누군가가 되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저희 BBN 방송은 명함 크기의 ITL 카드를 제작하여 신청한 분들께 무료로 배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ITL 전도 카드를 사용하셔서 여러분이 그 누군가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다가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는데요. ITL 전도 카드를 지금 신청하셔서 여러분 주위의 분들에게 나누어 주신다면 죽은 영혼들이 BBN 방송을 통해 복음을 듣는 귀한 기회가 될 것이며 또 그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 일어날 것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에서 전도 도구로 가시면 지금 즉시 BBN ITL 전도 카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0: 안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고 배울 수 있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코스타의 시간입니다. 코스타는 해외에 있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열리고 있는 유학생들의 수련회입니다. 크리스찬 지도자를 양육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코스타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은 다양한 주제의 강의와 깊이 있는 말씀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깊은 깨달음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김혜건 강사의 화요일 오전 성경 강의 제2부를 전해드립니다.
1: 그래서 로마의 역사가 너무너무 인간의 관점에서 튼튼할 때, 가이사의 통치권이 너무너무 튼튼할 때 이제 영은 무궁토록 로마의 세계가 지배할 것 같은 그 안정감 드는 그때, 전례 없는 평화를 누리는 그때 예수님이 등장해서 로마의 체제가 폭력과 인간의 주권에 대한 박탈과 사탄적인 악과 고난의 지배임을 드러낸 겁니다. 예수님이 옥타비아누스 때 태어난 겁니다. 옥타비아누스, 세계에서 가장 세계를 온전히 통치한 인간 통치 기술의 절정에 도달한 그 시기에 이제 지중해를 깨끗하게 정돈하고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유럽을 평정해서 로마의 평화가 의심없이 받아들여진 바로 그때 예수님과 바울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의 관점에서 볼 때 로마 제국이라는 것은 너무나 무근거적이고 이 통치의 근세가 너무 조약하고 악하며 우상 숭배적이라는 것을 드러낸 겁니다. 이런 분별력은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본 유대인들의 영적 각성, 예언자적 영적 각성에서만 이런 분별력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샬롬과 공평과 정의로 사자와 어린 양을 같은 시온산에서 나 뒹굴리게 하면서 친교하면서 한데 불뜯게 만드는 하나님의 통치의 그 이상을 일찍이 감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로마의 통치가 하등 문제가 안 되었습니다. 근데 로마의 통치가 문제가 된 이유는 그리스도인 유대인의 이 예언자적 환상, 하나님의 통치가 세계 만민에게 가져올 그 이상적인 통치의 열매, 그 관점에서 볼 때 세계 최강 로마 제국의 팍스 로마나, 이것 엉망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예언자적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사로잡히지 않으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무근거성,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팍스 아메리카나, 팍스 야포니카, 팍스 지나카, 이런 중국 평화, 일본 평화, 미국 평화, 이런 세계 통치의 무근거성, 세계 통치의 그 폭력성과 조악성, 이런 거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어떤 양상을 갖는가를 아는 사람한테만 포착되는 문제의식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사도행전 17장 6절에서 사도행전 17장 6절 7절에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 가이사의 명령을 거역하게 만드는 사람, 이것이 그 당시 얼마나 무시무시한 도발적인 공세였는 걸 알아야 된다면, 가이사의 명령, 로마 제국의 통치의 그 절대성, 누구도 도전할 수 없는 신성 불가침 구역에 있는 그 통치 질서를 막 세차게 뒤엎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른 임금 예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를 주로 영접하여 구원을 받으라. 이것이 너무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보세요. 이 세상에 가장 최강의 제국이 로마 제국입니다. 그죠? 로마 제국의 그 가장 강력한 로마 제국의 국가 형벌권, 형사소추권, 이것이 감옥 아닙니까? 감옥? 감옥이 뭐예요? 국가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가들은 감옥은 국가는 사회 계약의 결과가 아니라 경찰과 감옥의 폭력적 통치기구 때문에 국가가 존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미셸 푸코 같은 사람은 감옥의 역사에서 감옥이야말로 국가 권력의 기본이다. 감옥 문이 흔들리면 국가가 끝난 거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로마 제국의 감옥을 누가 마음대로 넘나들었어요? 로마 제국의 국가 형벌권, 소추권, 그것이 감옥인데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밤중에 찬송하다가요? 감옥 문이 어떻게 됐어요? 함부로 따라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 우리가 막 찬송하면 감옥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대부분 안 열려요. 그렇지만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대로 믿어버리면 안 됩니다. 대부분 안 열리는데 가끔 열리는데 아주 희귀하게 열립니다. 바울과 실라가 밤중에 찬양하는데 감옥 문이 열렸습니다. 로마 제국의 주권이 흔들려서 로마 제국의 국가 형벌권이 소주권이 끝났어요. 그 말은 하나님 나라가 로마 제국의 감옥 문을 열었다면 하나님 나라가 뭐입니까? 로마 제국보다 큰 나라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여러분 여기서 16장 31절 너무 중요합니다. 형제 어찌할꼬 로마 국가 공무원, 말단 공무원, 로마의 국가 형벌권을 집행하는 그 관리가 형제 어찌할꼬 하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로마 시민에게 로마 시민권 자체가 구원이라도요. 로마 시민권이 지상적 의미에서 구원이에요. 그 구원받은 팍스 로마나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그 로마의 관리에게 주 예수를 믿어라. 너와 내가 되게 구원을 받으라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보세요. 로마 시민에게 구원을 받으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사로잡힌 예수님과 바울 같은 사람의 기상에서 나온 거거든요. 여러분 미국 사람 보고 미국에서 돈 많이 번 미국 교포들 중에서 그런 아주 교만한 의식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한국은 다 독재 치하에서 엉망인데 우리는 70대 초에 다 이민 와가지고 엄청 좋은 집에 살고 참 야만적인 그 대한민국에 비해서 아 우리는 유저지의 그 허드슨강 보면서 말이야 살면서 차 포도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한데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코스타에 온 사람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일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미국에 사는 것 자체가 구원입니다. 그 사람에게 구원을 받으라고 말하는 것은 모욕입니다. 한때 미국 시민권은 구원의 표상입니다. 지금도 준 구원의 표상입니다. 미국 시민권은요. 그만큼 미국이란 국가에 소속되면 그 자체가 구원을 의미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미국이라는 그 시민권이 캐나다 시민권보다 불리합니다. 그래서 중동을 여행할 때 미국 사람들이 입고 있는 티셔츠는 I am Canadian입니다. 그래서 중동을 여행하는 모든 미국 사람들이 사야 할 필수품은 캐나다 사람임을 입증하는 티셔츠를 10장 사갈까. 그래서 그 옷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나는 테러 대상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캐나다와 미국은 다릅니다. 캐나다는 영국 여왕과 전쟁, 영국과 전쟁하지 않았습니다. 킹 조지와 전쟁하죠. 캐나다 사람들 뭡니까? 우리는 영연방이다. 우리는 영국과 전쟁하지 않고 때가 되면 우리는 독립한다. 그러나 버지니아주의 그 제임스 메디슨, 워싱턴, 그런 토마스 제퍼슨 전쟁주의자입니다. 전쟁에서 이겨야 된다. 그래서 전쟁하기 싫은 사람들을 간 나라가 캐나다입니다.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전쟁하기 싫은 사람이 가나안

팍스 로마나를 구가하고 가이사의 통치권이 자명하게 받아들인 그런 시대에 로마 제국의 총독에게 처형받은 예수가 세계 만민에게 받아들여지고 영접되들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거는 정신이 얼빠지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주장이거든요. 거룩하게 체계적으로 얼빠지는 정신을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자, 성령 충만은 거룩하고 체계적으로 정신이 탈구 현상을 일으켜서 로마 제국의 기초를 허물어뜨리는 최대 변혁적 사고를 지속적으로 할 때 우리는 그걸 성령 충만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충만은 집단 성령, 집단 정신 얼빠짐입니다. 그래야만 로마 제국이 주는 이런, 그래서 데살로니카 교회, 데살로니카이라는 도시는 엄청, 데살로니카가 중요한 도시입니다. 이게 146년에 포에니 전쟁이 끝났을 때 로마 제국에게, 로마 제국 편을 들어서 로마 제국에게 충성을 받아서 황제의 특혜를 받는 로마 시민권의 혜택을 많이 받는 마게도니아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카는 황제 숭배가 매우 심했습니다. 황제 숭배가 심했기 때문에 다른 임금 가이사를 전하는 사람 왔다라고 해야만이 대중들이 선동됩니다. 일베 같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괴롭혔던 사람 일베입니다. 일베. 왜냐하면 로마 제국 그 가이사의 명을 어긴 사람 왔다. 로마의 풍속을 해친 사람 왔다 하니까 불량한 사람 와서 해당장 야손과 초대 대사랑 교인들을 집단적으로 린치를 가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뭡니까? 로마 제국의 폭력적 통치, 그 로마 제국의 폭력적 군사 숭배, 힘 숭배, 무력 숭배가 세계를 안정시킨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아닙니다. 침묵시키면서 평화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평화의 특징은 타자를 비주체화시킨 겁니다. 이건 좀 유식한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기계처럼 만들고 인격적 주체성을 말살함으로써 평화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타자를 침묵시키는, 타자를 침묵시켜서 인격성을 훼손시켜가면서 얻는 평화가 팍스 로마나입니다. 팍스 로마나가 뭡니까? 내게 순종을 강압합니다. 뭘로? 내 권력과 힘으로 내 부하에게 복종을 강압하는 것이 팍스 로마나입니다. 로마는 한 번도 착한 사람이 되라고 로마의 신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고스틴의 하나님의 도성 제6권, 7권, 8권, 하나님의 도성은 모두 22권으로 되는데 6권, 7권, 8권이라는 책이 로마의 신들 중에 로마가 섬겼던 20주 신들의 성격 분석을 합니다. 근데 로마의 신들은 특징이 우리의 인간성의 개선과 윤리적, 도덕적 성숙에 관심이 없습니다. 로마의 신들의 특징은 로마의 국가 통치 체제의 공고함을 도와주는 신이지 절대로 개인의 영성적 성장을 어떤 로마 신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6건, 7건, 8건, 하나님의 도성 6건, 7건, 8건이 성 오고스틴께서 426년에 완성한 책입니다. 성 오고스틴은 아프리카 히포의 감독으로서 354년에 태어나시고 430년에 돌아가신 분으로서 중세와 고대의 교량 역할하는 교부로서 아주 중요한 분입니다. 여러분은 이분을 한 번도 읽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분의 책 중에서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이 있는데 1권부터 11권은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이 중에서. 그중에서 6권, 7권, 8권은 로마의 다신교 우상숭배, 이 오늘날 데살로니카 그 도시를 지배하고 있는 바카스 신의 그 바카스 신숭배가 우상숭배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힘을 가졌는가를 역설적으로 보여준 책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신들은 로마 시민들의 성품을 착하게 만들어서 로마 시민들이 서로 형제자매들 우애와 연합으로서 로마를 튼튼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로마의 신들의 특징은 국가의 충성함으로 황제의 명령에 복종하게 만들므로서 로마를 튼튼하게 만드는 신들입니다. 근데 기독교가 들어오니까 로마의 신들은 우상임이 밝혀지니까 기독교인들은 로마의 제13, 14교구에 살았습니다. 영동포구 금천구에 살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로마. 근데 로마의 서초, 강남 이쪽은 전부 다 로마의 강남인데 이 지역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위해서 밤마다 철야 기도를 하는데

0: 13구, 14구, 금천구, 시흥구 이런 사람들은 아무도 안 갔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미워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박해를 집단으로 초래합니다. 그것이 AD 98년부터 시작되는 AD 98년부터 260년까지 엄청난 박해를 경험하는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보니까 이 로마의 통치 체제가 너무나 악마적이고 우상 숭배되니까 예수님의 살아계신 성령을 경험하고 윤리적으로 고상해지고 의로워지고 착해지니까 로마의 그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존재 자체가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우상 숭배의 축제에는 가지 못하니까 기독교인들이 점점 무신론자, 기독교인들을 무신론자라고 했습니다. 왜? 형상을 놓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무신론자, 형상 없는 신숭배자 무신론자, 불경건자, 이것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로마 제국의 박해의 이름이었습니다. 왜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됐습니까? 기독교인들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로마 제국의 최강의 통치체제마저도 무건가하며 비영속적이며 인간성을 억압하고 아까 고난으로 통치한다는 걸 알고 복종할 수 없는 그런 거룩한 저항성을 심어주니까 성령이 임하자마자 로마 제국의 이런 세속적인 악마 숭배적인 통치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자마자 로마 제국의 그런 평화가, 로마 제국의 그런 구원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되자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뭡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로마 황제의 통치권, 다시 말해 이 세계의 가이사급 지배자들의 통치 혜택이 아무것도 아닌 걸 알게 됩니다. 이 세계의 가이사급 통치 혜택이 뭡니까? 우리가 지금 세계의 가이사급 가이사, 이 로마 황제 줄리우스 시저급 통치 혜택을 받고 있는 게 뭕니까?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 우리가 전부 다 지금 전파 소작인으로서 매달 6만 원에서 7만 원을 냅니다. SK에 내거나 LG에 내거나 납니다. 우린 전파 소작인입니다. 전파를 하나님이 무료로 주셨는데 이 세 회사가 독점해서 우리에게 봉이 긴쌀처럼 이렇게 전화 한 번 할 때마다 30원씩 물려가지고 우리가 핸드폰이 없으면 통신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로마 통치 가이사급 이동통신 회사에 우리는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이메일을 쓸 때, 구글이나 이런 검색을 할 때 우리가 문명의 혜택에서 지식사회에서 유통에 소통에 참여하는 순간 우리는 그런 엄청난 많은 개인정보를 우리의 존재의 일부의 비밀스러운 걸 다 훼손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가능하면은 이런 로마 황제급 세계 지배자들의 운명에 그것들의 무근거한 통치력에 우리가 경배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강한 독립성과 하나님 나라의 지향성을 과시할 만한 대항공동체, 대조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지 않으면은 오늘날 이 세상에 우리를 파송하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복음을 받을 때요, 큰 확신과 능력과 성령으로, 이 말은 우리가 복음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에게 세도할 때,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최초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 프로세스가 이렇게 드라마틱하지 않을 때, 다시 말해서 주권이 바뀌는 것 같은, 나라가 신분이 바뀌는 것 같은 이런 극적인 전환이 없을 때 우리는 세속에 대해서, 로마 황제 가이사의 통치권에 대해서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장 표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큰 능력 확신,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다시 보겠습니다. 1장 5절입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여러분,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 사도 바울은 루스트라에서 날 때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을 고쳤습니다.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부터 시작했어요. 이방 선교를 시작하죠. 사도행전 13장부터 이제 비스디아 안디옥부터 이게 이고니온, 루스트라, 데베 쭉 가면서 이제 이방 선교를 하는데, 루스트라에서 이방 선교를 시작하자마자, 루스트라에서 복음을 전하자마자 나할 때부터 안전뱅이를 고쳤습니다. 이거는 나할 때부터 안전뱅이를 고치는 것은 그리스 신들은 못하는 겁니다. 그리스 신들이 제일 약점이, 치명적 약점이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은, 그리스의 신들 숫자는 매우 멀티플합니다. 많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신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20명의 주신 국가, 그 이제 프리미어 리그를 만들어줬습니다. 신들의 프리미어 리그. 그 신들의 프리미어 리그를 만들었는데, 문제는 프리미어 리그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실력이 많은 신들이 또 밑에 챌린지 그룹 신들이 많아가지고 막 싸움을 합니다. 근데 프리미어 리그의 신들 20마리 신들에게 이 로마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안전뱅이를 고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로마에서도 이 치료의 신들이 적어도 3명의 신들이 있습니다. 의술의 신, 치료의 신. 히포크라테스가 선사할 때 그 의술의 신에 가서 저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의술의 신들은 고치지를 못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근데 제우스하고 헤르메스가 엄청 능력이 많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직접 제우스가 나타나서 아엠 제우스 하면서 사람 안전뱅이를 고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고쳤다는 능력은, 전설은 많지만 올림푸스 산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트라에 가서 날 때부터 안전뱅이를, 베드로 요한이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를 고치는 것과 똑같이 고쳤습니다. 그러자마자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내려왔다. 절을 했습니다.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여러분이 얼마나 엄청난 신인가를 알려면 그리스 로마 신화, 이윤기 로마 신화 1권부터 6권까지 읽어야 됩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제우스란 말할 때 적어도 감정적으로 전율합니다. 그리스가, 그리스 사람에게 제우스는 엄청난 걸 가리킵니다. 그렇게 허접하 같지는 않습니다. 제우스가 매우 엄난하긴 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그리스에 가보면 나라 전체가 다 신전입니다. 지금 그리스가 지금 이번에 디폴트 됐죠? 오늘 좀 디폴트 됐을 거예요 아마. 그리스란 나라가 어메이징 할 만큼 신전이 많습니다. 파르테논, 그 파르테논 뭐예요? 파르테노스, 처녀 신전이라 합니다. 헬레네, 아테네. 이렇게 많은 대리석 신전을 세워놓고 나라가 온통 신에게 바쳐진 국가 그 자체였는데 지금도 그리스는 뭐예요? 부서진 신전의 폐허로 관광 수입을 받아들인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이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우상 숭배를 허접하게 생각하지 않고 정말 진지하게 몇십 년에 걸쳐서 신전을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 그리스는 진지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지만 옛날 사람들은 진짜 믿은 겁니다. 그래서 제우스가 능력이 많다는 말은 오랫동안 믿었는데 능력을 보여주는 사례가 없었습니다. 근데 바나바가 얼굴이 아마 잘생겼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얼굴이 못났다는 말이 교부들의 그릇이, 교부 및 속사도 교부 정원에 바울 외모에 대해서 매우 약간 불편한 그런 진실이 있습니다. 눈이 이렇게 눈이 튀어나왔다는 말도 있고 머리가 벗겨졌다는 말이 있고 항상 눈이 좀 좋지 않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참 많이 하나님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면 근데 바나바는 매우 아마 잘생겼던 것 같습니다. 바나바는, 그러니까 바나바를 보고 제우스, 그 다음에 바나바 밑에 키가 좀 적은 바울을 보고 헤르메스. 여러분 헤르메스라는 이 신을 여러분 또 알아야 되는데, 헤르메스는 요새 해석학이란 말이 허머노이틱스죠. 허머노이틱스 하면 해석학입니다. 이거는 토플 수준 넘는 단어예요. 이거는 헤르메스가 Interpreter of Zeus. 제우스의 통역자가 헤르메스이기 때문에 헤르메스가 하는 역할, 그러니까 고대 문서를 오늘날 현대 독자에게 뜻을 해석하는 기술을 해석학 이렇게 말합니다. 그 헤르메스가 바울입니다. 바울은 말을 하고 바나바는 다니면서 폼을 잡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보고 와, 헤르메스와 제우스가 나타났다. 이 말, 드디어 제우스가 능력을 발휘했다. 그 전설상에 그 믿음 속에 있던 그 지우스가 나타났다면서 바로 옷을 벗고 우퉁 벗으면서 막 꽃다발 갖다 주면서 하와이에 그 막 그 하와이에 마오리족들이 막 이렇게 막 그 꽃다발 갖다 주면서 막 우리한테 하듯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놀라가지고 옷을 찢으면서 우리는 사람이다. 바울이 바로 이방인들 앞에 표적과 기사. 그러니까 바울이 왜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냐면은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할례 받은 자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들은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입증하면 되지만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새 안식일에 가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회당에 가서 성경을 가르쳤을 때 예수가 바로 메시아임을 입증하는 일종의 논정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의 이 엄청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드라마를 모르는 이방인들에게는 바로 제우스가 할 만한 일을 함으로써 즉 제우스 신이 해야 할 그 일을 바로 함으로써 그들이 알고 있는 신에 관한 지식을 이용하여 복음을 전합니다.
1: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코스타의 시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강의를 들으신 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또한 미주 코스타 참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코스타 웹사이트 costausa.org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오늘 들은 말씀의 후반부를 계속해서 전해드리오니 코스타의 시간 꼭 기억하시고 많은 청취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로 하루를 마감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4장에서 기록하기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환경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든지 당신 안에 있는 예수님보다는 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오늘 하루도 당신은 승리자의 그 기쁨으로 하루를 마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하루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권이며 매력이 아니겠습니까?

BBN 한국어 방송을 오랫동안 청취하신 분들께서는 BBN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분 중에서 BBN 사역이 경제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BBN은 세상의 수단과 방법을 따르지 않고 상업 광고 없이 말씀과 찬양을 전하는 방송으로서 방송 시간을 매매하거나 말씀을 전하시는 목회자들에게 금전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BBN 방송은 오직 청취자의 자발적인 후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순수한 기독교 선교 방송입니다. BBN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따뜻한 물질 후원의 손길을 기다려오니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오늘 그 손길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후원에 관해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0: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0: 김경찬 목사님과 함께하는 오늘의 말씀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목사님께서는 현재 캘리포니아 리치몬드 침례교회를 섬기고 계시며 하나님의 소원이며 한 영혼의 구원의 비전에 온 열정을 쏟고 계십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은혜 받으시기 바라며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1: 심히 떨었노라입니다. 심히 떨었노라. 지금 심히 떨었다라는 이야기를 복음 전파의 거장 중에 거장인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심히 떨었노라. 복음 전파의 거장들을 얘기를 하면 어디에서나 거침이 없고 어디에서나 당당하고 어디에서나 늠름했던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아주 솔직하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약하고 또 두려워했고 그리고 심히 떨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하는 중에 심히 떨어 본 적이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중에 극심한 반대가 있어서 두렵고 떨린 적이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복음전대 거장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그렇죠. 뭐 담대합니다. 거침없고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또 바울 그리고 유명한 폴리갑 이런 사람들의 모습에 우리는 도전을 받기도 하지만 오늘 바울은 떨었다고 합니다. 의외의 얘기죠. 베드로 같은 분도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뭐 하룻밤새 세 번이나 부인도 하고 또 도망도 가고 이런 존재였는데 예수님이 없을 때 예수님 승천한 후에 성령의 능력을 받고 복음을 전합니다. 무식한 줄 알았는데 겁쟁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아주 힘있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당했죠. 바울은 오늘 심히 떨었다고 그러는데 바울은 여태까지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힘이 있었습니다. 늠름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폴리갑 같은 사람은 이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화형대, 불이 훨훨 터오르는 화형대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때 예수님을 부인하라고 하는데 나는 그럴 수 없다고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복음 전도자들의 공통적인 모습이 당당한 거였습니다. 아주 당당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못지않게 초기 기독교 300년의 역사를 보면 이렇게 아주 기독교가 막 발전하고 있는 중에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났던 사람들도 역시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때 얘기를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교회에서 공포가 확산되었다. 위협에 굴복하여 믿음을 부인한 사람들의 숫자가 엄청났다. 그러나 굴복하지 않고 굳게 서서 순교의 고통을 당한 사람들의 수도 부족함이 없었다. 그리고 박해가 더 확산되고 맹렬해짐에 따라 그리스도인들의 열심과 그들의 저항력도 점점 더 강해졌다. 그랬습니다. 즉 믿음의 전사들이 참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 중에 복음 전파의 거목 중에 거목, 거장 중에 거장, 곧 사도 바울, 그가 오늘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내가 너희 중에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바울이 심히 떨었던 이 상황을 여기 말씀으로 그냥 보면 복음 전도자들을 박해하고 못살게 굴고 막 죽음의 위협을 주는 권세자들 앞에서가 아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그랬습니다. 여기 사실 내가 너희 가운데라는 말을 여러 가지 해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시작과 이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하면서 시작을 했듯이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너희들 가운데 이런 말이기도 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담대했던 그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그렇게 매를 맞고 막 무섭게 막 그를 공격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했고 담대했던 그 사람이 그가 전도한 그래서 교회로 모여든 그 사람들 앞에서 떨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폐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뭐가 좀 이상한 얘기를 하는 듯 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실토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한 모습 있는 그대로 실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고. 과연 어떤 상황이어서 무엇이 문제가 되어서 이렇게 자기의 연약한 모습, 두려워 떠는 모습을 그대로 고백을 했겠습니까? 이 상태의 얘기를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혹은 저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혹은 회방하거늘 그랬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여기서 그들은 고린도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외국 땅에서 나와서 함께 동포를 만나면 그렇게 좋아해야 되고 그렇게 즐거워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지금은 좀 덜하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그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얘기를 하니까 그게 못마땅했습니다. 그게 싫었습니다. 그게 비방거리가 되었고 그를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옷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다시는 너희 앞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이제는 이방인에게 가겠다고 다짐과 각오를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려면 누군가가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줘야 그 문이 열려야 들어와서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 빛이 거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끊어진 상황이라고 그러면 이제는 저주의 자식들이 된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참 불행한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이방인에게 가겠다 그런 겁니다. 이런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회당장 그리스보라는 사람과 그의 가정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고린도의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님께서 계속 용기를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고 계속 전하라.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가 고린도에 있었던 기간은 1년 6개월 정도의 기간입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데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니까 박해와 또 반대가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한 번은 총독이 새로 왔습니다. 갈리오라는 사람이 왔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고소하기 위해서 그에게 찾아갑니다. 이 사람들이 벌을 받아야 됩니다. 못된 사람들입니다. 다 들어보니까 유대인의 얘기뿐이지 로마법이나 그 동네의 법에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각을 하죠. 그러니까 돌아가서 그때의 회당장으로 또 사도 바울에게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는 소스데네를 잡아다가 또 때리고 위협을 가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처럼 1년 6개월이나 되는 기간 동안에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바울이 1년 6개월 내내 긴장감이 그냥 그를 꽉 누르고 있습니다. 아무리 복음의 거장이여 복음의 전사라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위협도 또 죽이겠다고 하는 소리가 계속되면 위축되죠. 위축되죠. 두려웠죠. 심이 떨었습니다. 안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복음의 일꾸름이라면 이게 남의 소리가 아닙니다. 복음 전파되는 곳에는 항상 두 가지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의 역사요. 하나는 반대의 역사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대의 역사는 항상 같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전도할 때도 그랬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전하면 다 믿어야죠. 그리고 박수 쳐줘야죠. 아, 난 당신에게 믿지는 못하겠지만 그렇다다 박수는 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기적을 베풀 때에도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베풀 때에도 옷을 입을 때에도 눈 못 보던 사람들이 눈을 보게 될 때에도 그리고 귀머리가 듣게 될 때에도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는 그런 그 기가 막힌 환희와 감격의 순간인데도 예수님에 대해서 대적하고 회방하고 나중에는 그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구원의 역사도 있었지만 반대하고 대적하는 역사도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이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항상 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디비시브하다는 거죠. 늘 반대가 일어납니다. 찬반이 극렬하게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끝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역이 계속

0: 될 때에도 똑같이 일어났고 기독교 역사상 한 번도 그것이 변한 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된 곳이건 또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이건 복음이 들어가면 복음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도 교회 안에서건 교회 밖에서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복음 전도자 사도 바울과 같은 이도 위축되었습니다. 그럼 선택권이 여기 선택이 여지가 생겨납니다. 이러면 하나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전적으로 성령의 능력과 지혜에 의지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눈치를 보게 되고 신경을 쓰게 되면 이 복음에 포장을 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늘 있게 말입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얘기한 그대로입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설득력 있는 지혜, 영어로 보면 eloquence, 아니면 superior wisdom, 아니면 wise and persuasive word.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커뮤니케이션 이론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온갖 미사력을 다 동원하고 십자가의 복음에 화사한 옷을 입히고 전해도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의 결과입니다. 누가 들어봐도 심지어 안 믿는 사람이 들어봐도 기가 막힌 감동이 있고 재미가 있고 뭐 교회 안에서 사는 말들을 보면 거기에 은혜가 있고 뭐 영감이 있고 설득력까지 가미되면 고린도의 유대인들도 막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이방인들도 막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일거양득이고 일거삼득의 효과가 일어날 것입니다. 바울 역시 유대인들 못지않게 유대인의 율법에 해박한 사람이었고 로마법에 해박한 사람이었고 헬라 철학에 해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자신의 능력과 노하우를 복음 전파에 사용을 한다면 사람들 중에 그의 수려한 말솜씨에 매료가 될 것이고 그의 설득력으로 그를 따르겠다는 사람들이 막 찾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당하는 그 쓸데없는 쌩고생 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걸 택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세상적인 그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지 않다고 여길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몇 년 전에 뭐 저는 몇 편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몇 편 이 드라마 중에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그때 한참 거기에 주인공이었던 유시진인가? 그 대위가 쓰던 말이 있었습니다. 그 말이 그 어려운 것을 제가 또 해내지 말입니다. 그 어려운 것을 제가 또 해내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어려운 것을 또 해내지 말입니다. 언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아름다운 말, 그 수려한 말, 그리고 설득력을 가지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말도 잘할지 모르고 전도하면 두렵고 떨리는 사람, 전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과연 내 말을 듣고 사람들이 믿을까? 몇 명이나 믿을까? 이러지만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내 말과 아무 관계없이 그 어려운 것을 저와 여러분이 해냅니다. 그 이유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후배 목사님이 이 지역에서 목회를 하다가 라오스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가자마자 갑자기 거기에 그 학생들을 데려다가 영어를 가르치고 그러면서 그 학생들을 돌봐주는 그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뭐 간 지 일주일 만에 그냥 갑자기 그 맡아서 한 30명? 25, 30 이 학생들이 거기서 영어를 공부하고 학교 갔다 영어 공부하고 또 그 학생들이 밖에 전도하러 나갑니다. 이전에 선교사님이 그렇게 해서 전도하러 나가라는 거예요. 애들하고 나갑니다. 이 아이들이 행색이 그렇게 훌륭한 아이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뭐 잘 차려입는 아이들도 아니고 그 먹는 것도 굉장히 부실하고 그리고 또 이 아이들의 뭐 잠자리도 그렇게 신통치 않은데 뭐 끝나면 전도하러 나가는 거죠. 근데 전도하러 나가면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고 전도하러 안 나가면 구원받는 사람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을 찾고 싶어도 전도를 안 하면 찾지 못하고 전도를 하면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몇백 명이 예수 믿고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학생들이 전도할 때도 그런 일들이 나지만 자기는 라오스 말을 할 줄은 몰라. 그러니까 영어로 학생에게 전하면 하는 사람도 영어가 뚜벅뚜벅하고 듣는 학생도 영어가 뚜벅뚜벅한데 그렇게 라오스 말로 그렇게 전하면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기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의 힘은 대단합니다. 세상의 말로 사람을 울고 웃기는 사람들, 들었다 놨다 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말의 힘으로 세상의 대통령도 되고 또 권세자도 되고 다른 사람의 주머니를 텅텅 비게도 하고 수많은 팔로워를 거느리는 인기스타도 되고 권력과 부를 축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용기와 힐링의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거기에 말의 힘에 종교심, 종교성까지 접촉을 하게 되면 정말 대단한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세상적인 종교적인 심성이 그 속에 들어가면 영혼을 죽이거나 영혼을 손먹는 사탄의 도구가 됩니다. 말의 힘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근심하게 만들기도 하고 용기를 주기도 하고 병들게도 하고 때로는 그 사람을 막 일으켜서 힘있게 살리기도 합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야고보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배가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말의 힘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커뮤니케이션 이론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무기고 전략이 되는 것이 아름다운 말, 알로컨스한 것, 그 다음에 설득력의 기술이 대단합니다. 펄세이시브한 것들, 대단히 중요합니다. 전도에서도 이런 이론이 유용하게 쓰임받을 때가 꽤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바울은 그 말의 힘을 애써 외면하였습니다. 그가 말을 못하기 때문에 그가 버버리하게 하는 말을 하기 때문에 아니었습니다. 그는 누가 그의 말을 들어도 그런 말에 은사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처음에 1차 전도여행 때 바나바하고 바울이 같이 전도여행을 다녔는데 바나바는 나이가 좀 있는 사람이었고 말씀을 주로 많이 전하는 사람은 바울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그럽니다. 저가 헤르메스다 그럽니다. 헤르메스라는 거죠. 즉 언어의 신이라는 겁니다. 그런 별명을 그에게 붙여줬습니다. 언변에 재능이 있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아덴에 있을 때입니다. 아덴에서 처음에 아덴에 가보니까 뭐 수도 없이 많은 신들이 있고 사람들이 말쟁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새로 동네에 어떤 사람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느냐 서로 논쟁을 합니다. 헬라의 철학자들이죠.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말에 조금 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인정을 했습니다. 탁월한 언변에 능한 하나님의 종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자신의 연약함, 두렵고 심히 떨리는 그런 상황에서 그것을 택하는 대신 그가 택한 방법은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과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그를 극심히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할 적에 듣는 사람이 구원의 믿음을 가지게 되면 얼마나 정말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참 정말 환희에 차는 마음이 있습니다. 좀 지나간 얘기지만 제가 미국에 와서 처음에 미국 교회를 다니는데 조그마한 동네 교회입니다. 제가 그 교회의 교인이 되어서 그 교인들하고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뭐 이런 일을 한다고 그러니까 저희들을 그 교회로 인도한 이제 그 부인은 한국 분이고 미국에 50년대 말에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남편은 이제 미국 군대에서 오랫동안 근무하고 회사에 뭐 조그만 회사의 사장님으로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우리가 그 교회의 교인이 되겠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막 우는 거예요. 눈물 흘리는 거예요. 아니, 그분이 집사님이죠. 집사님, 우리는 원래 예수 믿던 사람이고 그리고 청소년 사역을 하던 전도사였고 그리고 여기 잠깐 있다 갈 겁니다. 그러는데도 이분이 막 울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울어요. 여러분, 교인이 새로 왔는데 여러분들이 그 교인 보면서 너무나 좋아서 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 저 사람 새로 왔는데 관상을 보니까 어디서 신앙생활 했을까? 우리에게 이런 마음들이 더 많은 경우가 참 그래요. 누가 새로 왔습니다. 그 사람 한 사람 저기 고맙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생활 잘 해보십시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 한 사람이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되면 너무나 좋습니다. 그 어려운 것을 해낸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말의 능력이 아니라 아주 순수하게 복음을 전했더니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죠. 대개의 경우 듣는 사람이 외면하고 또 말을 했더니 뭐 지금 21세기에 지금 19세기 얘기하느냐고 하면서 조롱하고 너나 잘해라 당신이나 잘하세요 이런 눈초리를 주고 더 대적까지 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 쉽지 않습니다. 한 번 두 번 이렇게 당하면 괜찮은데 그 계속 당하면 대단히 힘들 거겠죠.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1년 6개월을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보통 사람이 감내하기 어려운 그런 일을 계속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대단한 사도 바울이 나는 약하고 나는 두려워했고 나는 떨었다도 아니고 뭐라 그래요? 심히 떨었대요. 트렘블링 하는 거예요. 버들버들 떠는 거예요. 이 사람 만나서 복음을 전하면 또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 여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 누가 닥쳐와가지고 나를 막 끌고 가면 어떡할까. 한 번은 우즈베키스탄에 선교사님도 훈련을 하러 갔습니다. 1월 달입니다. 그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또 키르기스탄 뭐 그 지역의 스탄 이 칸츄리의 선교사님들이 한국에서 나간 선교사님들이 다 함께 모였어요. 그리고 이제 컨퍼런스도 하고 총회도 하는 겁니다. 근데 모두가 불안해. 언제 그 정부에서 경찰들이 들여닥칠지 몰라. 그래서 조마조마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아침에 이제 모이기로 했는데 오늘 못 모일지도 모른대. 경찰이 우리가 여기 모이는 거를 알았다고 하는 소식이 들렸다는 거예요. 못 모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일단 도망가더라도 밥을 잘 먹어야 되니까 밥이나 잘 먹으면서 뭐 해봅시다. 그런 시간도 가졌습니다. 뭐 원래 하는 거죠. 언제 무슨 문제가 생기면 튀는 겁니다. 그야말로 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떨었어요. 힘이 떨었어요. 저는 잠깐 갔다 오는 사람이지만 거기서 계속해서 그 사역을 해야 되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한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이 사람이 이 내 소리를 듣고 바로 경찰서로 뛰어갈 사람인가? 아니면 내 말을 잘 듣고 다시 만나서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인가? 이게 얼마나 겁이 나는 얘기인지 몰라요. 그래서 선교사들 훈련을 할 적에는요 꼭 이럽니다. 기도하고 그 사람이 평화의 사람인 줄 알아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화의 사람, person of peace. 사도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힘이 떠는 거예요. 그 복음 전파의 거장이 그가 힘이 떠는데 사실은 잡혀갔을 적엔 얼마나 당당했는지 얼마나 담대했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인데 지금 그들 가운데 교회 안에서 벌벌 떠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구원받는 사람들만 있었습니다 하면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거기에는 반대하는 사람이 틀림없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했다 하지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사람의 설득력을 이게 싹 포장해서 하지는 않았는지 의문을 품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적에도 언제부턴가는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예배입니다. 그럼 찬송도 하나님의 예배입니다. 설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근데 분위기를 잡는 거예요. 설교 시간을 위해서 분위기를 잡아요. 찬송도 분위기를 잡는 거고 기도도 분위기를 잡아요. 우리가 분위기를 잡아요. 어느 때부터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찬송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기도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복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서 교회를 세웠던 이 사도 바울인데 동시에 마치도 바늘과 실이 함께 늘 가는 것처럼 늘 쫓아다닌 것이 반대의 세력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복음을 전하다가 감격을 해서 눈물을 흘려본 사람도 있겠거니와 혹시 여러분들 중에 복음을 전하다가 힘이 떨어본 적이 있습니까? 힘이 떨어서 무서워요. 무서워. 복음을 전하는데 아이 여보, 전도하는데 뭐가 무서워? 사도 바울은 떨었다고 그랬어요. 떨어본 적 있습니까? 그는 떨었지만 타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연약하고 두려워하고 떨리는 모습을 굳이 숨기거나 감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격려의 음성이 언제 들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싶죠?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을 듣고 싶죠? 언제 그것이 들리는지 아십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다 대적을 만나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떨 때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그 두렵고 떨리는 중에 여전히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전할 때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 어려운 일을 해내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일을 내가 또 해내지 않았습니까? 하는 겁니다. 좀 유치한 질문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질문이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우리와 같이 아주 소시민으로서 복음을 전하든지 아니면 바울과 같이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빌리 그레함처럼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구원받는 사람은 항상 적습니다. 일부입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전도대 할 때는요, 상담하는 사람들이 먼저 쫙 스테디움에 같이 앉아 있다가 구원 초청의 시간이 되면 상담받는 자들이 이렇게 찬송이 나오고, 오늘 예수 믿을 사람들 내려오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서 이렇게 쭉 내려와주면 다른 사람들이 용기를 내서, 아, 저 사람도 나갈 수 있으니 나도 나갈 수 있겠다 하면서 일어나서 나오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보기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 같은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상담자들입니다. 용기를 같이 주는 거죠. 같이 격려를 하는 거죠. 이걸 나쁘게 생각하면 이것이 매니플레이트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좋게 생각하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좀 더 격려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복음을 전하면 복음 전파의 거장이던, 복음 전파의 아주 처음 하는 초신자이든 다 전하면 두 가지 현상, 하나는 구원받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고 하나는 대적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데, 수적으로는 후자가 항상 많은 법입니다. 그냥 방관하는 사람만 있으면 괜찮겠지만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두려워 떨기 시작하겠죠. 위축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죠. 말을 할 적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가 많이 가지죠. 교회 역사에 늘 믿는 사람보다는 안 믿는 사람,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복음 전파의 이 방법은 실패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복음 전파를 하되 보다 엘러컨스하게, 보다 트렌디하게 하고, 보다 설득력 있게 하고, 보다 엣지 있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시도는 늘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붙잡고 여전히 자랑스러워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 전파의 거장 사도 바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음 능력에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고 그 일을 끊임없이 감당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는 사람이 복음 전파를 감당해야 합니다. 저는 요즘 좀 하나님 앞에 좀 죄송스러운 것이 많이 있어요. 나를 목회자로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언제 불렀느냐? 청소년들 데리고 복음전도 하러 다니고, 뭐 코스모스 백화점 옛날에 뭐 그런 데 가서 막 전도하고, 뭐 동국대학교가 그때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불교 학교인데, 뭐 그 학교 전 앞에 가서 막 전도하고, 아 그러면서 아이들 데리고 다니면서 막 지도자 훈련하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제가 받았거든요. 근데 미국에 와서 뭐 영어 때문에 애쓰고, 또 뭐 신학 공부한다 애쓰고, 또 목회한다 그러니까, 이 목회는 또 다 한 사람의 마음을 만지는 거거든요. 뭐 이러다 보니까 뭐 처음에는 전도했습니다. 처음에는 뭐 시멘스 미션들 뭐 막 그 배 타고 다니는 사람들 찾아가서 그 사람들 와서 뭐 전도하고, 전도하면 전도사님 내가 평생 교회 다니는데 전도사님에게 생전 처음 이런 얘기 듣습니다. 나도 예수 믿는데 뭐 어쩌고 하면서 뭐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겨요. 지방에 조그만 교회를 하니까 그 사람들 데리고 그 동네 사람들 다 예수 믿게 하는 그런 수고를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가 좀 규모가 있고 막 이러니까 내 스스로가 전도하는 일을 많이 못했어요. 얼마나 마음에 부끄러움이 생기는지 몰라요. 그래서 얼마 전부터는 기회가 있으면 하겠어요.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앞에 어떤 분들이 앉아 있어요. 찾아가서 May I help you? 난 이 교회 목사다. 혹시 교회 다니느냐? 예수 믿어라. 어저께 미안하지만 우리 무궁화한 것 같게 장동구 장로님 계신데 2층에서 선생님으로 수고하시는 분이 있어요. 잠깐이지만 선생님 저는 이 교회 목사입니다. 혹시 교회 다니시나요? 안 다니시는 것 같습니다. 교회 다니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참 좋습니다. 아 교회 다닐까? 친구들이 다 교회 다니니까 아이들이 마치 크니까 교회 다니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조금씩 하고 있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12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 이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목사이지만 그렇게 말재주가 능하다고 늘 그 여기지 않고 살아갑니다. 늘 말에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격상 고지고대로 가는 이런 고지식한 면이 있습니다. 옷은 조금 트렌디하게 입고 다니는 것 같은데 이 성격이 원래부터 고지식해요. 고지식합니다. 말도 고지식하게 스트레이트로 하고 포장을 하거나 이런 거 잘 할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것은 이런 사람인데 미국에 와서 33년 동안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감사합니다. 진짜. 그리고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감사해요. 그 어려운 일을 내가 해내지 말았냐? 않았습니까? 내 능력과 내 재주가 아니었습니다. 교회 나눈 사람들 중에서 믿은 사람이 더 많을까요? 안 믿은 사람이 더 많을까요? 믿은 사람보다 안 믿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건 정상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리치몬 가족 여러분, 우리가 그 어려운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다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채우기 위해서도 아니고 교회를 크게 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 누가 할 수 있나요? 우리가 해야 되죠. 우리가 안 하면 그분들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반대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빛을 가로막는 것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옷에 먼지를 털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피가 당신에게 돌아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떠났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어려운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능력이 있습니다. 내 속에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 계시니까. 그 일을 성령께서 하시니까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친구들 만나겠죠? 늘 만나는 분들 계시죠? 아무리 얘기해도 교회가 안 가겠죠? 한마디 하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아마 형,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너나 잘 가. 그럴 겁니다. 오케이. 또 다음에 만났을 적에 친구, 예수 믿고 구원 받아. 우리 살 만큼 살았잖아. 예수 믿고 구원 받아. 아이들이 그럴 겁니다. 아빠, 엄마,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래, 나 늙어서 이제 네가 내가 하는 말 잔소리로 듣겠지? 그렇지만 해야 돼.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야. 우리가 그 큰, 그 어려운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면, 우리가 예수를 전하면, 우리 가운데 예수를 전하며 우리의 눈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을 많이 보는 성도님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는 캘리포니아 리치몬드 침례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김경찬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캘리포니아 리치몬드 침례교회 또는 BBN 한국어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2: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 되심을 날마다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어느 불신자가 주일 학교에 가는 학생에게 비웃는 조로 물었습니다. 교회 다니면 천당 가니? 라고 묻자 아이는 그렇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그럼 지옥은 어디에 있니? 라고 다시 물었는데 이 아이가 대답하기를 아저씨가 지금 가고 있는 그 길로 곧장 가면 지옥에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이 질문을 했던 사람은 학생의 말이 마음속에 남아서 이 길로 곧장 가면 지옥이라니 라고 하다가 고민을 하며 교회를 찾고 신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며 살아가는 BBN 가족들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1: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0: 주의 뜻을 따라 성경 강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보내드리고 있는 주의 뜻을 따라 오늘도 말씀에는 부산 말씀교회를 담임하시는 김두식 목사님입니다.
1: 할렐루야, 김두식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편 39편에 있는 말씀으로 인생의 유한성을 깨닫고 드리는 일곱 가지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시편 39편의 도입부에 등장하는 여두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두둔은 아삽, 헤만과 함께 다윗시대의 3대 악사입니다. 여두둔의 지위를 받아 찬송한 시는 시편의 총 3편이 등장하는데요. 본문인 39편과 62편에는 다윗의 시를 여두둔이 지휘했고 77편은 아삽의 시를 여두둔이 지휘했습니다. 본문은 인간의 유한성과 인생의 허망함을 노래한 시인데 다윗의 노년에 임박한 임종 앞에서 생을 정리하면서 쓴 시로 유명합니다. 다윗의 인생 70년을 회고해보니 인간은 유한한 존재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비관론으로만 이 시를 마치지 않고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능력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인생의 유한함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이 드린 기도는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진리를 깨닫고 믿음이 성장하는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유한함과 허무함 앞에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할까요? 시편 39편은 그 답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첫째로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혀로 범죄치 않게 하소서, Let me keep my tongue from sin 이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잠언 12장 18절에 보면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Reckless words pierce like a sword. 아무 생각 없이 쏟아내는 아무 말 대잔치는 듣는 이에게 칼처럼 그의 영혼을 찌름 같다는 것입니다. 왜 이 넥타이를 맸냐가 아니라 이 넥타이는 제가 두 번째로 좋아하는 색이네요 라고 말하면 그러면 첫 번째 좋아하는 색이 뭔지 물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고 경고하십니다. The tongue has the power of life and death. 야고보서 3장 8절에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체에서 매일매일 가장 많이 범죄하는 것이 혀입니다. 다윗은 인생의 말년에 혀로 범죄하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떤 범죄입니까? 첫째로 원망, 불평, 비방 등을 하지 말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Let me not resent, complain, nor slander. 악한 대적들이 비난하고 조롱할 때 우리는 침묵해야 하며 입술로 범죄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때때로 침묵도 지혜입니다. 악인과 맞서 싸우려다가 내가 악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입에 재갈을 물리는 노력을 했습니다. 재갈은 맹수가 물지 않도록 혹은 큰 소리로 짖지 못하도록 입에 물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41편 3절에 여호와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기도합니다. Set a guard over my mouth. 여러분의 입에는 파수꾼이 있습니까? 아니면 생각하는 순간 바로 나오는 자동문입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다윗이 인생의 말년에 혀로 범죄하지 않기를 기도했는데 그 두 번째 내용이 뭡니까? 감사와 찬송의 말을 하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Let me give thanks and praise. 침묵한다고 해서 무조건 입을 닫고만 있어서는 안 되고 열 때는 열어야 하겠죠. 본문에 보면 다윗은 입조심하느라 선한 말도 하지 않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랬더니 근심이 더했고 마음에 불이 붙었습니다. 침묵할 때는 침묵함이 옳지만 선한 일에도 침묵하는 과오를 저지르면 안 됩니다. 우리 입술은 감사와 찬송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시편 126편에 보니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입에는 웃음, 혀에는 찬양. 입에는 웃음, 혀에는 찬양. 할렐루야. 정반대로 입에는 원망, 혀에는 짜증이 충만하면 큰일 나겠죠. 오늘 시편 39편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본문을 관통하는 두 번째 핵심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하는 내용입니다. Let me know the limitation of my life. 4절에서 6절 말씀이죠. 우리 인생이 길어봤자 손넓이, 즉 한 뼘밖에 안 되는 짧은 인생입니다. 든든하게 섰다고 할 때에도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잘난 척하면 하나님께서 비웃으십니다. 가소롭게 여기십니다.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아무리 든든한 것을 붙잡고 있어도 다 허무한 것뿐입니다. 잘나봤자, 예뻐봤자, 많이 배워봤자, 대단해봤자 전부 하나님 앞에서 없는 것 같은 존재요. Nothing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연약함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6절에서 인간은 보이다 말다 하는 그림자 같은 인생임을 설명하면서 헛된 일에 분주하고 바쁘게 다니며 재물을 쌓아도 결국 누가 그것을 취할지도 모르는 불쌍한 존재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돈 많이 번 의사가 노년의 자식들에게 전 재산을 나눠줬습니다. 자식들도 돈 많은 의사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요양원 경비 내놓으라 하자 자식들이 거절했습니다. 아버지는 분노하고 절망하여 목을 맸습니다. 며칠 전 신문기사입니다. 돈 많이 벌어도 그것이 내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많은 재산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 혹은 형제들 간에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다윗은 그런 인생의 허무함을 깨달으면서 자신이 비록 전무후무한 이스라엘의 왕이었으나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모르면 교만해지는 것이죠. 나의 연약함을 아는 자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 시편 39편을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7절에 보니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Let me confess that my hope is in the Lord. 한 뼘 길이에 불과한 인생, 아무리 잘 나가는 때라도 결국 허무한 인생, 열심히 바쁘게 물질을 쌓아봤자 누구 것이 될지도 모르는 인생을 살면서 그런 움직이는 것들을 소망 삼아서는 안 되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결국 참된 소망은 장수도 성공 출세도 물질도 아니며 영원한 소망은 하나님 외에는 없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허무주의에 굴복하지 말고 허무와 허생을 하나님 안에서 극복하고 하나님을 참 소망으로 삼으십시오. 우리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오늘 시편 39편을 관통하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죄에서 건지시고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보지 않게 하소서 하는 8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Save me from all my transgressions and do not make me the scorn of fools. 소망을 하나님께 둔 자는 먼저 자신의 죄를 사함받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생깁니다. 한글 성경의 죄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반역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하는데 마귀를 왕으로 섬기고 돈을 왕으로 섬기고 욕심을 왕으로 섬기는 반역의 삶을 살았음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왜 죄에서 건진다는 표현을 썼습니까? 죄가 우리를 주관하고 다스려서 죄의 종으로 사는 단계가 되었기에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건져 주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매한 자에게서 건져 달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도 제목입니다. 악인들에게서 계속적인 비방과 모욕을 당할 경우에 다윗이 가진 하나님의 이름에 심각한 명예훼손이 되기에 다윗은 우매한 자들에게서 더 이상 욕을 당하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매한 자들은 누구입니까? 인생의 길이가 불과 한 뼘밖에 되지 않음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최고의 전성기와 황금기를 구가하고 있어도 결국 그것도 아무것도 아님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누구 것이 될지도 모르는 물질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반역하면서 죄를 쌓는 인생들을 총칭하는 용어가 우매한 자들입니다. 히브리어는 나발이죠. 어리석은 자의 대표 명사입니다. 다섯 번째로 시편 39편을 관통하는 핵심 교훈은 무엇입니까?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주의 채찍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remove your scourge from me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징벌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채찍입니다. 다윗은 주님의 채찍을 옮겨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주님의 펀치를 맞고 완전히 쇠망하였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마치 그의 부귀 영화를 좀먹듯이 소멸하게 하신다고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완전히 쓰러진 다윗이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그의 자비하심에 호소하며 채찍을 옮겨달라는

0: 구체적인 행동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눈물 흘려 부르짖어 기도하면 귀로 들으실 뿐만 아니라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내 사정과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실 뿐만 아니라 응답하십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시편 39편을 관통하는 핵심 교훈은 13절에 등장하는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Restore my health before I die. 비록 10절에 하나님의 강펀치에 맞아 이미 쾌요패를 당한 인생에 불과하지만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13절에 하나님께서 건강을 회복시키시고 생명을 주실 것을 믿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회복시킨다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웃다, 슬픔을 이기다, 강하게 하다 하는 여러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눈물 흘려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사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슬픔 가운데 기도하며 매달리는 자에게는 슬픔을 이기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연약한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혹시 건강에 이상이 있거나 질병에 시달리는 분들은 다윗처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시편 39편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유한함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되 혀로 범죄치 않도록 또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해 주시도록 그리고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하면서 또 죄에서 건지시고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보지 않게 하소서 하며 주의 채찍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하고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며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하는 이런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 지금까지 크리스천 초중고등학교를 세워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 사역자며 베스트셀러 전도는 어명이다의 저자 말씀교회 김두식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 말씀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주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현재 맞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지혜롭게 대처하도록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공부할 때는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서 나라를 잘 다스렸던 솔로몬을 생각하고 억울할 때는 감옥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요셉을 또 무서울 때는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을 생각하고 그리고 친구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말하기 어려울 때는 예수님의 사랑을 잘 전했던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 41장 10절을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제 어떠한 일이 생기든지 걱정과 근심에 눌린 겁쟁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이 믿음으로 용기와 희망을 잃지 마세요.

저희 BBN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받으셨던 은혜나 또 함께 나누고자 하는 기도 제목 그리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들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저희 BBN 방송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신 분이나 또 구원의 확신을 가지신 분들이 있다면 꼭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다른 청취자들과 함께 나누는 일은 참으로 귀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귀한 간증을 보내주시면 다른 청취자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0: 온 가족이 함께 들을 수 있는 인터넷 방송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0: 다큐멘터리 드라마 평양 대 부흥 제4부 민족을 세우다. 기획 박광현, 극본 권영배, 연출 서윤영. 201번째 시간. 네비우스 선교 정책은 한국교회 초기 자립의 단초가 되며 그를 바탕으로 교회들이 자립의 기치를 높이 들게 된다.
1: 네비우스 선교 정책은 초기 선교사들의 선교 원칙으로 한국인들이 스스로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것을 돕게 되는 근거를 마련해 주게 됩니다. 네비우스의 시작은 산둥성 가난한 마을에서 선교를 하던 네비우스 선교사에게 만들어진 것인데 중국 산둥성은 아주 가난했던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선교를 하던 네비우스 부부는 현지인들을 위한 선교의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가 진정 저들을 돕는 것은 바로 자립이라고 생각을 하고 스스로 일어설 수 있게 자립을 돕죠.
0: 한국의 실정은 그보다 더했다. 산둥성보다 더 가난했던 한국은 오직 선교사들의 원조가 아니면 설 수 없는 실정이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필요했던 것이 자립이었던 것이다. 그것이 한국 교회가 지금에까지 설 수 있었던 기초가 됐다.
2: 뭐야? 자립을 한다고?
3: 그렇습니다. 교회들이 자립을 한다고 난리가 아닙니다.
2: 자립이라고 하면 돈이 있어야 하는데 저들이 돈이 어디에 있다고 자립을 한단 말인가?
3: 자, 그런데 말씀입니다. 이게 아주 묘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말은 자립이지만 독립이라는 것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2: 뭐? 독립? 잠깐만, 그게 그렇게 되는 건가?
3: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놈들이 다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 도움을 받고 있지만 그것을 자립한다고 하면 지금 조선하고 비교를 하면 독립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2: 일리는 있지만은 아직 그렇게 말하긴 이르다. 문제는 돈인데 돈이 어디에서 나와서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알아야 한다.
1: 일본은 교회 자립이란 말에 처음엔 그리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립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돈에서 자립이 안 되면 진정한 자립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이미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돈이 아니라 조직에서 완전한 자립을 이루려 할 때 그들은 그것을 독립이란 것과 연결을 해서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여간 자립이란 것은 당시로서는 과연 이룰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할 정도의 먼 이야기였습니다.
0: 그러나 먼 이야기 같던 일들은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었다.

0: 자립운동은 엄밀히 말해 1800년대 말부터 시작되어 시간이 가면서 더욱 강하게 일었고 너무 강조한 나머지 역효과가 일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기도 했다. 그러나 그 우려를 씻기라도 하듯이 선교사들의 정책은 그 시류를 거두게 된다. 그것이 바로 평양의 장대현 교회를 비롯한 여러 교회들과 인천의 재물포 교회, 서울의 정동 교회, 강화도 교회들이었다. 이들은 자립의 대표적인 교회로 다른 교회의 모범을 보이고 있었는데 특히 재물포 교회는 1903년 완전한 자립을 이루었다. 기록에 의하면 1903년 북감리교회 선교사 존슨은 그의 보고서에 재물포 교회는 완전히 자립하였고 그로 인해 성도들이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한다고 기록했다.
1: 자립은 당시 교회의 당면 과제가 됩니다. 각종 시험 속에서 흔들림 없이 이길 수 있는 것은 교회가 바로 서고 재정적으로 굳건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앞을 다투어 자립에 힘을 다합니다. 그런 가운데
2: 뭐야? 교회가 자립을 위해 혈안이 돼?
3: 그렇습니다. 무슨 바람들이 불었는지 이 교회의 조교들이 자립하자고 난리가 아닙니다.
2: 정말 대단하구만. 자기들 먹고 살 것은 없는데 교회당에 바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다.
3: 저 어떻게 할까요?
2: 조금 더 두고 봐라. 어차피 놈들 쌈짓돈이 나오는 것이니 그리 염려할 것은 없다.
3: 아니 그러다가 놈들이 뭔 일이라도 벌리면 그때 어쩌시려고요?
2: 아직은 그런 여유가 없을 것이다. 재정 자립을 위해 해결해야 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이다. 술포 마시고 놀기를 좋아하는 조선진들이 그 돈들을 모으려면 한두 해가 걸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그때까지는 더 두고 보자. 때가 되면 일서의 놈들을 요자를 낼 수가 있어.

0: 아니, 기거이 뭐라고? 아직도 교회에 나가면서 술을 퍼마시는 사람들이 있네? 내 당장 가서 이자들을 그냥. 온 교인들은 한 푼이라도 아껴 교회에 헌금을 해서리 한번 일어나 보았다고 하는데 교회당에 나오는 사람으로서 술을 퍼마시다니. 이건 너무한 것 아닙니까?
1: 고조 다른 사람들이 따라할까봐 겁납니다. 그러니까니 당장 가서 그 자를 훈계해야 합니다.
2: 네 보시라요. 언제 우리가 훈계를 받아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까? 우린 고조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니 그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될 때까지 그 기다려보자오요.
1: 아, 그러다가 교회가 자립을 못하면 혹합니까?
0: 그러게 말입니다. 벌써 다른 교회들은 다 자립을 이루었다고 하는데, 응? 이거 우리들만 늦춰지는 건 아닙니까?
2: 네 보시라요. 교회 자립이 무슨 경주입니까? 머리가 급하다고 그렇게 서두릅니까? 다 때가 되면 무르익을 것이고 익으면 따면 되는 겁니다. 괜한 자립 경쟁으로 일을 그르치는 것이 안 좋은 겁니다. 알가시오? 교회를 세우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교회를 세운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먼저 사람의 영혼을 생각합시다.

다큐멘터리 드라마 평양대 부흥 제4부 민족을 세우다. 출연 우문희, 이명숙, 유재상, 성수경, 이윤정, 홍승표, 이상헌, 정훈석. 기획 박광현, 극본 권영배, 연출 서윤영. 201번째 시간이었습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왕이 궁중에서 신하를 불러서 하나에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가져오도록 그리고 다른 하나에게는 가장 악한 것을 가져오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신하들은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면서 왕이 원하는 것을 구해서 왕 앞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을 가지고 온 신하가 상자를 열어보았을 때 그곳에는 사람의 혀가 있었습니다. 다른 신하가 가지고 온 것 역시도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이 바로 사람의 혀라고 하면서 상자를 열어보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신하들은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한 것 같습니다. 사람의 혀는 가장 아름다운 일을 하기도 하지만 또 가장 악한 일을 하기도 하는데요. 야고보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무엇을 내뱉고 있습니까?

오늘날 문명의 금자탑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높이만큼이나 우리 사람들의 마음은 깊은 절망과 분노와 고독과 그 황폐해진 마음 속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들려오는 세상의 끔찍하고 폭력적인 사건을 접하면서 그들 가운데 예수님만이 희망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에 진정한 평화와 만족과 풍성한 삶을 원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원하시면 지금 저희 웹사이트 상단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0: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찬양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3: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간에는 구약 성경 시편 29편에서 32편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2: 29편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내성을 바라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음이여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심이여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심이여 레바논과 시돈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으로 낙태케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 전에서 모든 것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영토로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4: 30편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대적으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주의 은혜로 내 산을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우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찌 진토가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치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케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영이 감사하리이다.
2: 31편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로 영원히 부끄럽게 마시고 주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길을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보장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저희가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어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를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곤란을 감찰하사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고 나를 대적의 수중에 근겁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내 고통을 인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근심으로 눈과 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생명은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해는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으로 약하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유혹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힘이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사망한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파기와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어오며 사방에 두려움이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치려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인자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나로 부끄럽게 마시고 악인을 부끄럽게 하사 음부에서 잠잠케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리의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로 벙어리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저희를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구설의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 기이한 인자를 내게 보이셨으미로다. 내가 긴급한 중에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이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4: 32편.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0: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이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1: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구약성경 시편 29편에서 32편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 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0: 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1: 매기 성경강의 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을 요한복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27절 말씀부터 함께 하죠.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자,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공유하고 이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주님의 이 고통을 우리가 여기서 나누게 되네요. 주님께서는 단지 인간들의 손으로만 고통을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주님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지만 그러나 그 이상의 고통을 받으셨어요. 여러분의 죄와 저의 죄에 그분에게 놓여졌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라고 했어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간고를 많이 겪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주님께서는 당신 자신의 죄가 아닌 세상의 죄를 짊어지십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는 그분에게 놓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어떤 관념적인 방법으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를 위해 죄가 있게 되셨던 거죠.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였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이라고 이사야서 53장 4절은 기록하고 있죠. 비록 그분께서 거룩하시며 순결하시고 죄인들과는 구별되셨다 해도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 죄가 있도록 되어지셨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한 고통의 그 고통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엘리자베스 C. 크레폰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님에 대해서 이러한 시를 적었습니다. 구속함을 받은 어느 누구도 물이 흐르고 있는 깊이와 주께서 경험하셨던 그 밤의 암흑을 알지 못했지만 그 이전에 그분께서는 잃어버려진 당신의 양을 찾으셨다네 라고 말입니다. 그분의 영혼은 공포 중에 서 있었고 그 십자가 앞에서 혼비백산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십자가로 가셔서 그 치욕을 참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또한 십자가에는 영광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 좀 더 생각해 보아야 하고 보다 더 그분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바울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니 라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의 앞에 두 절과 어떻게 연관되어지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주님께서는 최고의 시상에 직면해 계셨어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주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인류의 대속물로 내어놓으셨던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문제를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놓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 방법의 그 나름대로의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건데요. 어떤 사람은 그러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항상 행위보다는 믿음을 강조하시는군요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예, 그러한 지적을 또 나름대로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구원 받으려 한다면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만일 여러분께서 진심으로 그분을 믿는다면 이것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다 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그저 믿음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도구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만일 이것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실제로 그분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땅에서 호화스럽게 살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저당 잡힌 어떤 기독교인을 볼 때 그가 어떻게 주께서 오실 것을 기다리며 또 진정한 사람으로 그것을 소유할 수 있는지 의아스럽기까지 합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과 어떻게 연관이 되어지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와 함께 가시는 주님의 물음이 아니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있는 우리의 존재의 문제인 것이죠. 어떤 사람이 제게 당신도 알지만 난 자유주의 교회에 속해 있어 그러나 나는 주님을 나와 함께 모신다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분께 그런 분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주님께서는 그곳에 임재하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대의 길로 가시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대가 주님께 계신 그곳으로 가셔야 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값싼 어떤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이 때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때가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께는 싫은 것이었습니다. 가능하다면 그분께서는 비록 죄가 있도록 되어야 하는 것이 그분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인 줄은 아셨지만 아버지께서 죄를 담당한 죄의 공포로부터 자신을 구원해 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뭐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그리고 그분이 짊어지신 죄가 얼마나 무겁고 아픔이요 수치요 정말로 그것이 정말 가기 싫은 길인지 여러분들이 짐작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는 길이라면 그것이 아버지의 영광이라면 마땅히 그 길을 가시겠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던 거죠. 그것이 12장 28절에 나와 있는데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라고 하셨어요. 그분의 최고의 바람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줍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시는지 불평하고 또 불만스럽게 이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아버지여 이 고통과 이 어려움을 통하여 아버지께 영광이 올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주님이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의미와 내용들을 저희 또한 배워야 하리라 믿습니다. 하늘은 잠잠히 있지 않고 대답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들을 수 있도록 대답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세 경우에 즉 그분의 사역의 초기와 중간과 마지막에 하늘로부터 주님께 말씀하셨음을 유의해 보셔야 합니다. 그렇죠? 모두 세 가지 모든 경우가 다 한결같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관되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첫 번째는 주님께서 자신을 죄인인 인간과 동일시하셨을 때 그분의 세례 받으실 때였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서 성취되어야 하는 그분의 죽음에 대해서 엘리야, 모세, 그리고 주님께 말씀되어질 때 그 변형되어진 그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사역의 결론인 세 번째 주께서 그분의 때가 왔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핵심은 결론은 다른 것이 아니고 다른 어떤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참된 십자가의 의미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12장 29절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렸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씀하셨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오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하늘에서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29절, 30절을 여러분과 보았는데요. 여러분, 천둥 소리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천사가 말을 했다. 어떤 게 옳습니까? 모두 다 옳지 않지요. 이것은 천사의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한 무리는 이것이 초자연 것이라고도 믿었고 그들은 이것이야말로 뭐랄까요, 좀 하늘의 소리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들은 구약에서의 천사의 사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일반적으로 주의 사자, 그러니까 성육식 이전에 그리스도이신 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들은 하늘로부터 온 소리가 하나님께로부터의 소식을 전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른 무리는 이것이 그러니까 천둥 소리라고 말을 했는데 그것은 자연적인 해석을 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이것은 오늘날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류로 가득 차 있고 기록된 표적들은 정확하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이것을 믿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단지 그저 천둥소리다라고만 말했습니다. 그들에게 이것은 우레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이것은 단지 소리에 지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출생을 초자연적이며 그분의 삶은 표적으로 가득 차 있고 그분의 죽음은 한 알의 밀과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이걸 사람들이 믿을 수 있냔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로 되어지지 아니한 사람들은 이거 되어지지 아니하고서는 이와 같은 내용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부활하신 것은 그분의 육체이셨습니다. 그분의 뼈는 땅 위에 어느 곳에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여전히 이것도 일반 사람들에게는 그저 우레였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는 데는 어떤 지성의 표시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며 보기 위한 영적인 인지와 인식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셔야만 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데 사람들은 그런 것도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그저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 그것이 우레라고 말한 사람들의 특징 아니겠어요? 31절로 33절까지를 보죠. 이제 이 세상에 대하여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왕의 심판이었는데 이것은 요한복음 16장 7절로 11절의 내용을 보면은 성령께서 증거하시게 될 일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심판받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세상 죄를 위해 심판의 죽음을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만일 세상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세상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왕인 사단이 어떻게 쫓겨나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점차적으로 되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 때 사단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나름대로 그들은 승리를 했다고 확신했을지 모르죠. 이것은 주님께서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 전투에서의 참패를 말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사단은 두 번째 무대인 하늘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 성에서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계시록 20장 3절에 가보면 그들이 쫓겨나서 어떻게 됩니까? 무정에게 던져지게 되고 그 불과 유향, 그것이 무적행을 구성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이 사단의 마지막 무대라고요. 십자가에서 그의 심판은 임봉되어졌습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승리와 사단의 패배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구속적인 죽음을 강조하십니다. 그분의 죽음은 모든 사람을 그분께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분을 거절하는 사람은 버려질 것이고요. 예수를 사람들 앞에 높이며 그분의 구속적인 죽음을 강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말씀을 듣지 않고 교회를 지나쳐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동자들, 학생들, 공무원들, 평범한 셀러리맨들, 뭐 부자들, 뭐 이런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 예수께서는 오늘날 교회에서 높여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픔입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전파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 복음은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34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시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누구냐? 우리는 참으로 혼돈을 하고 있죠. 그들은 그리스도가 오면 그가 영원히 통치하실 것인데 지금 뭐? 당신은 지금 머물지 않고 죽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게 말이 되느냐? 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지고 드는 겁니다. 그때 35절로 36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직도 그들에겐 기회가 있는 겁니다. 이 기회를 그들은 지금 놓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들에게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이어서 37절로 4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들이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이루려 함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들을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하는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로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니라. 이제 우리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배우게 됩니다. 비록 그들은 세상의 빛을 앞에서 보고 있었지만 눈이 열리지 않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하는 이사야서 53장의 위대한 구속의 장을 보고 있지만 그것을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죽음에 그들이 어떠한 은혜를 받게 될 것인지 전혀 그들은 생각지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무엇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니 이게 되겠느냐고요. 될 리도 없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인용한 그 이사야서 6장에 되어진 그 말씀 이걸 보면 여러분 이것이 그분께서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라고 말한 이것은 여러분 여러 면에서 설명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문맥 속에서 취해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메시아와 그들의 왕으로 그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거절했습니다. 이에 그분께서 그들을 거절하시는 거죠. 여러분 주위에서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주님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일 수 없는 날이 왔습니다. 매기 성경 강의 애청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일은 복음을 들은 후에 그것에 동의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 멸망하는 길이니까요. 만일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복음을 듣기만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대로 살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다면, 순응하지 않는다면, 동의하지 않는다면, 죄송하지만 뭐 여러분 가운데 다 믿음을 갖고 계시다고 믿습니다만 심판의 날에 이르게 되는 거죠. 들을 수 없고 볼 수 없을 때가 오게 되는데 그때는 늦어요. 그때 회개하는 것은 늦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며 이분은 최후의 말씀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고 그분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게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저 천국의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니까요.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렸습니다.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0: 십자가의 능력을 온 세계로 알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BBN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비비엔 오늘의 말씀은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주제별로 선별해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영생침례교회를 담임하시는 조경길 목사님의 설교를 보내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양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내 사업에 대한 두려움, 실직에 대한 두려움, 늙고 병들고 외로움에 빠져있는 두려움, 가난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 자녀가 어떻게 성장할까? 거기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오늘날 같이 그 사드 배치 문제로 의해서 정말 강대국들이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러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이 시대, 전쟁이 또 다시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와 상황은 달라도 똑같은 두려움의 감정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두려움의 감정은 곧 기쁨으로 변화됩니다. 두려움의 감정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각자가 가지고 계신 두려움들이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이루는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려움으로 만들어지는 기쁨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두려움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제가 몇 주 전부터 여러분들에게 주보를 나눠드리고 그 주보에 설교의 대지에 가루를 넣어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설교 본문을 잘 따라오시고 또한 말씀을 잘 경청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련한 그 공간들을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기억해야만 되는 것이 뭐냐면 두려움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우리 본문 4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3절 사도행전 2장 4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또한 사도들이 행하는 기사와 표적을 본 유대인들이 두려워합니다. 왜 이들이 두려워했을까요? 바로 자신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구원자이셨다. 그 사실을 이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 사실을 이들이 느낀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들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본문 가운데 그 두려움이라는 말씀의 뜻이 뭐냐면 포보스라는 헬라어입니다. 포보스라는 헬라어는 공포심으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이 포보스라는 헬라어는 어느 때에 두려움이라고 번역됐냐면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때 모세가 두려워했습니다. 죄악을 저질러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던 아담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가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건을 경험한 자들이 느끼는 감정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시는데 큰 광풍을 만납니다. 그때 정말 집채만한 파도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그 배를 집어삼킬 듯이 큰 파도가 일어났습니다. 그 제자들과 그 배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온갖 자기들의 물건들을 밖으로 바다를 향하여 내던집니다. 그리고 난리를 칩니다. 공포심에 있어서 그들이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랬을 때 이들의 머리 가운데 문득 생각난 한 사람,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배 밑바닥에 머리를 베고 주무시고 계시는 거였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칩니다. 우리가 다 죽게 되었는데, 우리가 다 죽게 되었는데 어찌하여 당신은 여기서 잠을 자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는 자들아 말씀하시면서 바다를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람과 파도를 향하여서 잔잔하라 얘기합니다. 우리 성경 마가복음 4장 4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들이 공포심 가운데 사로잡혔습니다. 당장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인하여서 바다가 순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파도가 잔잔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느꼈습니다. 무엇을 느꼈습니까?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도대체 누구란 말이냐? 여러분, 성도들이 두려움을 갖습니다. 이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이 되어야만 하는가? 이 유대인들이, 이 이스라엘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도들의 기사와 표적을 보고 나서 그들이 느꼈던 두려움의 감정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이 제자들이 행하는 수없이 많은 이적들을 보고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구나, 그들이 느꼈던 두려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두려움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두려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두려운 삶이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믿음의 행동을 해야 합니다. 믿음의 행동을 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 44절부터 46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본문 44절부터 4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본문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발견해야만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믿는 사람이 무엇을 했다? 믿는 사람이 서로 물건을 통용했다. 믿는 사람이 재산의 소유를 다 팔아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 믿는 사람이 마음을 같이 했다. 믿는 사람이 성전에 모였고 믿는 사람이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눴다. 믿는 사람이, 여러분, 무엇을 믿는 사람이요? 무엇을 믿는 사람이 그랬다는 겁니까? 바로 우리가 어찌할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다 죽게 되었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살아나신 사실을 믿는 사람이요,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신 것을 본 믿는 사람들이,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던 그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물건들을 서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소유물들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자기 것은 영원히 자기 것이었고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영역에 침투하는, 나의 가지고 있는 것을 범하는 자들에게 정말 가혹한 형벌을 가했던 그러한 자들이요.
그들의 삶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믿기 때문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아이들을 데리고 동네 목욕탕에 갔습니다. 목욕탕에 가서 이제 목욕을 하면서 또 아이들은 저기 찬물에도 들어가고 뜨거운 물에도 들어가고, 저는 목욕탕 가면 참 좋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목욕탕을 가서 목욕을 다 하고 나서 그 바나나 우유를 이렇게 딱 먹으면은 그 참 맛있어요. 정말 좋아요. 아주 그냥 좋아요. 그래서 목욕탕을 딱 가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좀 때를 불려와라. 그리고 이제 좀 몸이 좀 불어나면 이제 때를 이제 밀어주고 이제 그랬는데, 참 안타까운 모습을 좀 봤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한쪽 구석에서 한 70대 정도 되시는 아저씨, 뭐 할아버지인데, 이 등이 안 닿는 곳을 억지로

몇 살이니? 어색하잖아요. 그러면서 또 뭐 일어나라, 뭐 엉덩이도 밀어주고, 뭐 하여튼 그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등 좀 밀어주실래요? 때 좀 밀어주실래요? 말하기가 힘든 사회 상황입니다. 목욕탕에도 말 한마디 안 해요. 좀 얼마나 어려우시면 그냥 내가 당신의 등을 좀 밀어주면 그 사람이 가만히 있습니까? 당신도 나의 등을 좀 밀어주고.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고 사회가 편리를 추구하고 그것이 마치 행복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아니요, 말 한마디 사람들에게 부탁하지 못하는 사회가 오늘날의 사회입니다. 여러분들 목욕탕 가시면 좀 때 좀 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아멘 하나도 안 하세요? 때 좀 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좀 밀어주세요. 그래, 교회는 어디 다니십니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전남 여수에서 횟집을 운영하시는 김경수 씨가 계십니다. 이분이 연간 13억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분인데 1억 원 이상 기부하는 그 아너 소사이어티, 그 1억 원 이상 기부하는 그 아너 소사이어티 그룹에 속해 있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자신의 사업 철학이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본받을 만한 사업 철학인데, 그것이 뭐냐면 이분이 30대에 20대부터 시작한 그 사업이 30대에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이분이 뭘 하냐면 공사하시는 분들에게 그 도시락을 대주는 사업을 했어요. 그리고 아구찜, 그 아구찜하고 아구 그 탕하는 그 요리를 해서 좀 성공해 보려고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모든 하는 일마다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던 가운데 외환 위기를 맞습니다. 외환 위기를 맞아서 정말 완전히 빈털털이 깡통을 차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이 분이, 이 김경수 씨가 어떻게 하냐면 그냥 주방장으로 다른 요리집에 정말 고용되어서 일을 합니다. 어쩔 때는 70만 원 받기도 하고 80만 원 받기도 하고 100만 원, 150만 원 받기도 하면서 이 사람이 약 5년 동안 자신의 월급을 그대로 모읍니다. 그리고 나서 그 종잣돈 2천만 원을 가지고 2004년에 40평짜리 횟집, 그 자산어보라는 것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대박을 터뜨려요. 그 대박을 터뜨리는데 이 대박의 그 성공 요인이 뭐였냐면 동남아였어요. 동남아. 동남아가 뭔지 아세요? 동남아가 이겁니다. 뭐냐면 동네 남아 계신 아줌마를 공격해라. 동네 남아 있는 아줌마들을 대상으로 해서 횟집 가면 비싸잖아요. 회가 보통 먹으면 한 뭐 5, 6만원, 7, 8만원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만원짜리 회 정식을 이분이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동네 아줌마들이 회를 먹을 수 있는 그 만원의 돈으로 회를 먹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집이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이 집이 정말 계속적으로 막 줄 서고 막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막 몇 시간을 줄을 서야 되는 그러한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은 정말 큰 부자가 돼요. 그리고 나서 매 지역 주민을 위해서 이 김경수 씨 한 사람만 아니라 이 한 사람은 350만 원씩 지역을 위해서 계속 그 350만 원씩 보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두 자녀가 있는데, 아내와 또 딸아이가 있는데 이 엄마와 딸도 그 계속적으로 기부를 해요. 그런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까지 나의 실패 요인을 내가 생각해 봤을 때 나는 나만을 위해서 우리 가족만을

0: 사업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성공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부자가 되고 싶으면 주변을 부자로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변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주변에서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 절대 돈을 잘 벌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변을 부자로 만들어라. 그렇다면 당신은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러면서 계속 자선 기부를 합니다. 그 자선 기부를 통해서 돈이 없어지고 정말 부족할 것 같은데 연 매출이 13억이에요. 계속 그렇게 돈을 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상의 사람들도 이 방법을 추구하는데 이 방법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 때 내가 축복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확히 성경의 원리와 같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있어서 이 두려움이 기쁨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이 믿음의 생활은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 내가 아닌 내 가정이 아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 교회를 생각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통하여 가정을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은혜 믿음으로 산다는 것, 나에 대한 생각을 버리고 내 유익에 대한 생각을 버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시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이 기쁨이 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세 번째는 존경받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존경받는 성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본문 4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7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무엇을 받았다고 말합니까? 칭송을 받았다. 칭송이라는 말은 그 카리스라는 말입니다. 카리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가 호의를 받는다. 호의를 받는다. 때로는 이것이 은혜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것이 친절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본문에서는 뭐냐면 존경으로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단어입니다. 이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체가 누구예요? 주께서 무엇을요? 구원받는 사람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더하게 하셨다. 이걸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뭡니까? 주께서 부흥케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께서 부흥케 하셨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음으로예요. 어떻게 존경을 받았다는 거예요? 바로 나눠주고 먼저 인사하고 먼저 힘을 다해서 기뻐했을 때,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가 추구하며 나아가야 될 성도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수없이 많은 이유 가운데 그 중에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못하더라 이겁니다.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생활하는 모습을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나쁘더라 이겁니다. 더 속이더라 이겁니다. 더 잘못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교회의 성도들이 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부산을 다녀왔습니다. 부산에 가서 여러 곳도 좀 이렇게 돌아보고 참 재밌었습니다. 그 중에서 참 즐거운 시간이 뭐였냐면 제 친구 목사님이 부산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정말 미국에서 같이 공부하면서 같이 일하면서 정말 소중한 친구인데 부산에서 목회를 해요. 근데 한 천여 명 정도 모이는 교회의 이제 담임 목사인데 지금은 교회가 많이 어려워서 성도들이 많이 감소돼 있는 가운데 담임 목사 청빙을 받았습니다. 그 목사님네 교회가 50년이 넘어요. 교회가 50년이 넘는데 그 장로님들이 또한 그 교회 재직들이 그 이제 목사님을 청빙하면서 물었던 것이 그겁니다. 우리 교회는 부흥해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을 좀 일으켜 주시옵소서. 좀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부흥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이 뭔가 그 말씀을 연구하면서 설교하는 가운데 성도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성도님들 정말 부흥을 원하십니까? 그때 모든 성도들이 아멘 아멘 그러죠. 그렇다면 성도님들 지금 앉아계신 자리를 비워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왔어요. 처음 온 사람들이 자리가 어딘지 몰라요. 아무나 막 자리에 앉아요. 아 여기는 장로님 자리입니다. 아 여기는 권사님 자리입니다. 아 여기는 집사님 자리입니다. 여기는 정말 몇 년 동안 내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를 비켜줄 수 있습니까? 그 자리를 비켜주어서 사람들이 왔을 때 사람들을 환영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준비가 되어져야만 하는데 여러분 그러한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물어봤습니다. 성도님들이 가만히 있더래요. 대답을 안 하더래요. 가만히 있더래요. 지금 그 교회가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제가 부산을 갔는데 정말 어디 보도 못한 그러한 음식들을 대접을 받았습니다. 참 귀한 대접을 잘 받고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흥을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욱더 간절히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섬김과 봉사입니다. 내가 봉사하지 않고 내가 섬기지 않고 교회 부흥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 부흥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나의 섬김을 통해서 나의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본문을 그대로 보시길 바랍니다. 믿는 사람들의 물건을 여러분들의 물건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소중한 물건을 내어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중한 음식들을 내어줄 수 있습니까? 이들이 그것을 내어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그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부흥을 이루셨다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두려움의 해결을 여러분들 스스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두려움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시도록 하나님께 맡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 10년을 다니고 교회에 20년을 다니고 아니 몇 년을 다녀도 헌금 생활도 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봉사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섬김의 자리에 한 번도 나아가는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축복하셔야만 할까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경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낮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낮아짐은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고 높은 하늘의 영광된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 위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사실, 낮아짐입니다.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셨습니까? 얼마나 낮아지셨습니까? 얼마나 섬김의 자리에 서 계셨습니까? 얼마나 봉사를 하셨습니까? 우리 교회는 봉사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섬김을 감당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 교회가 여러분들의 축복의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오늘의 말씀, 영생침례교회 조경길 목사님의 설교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 얻기 원하시는 분은 영생침례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구약 성경 잠언에는 어떤 길은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당신은 바른 길로 걷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사망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어떤 길이 생명의 길이고 어떤 길이 사망의 길인지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또 알기를 원하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 한국방송에서는 성경대학을 통해 바른 진리길을 오디오 포맷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또 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생명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는 여러분 자신의 독선적 기내와 생각과 경험은 그럴듯해 보인다 해도 그 길은 멸망의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생각을 배워 알아가기를 원하신다면 www.bbmpi.org로 가셔서 간단한 등록만 하시면 여러분이 원하는 시간에 반복해서 생명의 말씀을 무료로 배울 수 있고 테스트로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생각에 접근했는지 검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신 말씀 중에서 질문이 있으시면 대화방에서 실시간으로 방송 사역자와 질의대답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주소는 bbnbi.org와 bbnchat.org입니다.

0: 그리스도인의 삶의 승리는 성취해야 할 결과가 아니라 따라야 할 발자취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 승리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시고 내 삶의 주관자이심을 믿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갈 때 우리는 이미 승리한 승리자의 감격과 그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우리 인생의 정상에서 승리의 깃발을 꽂게 될 것입니다.
1: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PBN 한국어 방송입니다.
2: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0: 전부터 놀고 있던 자들이에요. 그냥 두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굶어 죽어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생명에서 끊어진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불러놓았다면 세상에 아침 일찍 부름받은 자가 복의 보관이에요.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그게 12시간 복을 누렸으니까 마지막 1시간 남겨놓고 와서 일한 사람보다 이 사람은 몇 배나 복을 더 받은 거예요? 세상에 12시간 봉사한 것은 그만큼 봉사한 것만큼 이 사람은 복을 맛보고 누린 거 아닙니까?
1: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언약을 따라서 오늘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전반부 말씀입니다.
0: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누가 서로 크냐,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하고 따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부르셨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먼저 따라온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제자들이 따라왔지만 그러자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한 생각이, 이렇게 다 버리고 따라가면 나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예수님께서 왕이 되신다면 내가 어느 정도로 커질까 높아질까 이런 생각을 하며 따라갔단 말이죠.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의 질서와 전혀 다르다라고 말씀하시고, 지난주에 본 말씀은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포도원 주인과 풍군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1시간 일한 사람하고 하루에 12시간 일한 사람하고 품삯을 똑같이 주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1시간 일한 사람이나 12시간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나 둘 다 처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놀고 있는 사람, 일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생명에 관계없는 사람, 포도원은 천국으로 보시도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에 관계없이 그냥 놀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생명에 단절된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주께서 포도원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일시키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흔히 교회 오면 빨리 신앙 훈련시키고 제자 훈련시키고 3개월 지나고 5개월 지나고 1년 지나면 재생산해라. 사람이 1년 만에 알을 어째 낳았습니까? 한 살짜리 보고 아 나라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그게 시스템 돌아가요. 요즘 얼마나 프로그램 많아요. 그게 1년만 딱 제대로 훈련시키면 재생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 좋아요 안 좋아요? 아니 뭐 할 봉사 안 하려고 하니까. 아니 목사들한테는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한 사람을 가지고 1년 동안 딱 제대로 훈련시키면 한 사람이 몇 명 돼요? 그 다음 해 되면 두 명 되잖아요. 두 명을 1년 동안 12달 훈련시키면 그 다음 몇 명 돼요? 4명 되겠죠. 4명을 또, 그 사람이 또 제사를 또 삼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러면요. 간단하게, 우리 교인들 현재 상태에서 1년 동안 여러분들 프로그램 돌려서 1년에 한 명을 재생산해내자. 재생산 말 알아들어요? 태신자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희한해. 하나님 나라를 사람이 만들어낸대, 막. 태신자도 정해요. 임신시키라 이거죠. 누구를 딱 찍어놓고 세상에. 그래서 만약에 1년만 되면요, 우리가 지금 한 근 200명 가까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자세히 안 해서 주소로 보면 한 200명 정도 되는데, 그러면 1년 후에는 몇 명 되겠어요? 딱 하면 400명. 그 다음에 2년 후에는 아이씨 어쩌지 그러면.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자꾸만 하나의 나라를 만들어내자, 확장시키자 이러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포도원 풍금 비유에서 전혀 그런 세상과 전혀 다른, 하루에 1시간 일한 사람이나 12시간 일한 사람이나 같은 품성을 줬단 말이에요. 이것은 사람들을 포도원에 불러들인 것은 주인이 그 사람들에게서 일시켜서 일의 결과물을 받아내려고 한다면 이 주인은 바보 같은 주인이죠. 아니 한 시간이라고 하루 품삯을 주는 그런 주인이 어디에 있겠어요? 주인은 왜 불러내었을까요? 12시간 일한 사람이나 뭐 5시간 일한 사람이 1시간 일한 사람은 왜 포도원에 넣어준 거예요? 생명의 참여시키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주인이 선하심으로 값없이 불러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이게 하는 나라 비유예요. 만약에 이걸 경제적인 원리로 이 세상에 도입해버리면, 그래서 공산주의가 이걸 도입했거든요. 법으로 도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건 지난주에 말씀드렸으니까. 그러니까 아니 1시간 일하는 사람, 12시간 일하는 사람 품사를 같이 준다. 누가 12시간 열심히 일하겠어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망해버렸습니다. 인간의 탐심을 인정 안 했기 때문에, 유물론자들이기에. 인간의 탐심을 인정 안 했기 때문에 그게 법으로 하면 될 줄 알았는데 망해버렸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이 세상의 원리는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놀고 있는 자들을 생명의 값없이 참여케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알 수 있느냐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사람들의 상식이나 가치관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난주 결론 부분에 아브라함과 다윗을 얘기했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는 거잖아요. 방금 찬양대 찬송할 때에도 그 가사가 나왔어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뭐예요? 헛되다고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찬양대 헛된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헛되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한다는 게 뭐냐라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아서 값없이 하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았는데, 값없이 받은 걸 가지고 내가 뭔가를 이렇게 이렇게 잘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상을 주겠지? 이건 뭐예요? 믿음에서 뭐로 가버린 거예요? 행위로 가버린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간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제자들이 처음 하나님 불러주신 것은 은혜예요. 은혜로 불러서 다 버리고 따라 나섰습니다. 따라 나다 가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나요?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안 오는데 우리만 열심히 하네.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이건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생각이죠. 그래, 이런 자들 보고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아니? 라고 하면서 지난주에 포도 풍금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움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브라함이 자랑할 것이 없대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도 자기 실력 전혀 아닙니다. 아내를 두 번이나 팔아먹는 그런 놈이 무슨 믿음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이 의롭다움을 받는 그 믿음의 연단, 믿음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시구나라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나중에 이삭 바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데서도 있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이걸 아브라함이 믿었대요. 아브라함이 능력이 있어 믿은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일단 받는 것을 말씀하고, 그래서 아주 중요한 언약이 아브라함과 다윗 언약이에요. 물론 그 가운데 모세 언약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모세 언약이 들어가는 이유는 왜 인간이 사람의 행위로 의롭다움을 받지 못하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모세 언약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우리가 지난주에 본 4장에서 바울 사도가 정말 성령의 성님하고 예수를 만나고 성님하고 되니까 성경을 이제 보는 눈이 열려진 거죠. 그래서 다윗이 뭘 복이라고 했습니까? 그 불법이 사함을 받고 그 제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다윗이 받은 복이 뭐예요? 불법과 죄가 가려짐을, 용서받았음을 복으로 본 거란 말이죠. 다윗? 가늠한 사람입니다. 살인한 사람입니다. 그것도 여호와 전쟁에 충성된 우리아를 죽여버리고, 가늠한 그 알리바이를 조성해서 그 우리아를 죽여버리고 가늠한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복이 뭐예요? 그 죄가 가려짐을 받고 그 죄가 사함을 받은, 이게 진짜 복이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천국에서는 아브라함하고 다윗하고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천국에서 바울하고 강도, 십자에서 죽는 순간에 예수 믿고 죽은 그 강도하고 바울하고 이 강도하고 천국에서 차등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아, 그러면 나는 평생 강도지사가 죽기 직전에 나 예수 믿고 천국 갈래. 그게 좋죠. 실제로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럴 바에야 나 평생 세상 재미 즐기고 다 즐기다가 뭐 청년 때부터 교회 와서 열심히 할 거 뭐 있느냐 말이에요. 실컷 놀다가 죽기 전에 숨 딱 떨어지기 전에 예수 믿습니다. 끝. 야, 그러면 내하고 누가 같다고요? 바울하고 아브라함하고 다윗하고 내하고 같다면 나 그렇게 살고 싶어. 그런 마음이 듭니까 안 듭니까? 네, 드시는 분은 놀러 가십시오. 이게 우리 인간이 아직도 천국을 알아요, 몰라요? 모른단 말이에요.
2: 그러니까 내가 놀고 있던 자, 생리에서 끊어진 자라는 의식을 못하고 사는 겁니다.
0: 내가 생명에서 끊어진 상태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린 겁니다.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복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으니까 더 잘 먹고 더 잘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교회를 나왔다면 이 사람은 교회 나온 이유를 모르는 거죠. 인자가 온 목적을 몰라요. 예수님 오신 목적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놀고 있던 자들이에요. 그냥 두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굶어 죽어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생명에서 끊어진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불러놓았다면 세상에 아침 일찍 부름받은 자가 복이에요, 복 아니에요?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그게 12시간 복을 누렸으니까 마지막 1시간 남겨놓고 와서 일한 사람보다 이 사람은 몇 배나 복을 더 받은 거예요? 세상에 12시간 봉사한 것은 그만큼 봉사한 것만큼 이 사람은 복을 맛보고 누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의 사고방식이 뭐가 돼 있어요? 은혜가 아니라 율법이었거든요. 자기 행위의 가치였거든요. 한 시간 마지막 일한 그 사람은 한 시간밖에 그 은혜를 맛을 못 본 거예요. 생명의 맛을 못 봤단 말이에요.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오랫동안 봉사했다고 나 이제 그만 좀 할래. 나 그동안 봉사 많이 해서 이제 좀 쉴래. 그냥 교회를 오지 마세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 천국 포도원에 들어왔느냐요, 포도원에. 이건 생명을 공급받는 나라거든요. 내가 일을 12시간 했는데 니는 1시간밖에 안 했지. 이런 얘기가 아닌 나라예요. 이게 어떻게 세상이 이해할 수 있는 나라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복, 정말 이 인자고 목적이 뭔가? 오늘 보면 17절을 보십시다. 17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열두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자,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시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을 또 하시는가요? 포도원 품꾼 비유는 무슨 비유에게? 천국 비유.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거예요? 주인이 선함으로 모든 자들에게 공평하게 은혜를 베푸는 나라. 이게 무슨 나라요? 천국이잖아요. 그럼 이 포도원 품꾼 비유 천국의 비유인데 이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이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려 하실 때에 열두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걸 세 번째 말씀하세요. 세 번째 같은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말씀이잖아요. 제자들은 이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거 지난번에 본 것이지만 한 번 더 확인합시다. 마태복음 16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이르되 항변했습니다. 주여 그림없어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께서 죽어버리면 메시아 왕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한 거예요. 베드로만이나 모든 유대인들 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으심으로 뭘 만들어내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니까 베드로는 이걸 몰라요. 그 뜻을 모르니까 예수님 이러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고 항의를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 베드로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은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 일을 생각 안 하고 사람 일을 생각한다. 사람의 일은 뭐예요? 사탄의 일과 이 꼴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하는 생각, 사람들이 하는 목적, 방향성 이런 것들은요 사탄과 이 꼴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가 되셔서 이런 메시아 왕국 만들어주세요라는 요구를 가지고 제자들이 따라간 거예요. 그게 사탄의 생각으로 따라갔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오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자님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 보고도 너희가 나를 따라오라면 자기를 부인하는 거,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라. 네 생각, 네 가치 판단, 네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멋있을 거야 라는 그 생각 죽이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이 말씀이잖아요. 제자들은 못 알아듣는 거 맞습니다. 17장 22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앞에서는 뭐요? 예수님을 뜯어 말리다가 사탄아 물러가라는 소리를 들었고, 두 번째는요? 이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근심을 한 거예요. 오늘 말씀, 세 번째 말씀은요? 오늘 본문 세 번째 말씀은 다른 데서는 십자가는 말할 수 없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만 이제 십자가가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19절에 이방인들에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이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뭐예요? 뭐하러 가시는 거죠? 십자가 지러 가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이 방향성, 목표 분명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은 결국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올라가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십자가로 지러 가는 그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제자들, 저는 이걸 동상이몽이라고 합니다. 같은 침대에 자도 꿈은 다르게 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가는 모습이 같은데, 겉으로는 같이 가는 모습으로 보이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십자가 지기 위해서 가는데 제자들은 뭐 하기 위해서 올라가요? 한 자리 차지하려고 가는 거예요. 누가 서로 높았냐 하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20절 보십시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가시는 것은 십자가 지러 가신다고 말씀하는데 그때에 누가 나와요?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내가 온 거죠. 이 세베대의 아들은 이름이 누구죠?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야고보와 요한. 그 두 아들을 엄마가 데리고 예수님 앞에서 와서 탁 절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없더라도 절을 한 겁니다. 절을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한다는 게 뭐예요? 사실은 예배거든요. 여러분 예배라는 말은 예를 갖추어 절배자예요. 절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여러분 왜 모였어요? 예배하러 오셨어요? 예배 왜 해요? 예를 갖춰 지금 세베대 엄마가 두 아들 데리고 와서 절을 했잖아요. 아들 데리고 왔잖아요. 왜 왔어요? 부산서 여기까지 여수서 여기까지

0: 아들 데리고 왜 왔어요? 딸 데리고요? 왜 왔어요? 우리가 예배하러 왔다라고 말을 할 때에,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요, 한문으로 표현한, 영어로는 서비스예요, 그냥. 서비스. 한문으로 표현하니까 예배가 되는데, 이 예배라는 것은 예를 갖추어 절을 한다는데, 예를 갖추어 절하는 목적이 뭐예요? 왜 예배해요? 뭘 원하는 게 있죠? 뭘 원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와서 딱 절을 한 거예요, 이 여자가. 아들 둘 데리고 뭘 원하느냐, 뭘 구하느냐. 그럼 사람들이 예배하러 올 때에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왜 예배해요, 지금까지? 평생 교회 다니면서 왜 예배했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도 이 교회에서 많은 설교를 들어가 이런 거 아실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면? 아, 그렇죠. 딱 알잖아요.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한다. 그러므로 인생 성공하려면? 예배에 성공하라. 그럼 예배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시간을 잘 지켜야죠. 정성껏 예물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아무데나 이렇게 꾸깃꾸깃한 거 내놓지 말고, 흔돈이라도 물에 딱 담갔다가, 그 다음에 그거를요, 다리미에 싹 달아야 돼요. 깨끗한 거. 그 다음에 월급을 받으면 제일 깨끗하고 빳빳한 새 것은 딱이 11조로 미리 제껴두고, 그 다음에 요거는 감사, 요거는 또 선교, 요거는 장학헌금, 요거는 구제헌금, 요거는 또, 무엇은 헌금, 뭐한열몇 가지 다 떼놓고, 그 다음에 쓰세요. 그게 예배를 드리는 거죠.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어적으로 맞아요. 예를 갖춰 절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정성을 맞춰 예배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이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분위기가 이제 그 옛날에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요즘 번역은 그렇게 돼 있는데요. 옛날에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의미가 뭔지를 잘 몰라가 번역을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신령과 진정을 했단 말이에요. 동양적 사상이에요. 종교적 사상이에요. 예배, 어떤 예배 장소에 가면 신령한 분위기가 나야 돼요. 신령한 분위기. 그 다음에 진정한 마음. 이게 예배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요,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과 얘기하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럴 때이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이, 아니, 그거 메시아가 온다고 했는데요. 유대인들인,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예배하고, 우리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에서 예배한다 그러는데 어디서 예배해야 돼요?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러니까 예루살렘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마리아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라.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시잖아요. 예수님이 진리로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영이세요. 예수님의 말이 영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자기의 영을 부어주실 때에 주의 영이 임하게 되면 진리를 알게 돼요. 예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만나주시면 그 자리가 무슨 자리가 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신령한 분위기와 아무리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절대 예배가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와주셔야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고 지금 여섯 번째 남자고 사는데 그 남자도 지 남자가 아니에요. 자기 남편 아니에요. 가난한 옛날에 과부 혼자 살려면요, 여자 혼자 살려면 기둥서방이 있어야 돼요. 얼마나 불행한 삶이었어요. 남편에게 기대야 살아가는 그런 사회 속에서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한 그런 여자예요. 근데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오는 곧 이때라. 세상에 이 여자 진짜 예배해버렸어요. 정말로 주님을 만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동이 떠져놓고 동네 나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고함지르러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 이 여인이 두 아들을 예수님 가서 절을 한 거예요. 엎드려 앞에 절을 한 거예요. 뭘 원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오늘 물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오늘 너희가 이렇게 예배한다고 모였는데 뭘 원하느냐? 주님께서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원한다고 말할 수 있을래요? 뭘 원한다고 말하실래요? 주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너뭘 원하니? 너뭘 원하니? 우리 꼬마가 지금 눈 치료하고 이렇게 한쪽에 안대를 해가 왔네요. 너뭘 원하니?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에 나옵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 도와라. 예. 메인이 주님께 보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다음 주에 볼 말씀은. 그 메인은 소원이 뭐예요? 보는 거잖아요. 보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얘들은 메인이 아니잖아요.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올라가니까 이제 메시아가 될 거야. 엄마까지 동원해가지고 뭐 한다고요? 주님, 뭘 원하냐? 예, 주님께서 왕이 되시면 주님의 나라에서 내 아들을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편에. 그리고 유대인들이 식탁을 앉을 때도 가장 주인의 자리가 있어요. 주인의 자리 좌우편에 가장 높은 자리예요. 그게 상석이란 말이에요. 그 자리에 좀 앉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다. 우리가 예배한다고 하면서 주님께 구하는 것이 뭔지를 알지를 못하고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는 내용들이 다 썩어질 것이잖아요. 생명도 아니고 썩어질 것을 구하는 건 예배 아니에요. 우상 숭배하는 자리예요. 우상 숭배하는 자리란 말이에요. 탐심으로 하는 게 아래는 건 자리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원하는 것은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다. 내가 마시려는 잔, 십자가잖아요. 고난님의 십자가입니다.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께서 말하는 이 잔을 무슨 잔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고진감래로 생각했죠. 메시아 임금을 만들려면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해야 돼요? 애를 써야 돼요? 어제 저녁에 그것이 알고 싶다 보고 잤습니다. 보신 분 계세요?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최태민씨는 40년을 노력했습니다. 40년을. 실제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일했던 것들을 어제 쭉 추적을 했더라고요. 악의 연대기. 그랬어요? 제목이? 악의 연대기. 예. 아버지로부터 딸로부터 어마어마한 돈과 어떤 뭐 권력들을 이렇게 이용해서 자기는 전면에 안 드러나면서 원래 킹메이커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을 만들어 놓고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예언을 하고 다녔대요. 예언을 하고 다녔대요. 그래서 제가, 야, 신기가 있는 게 있기는 있는가 보다. 그렇게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뭐예요? 정말 좋은 대통령을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대통령을 세움으로 그 이권을 차지하고자 한 거잖아요. 그 최태민이나 그 뭐 그 밑에 뭐 최순실이나 야고보와 요한이 다를 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그거 되게 욕하죠. 우리 그거 되게 욕하잖아요. 물론 욕 얻어먹어도 산 인간들 맞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요한이 지금 예수님을 왜 따라가요? 예수님이 임금되면 한자리 하려고 따라간 거예요. 뭐 다를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 마실 수 있느냐 하니까 예, 마실 수 있습니다. 고진감래 아닙니까? 고진감래 아닙니까? 그렇게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이 말씀도 하시죠. 좋다.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할 수 있다. 자, 20번. 이르세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마시려면 마실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거 무슨 말씀이에요? 1시간 일한 사람이나 12시간 일한 사람이나 동일하게 품삯을 같이 준다는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충성 열심을, 그러니까 왕이 될 사람 앞에 누가 충성도를 나타내는 거죠. 누가 더 열심히 충성하느냐. 그 사람들을 왕이 되면 누구에게 세울 게 계세요? 자기 3인방 문고리에 세울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십 년에 가도 너는 내 오른편에 있으라. 너는 내 왼편에 있으라. 그러니까 충성도에 따라 사람을 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사장님을 안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를 돌아가면서 한 달씩 바꿔보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목사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나에게 충성하는 사람을 뭐예요?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만만하게 일을 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시키는데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안 하면 안 시킵니다. 뭐든지 시키면 예 목사님 하고 하는 사람에게 시키겠죠. 물론 그런 사람이 없어서 곤란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지만 네, 세상의 그 생각들하고 지금 예수님의 말씀하고 이렇게 비교를 그렇게 해보시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 마실 수 있겠니? 예,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고진감래. 이렇게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고생했으니까 나중에 예수님 임금되면 나를 한자리 해주겠지. 그런데 12명이 같이 따라가니까 12명이 서로 뭐하는 거죠? 경쟁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네가 높은 자리 차느냐 내가 높은 자리 차지하면 따라가는데 예수님 이 말씀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충성도에 따라 좌우편에 앉는 게 아니다. 내 아버지께서 내 좌우편에 앉는 건 내 아버지께서 정해진 그 사람이 앉을 것이다. 갑자기 뭐가 사라지겠어요? 중성경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얼마나 멋진지 예수님 말씀 한번 보세요. 갑자기 자기 열심이 어떻게 해요? 사라져야 돼요. 사라져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옛날 잘못된 열심들은 빠져나가고 사라지는 것이 맞단 말이에요. 얼마나 멋진 말씀이에요. 그건 네가 노력한다고 결과가 달라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잖아요. 에이, 그럼 나 열심히 안 할래. 내 그럴 줄 알았어. 너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이게 복음의 위력이고 능력이에요. 뭘 폼 잡고 막 내가 열심히 주를 따라갈게요. 따라갈게요. 한 시간 일한 사람이 12시간 똑같다 해보세요. 12시간 일한 사람이 신경질 난 나 안 할래 그러죠. 열심히 임금 자리, 임금 되시면 그 옆에 내가 높은 자리, 장관 자리 하려고 따라가는데, 그래, 아무리 네가 충성해도, 네가 나와 함께 뭘까지 해도, 잔 마신다, 뭐까지 해도, 십자가에 같이 죽는다 할지라도,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아버지께서 정해놓은 그 사람이 받을 거야. 그럼 내가 아무리 충성해도 내 자리가 보장 안 된다면 열심히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바보죠, 그거 노력하면. 바보죠? 누가 그거 하겠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되는 나라를 자기 행위와 자기 노력와 자기 충성도에 따라 뭐 상이 달라지고 차별이 왜 바람이 안 되니까 차별이 생긴다는 이 엉터리 같은 사고방식으로 꽉 찬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이 말씀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시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한 명도 없단 말이에요.
1: 지금까지 언약을 따라서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위치한 늘푸른 교회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늘푸른 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오늘 들으신 말씀의 후반부 말씀을 전해드리시겠습니다.
2: 믿음의 승리를 말씀으로 증거하고 찬양으로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은 모든 상업성을 배제하고 순수한 청취자들의 후원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비영리 기독교 선교 방송입니다. 복음사에게 이 BBN을 후원해 주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BBN 한국어방송 홈페이지에 있는 선교 후원을 통해서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지난해 믿음으로 이렇게 후원하겠다고 작정하셨던 분들은 저희 BBN에서 고지서나 독촉장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BBN 한국어 방송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해 주실 분들께서는 저희 BBN 한국어 방송을 후원해 주신다는 것을 꼭 명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을 늘 감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BBN 한국어 방송과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단어 중 하나가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막상 복음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의를 내리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복음이란 복된 소식 또는 좋은 소식이란 말입니다. 그럼 무엇이 좋은 소식인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게 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시고 영생을 주셨다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복음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미스터리입니까? 만약 여러분들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아, 저기에서 내 죄가 모두 용서되었구나.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라는 감사하다는 마음이 생긴다면 틀림없이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여전히 로마의 사형틀로 보인다든지 또는 기독교를 상징하는 상징물로밖에 생각되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구원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에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주 안에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장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BBN 방송에서는 한국어를 비롯해서 8가지 언어로 만든 아이텔 전도카드를 제작하여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직 아이텔 전도카드를 모르시는 분들은 이를 신청하셔서 여러분들의 전도 생활에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청하시는 방법은 저희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 아래에 보면 아이텔 카드 신청하기 아이콘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하실 때 여러분들의 주소를 바르게 적어주셔야 저희들이 보내드린 아이텔 카드를 받아보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명함 크기에 보잘것없어 보이는 한 장의 아이텔 카드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아이텔 카드에 동참해 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헨리 나우엔이 쓴 상처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나라에 왕자 4명이 있었습니다. 4명의 왕자가 모여서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형제가 전 세계에 흩어져서 최첨단 과학기술을 배워오자라고 말입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 4명의 왕자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첫째 왕자가 말하기를 나는 한 조각의 생물의 뼈만 있으면 근육을 붙이는 기술이 있다. 그러자 둘째가 말하기를 나는 뼈와 근육만 있으면 피부와 털을 도단하게 하는 기술을 배웠다. 셋째는 나는 뼈와 근육과 그리고 털이 있으면 사지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막내 왕자도 질세라 나는 사지가 있는 것에 생명을 불어넣는 기술을 배워왔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네 왕자는 숲속에 들어가서 뼈를 하나 주었는데요. 그것은 사자의 뼈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술을 사용해서 사자를 만들고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러자 사나운 사자가 일어나 왕자들을 물어 죽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들이 쌓아놓은 현대 문명의 바벨탑에 인간 스스로 깔려 죽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문명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고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습니까? 인간은 하나님 앞에 하나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0: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0: 단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제439화 찰스 이야기 1부 번역 김성인, 극본 홍한나, 연출 이인성. 안녕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형제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기 전에 우리 눈에 있는 들보부터 깨달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내 눈의 들보보다 다른 사람 눈의 티끌을 더 크게 보기가 쉽죠. 오늘 이야기의 이 남자도 그랬습니다. 그는 자신을 도우려는 사람들 속에서 오직 위선만을 찾아냈고 그들 안에 있는 선함은 전혀 보지 못했죠. 하지만 그의 영혼과 삶이 사슬을 끊었을 때 그는 진정한 영의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1: 네 엄마 아빠도 언제 우리랑 같이 교회 가면 좋을 텐데.
2: 전 한 번도 아빠가 교회 가신 걸 본 적이 없어요, 할머니.
1: 네 엄마는 내가 꼭 다니게 했었는데 네 엄마가 네 아빠랑 결혼하기 전까지 말이다. 자, 너희 집에 다 왔다. 잘 들어가고 너희 가족들에게 안부 전해주렴. 그럼 다음 주일에 또 보자꾸나. 찰스, 왜 교회 갈 준비를 안 하고 있니?
2: 저 이제 교회 안 가요, 할머니.
1: 안 가다니 왜?
2: 그냥요. 사실 교회에는 온통 위선자들 뿐이잖아요.
1: 아, 왜 그런 말을 하니, 찰스?
2: 아, 그건 사실이고 할머니도 아시잖아요. 교회에서 담배 피우지 말라고 설교하면서 자기들은 밖에 나와서 담배 피우면서 더러운 농담들 하는 거려.
1: 그 사람들 때문에 주님을 판단해서는 안 돼. 자, 어서 가자, 찰스.
2: 아, 싫어요. 응? 저 이제 교회 안 간다니까요.
1: 아유, 어서 가자니까.
2: 아, 싫어요.
3: 아, 왜 이렇게 소란해요?
1: 찰스가 이젠 더 이상 교회 안 간다고 하잖니.
4: 소란 그만 피우고 할머니랑 같이 교회에 가. 다 너한테 좋은 거야.
2: 아, 교회가 그렇게 좋으면 두 번은 왜 안 가요?
0: 14살 나이에 그가 내린 이 결정은 그를 어둠의 길로 이끄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둠 속에서 있었던 그가 어떻게 참된 비단으로 들어섰는지에 관한 간증입니다. 지금 사슬을 끊고로 전해드리는 이 이야기는 찰스 처칠의 실화입니다.
5: 저는 노스캐롤라이나의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대형 트레일러 트럭을 운전하셨는데 그래서 아버지는 집에 계실 때가 별로 없으셨고 가끔씩 절 데리고 간단한 여행을 다닌 게 전부였지요. 저는 그 큰 트럭에 타고 트럭 휴게소에서 식사하는 것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6: 맛있게 먹었니, 찰스?
2: 네, 아빠.
6: 자, 그럼 이제 다시 출발해볼까?
2: 저기, 아빠, 아빠가 드시는 그 알약은 뭐예요?
6: 밤새는 걸 도와주는 약이야.
2: 저도 하나 먹어도 돼요? 아, 그럼 저도 깨어있어서 아빠하고 계속 말을 할 수 있잖아요.
6: 좋아, 딱 하나다.
5: 그때가 제가 마약을 접하고 그 효과를 알게 된 최초의 시간이었습니다. 전 어린 시절부터 외할머니와 함께 교회에 다니면서 성경 이야기에 대해 배웠지만 10대가 되면서 반항을 하게 됐지요. 사람들 안에서 위선을 보게 됐기 때문인데 심지어 외할머니 안에서도 발견했으니까요.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모든 크리스천들은 성숙으로 가는 과정 중에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들은 모두 죽는 날까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요. 제가 교회를 가지 않겠노라고 도전했던 그날 아침, 외할머니는 눈물을 흘리시면서 발길을 돌리셨고 저는 곧 그릇된 무리들과 어울리게 됐습니다.
7: 야, 잠깐 목 좀 축이게 멈추자. 난 맥주 마실 건데 넌 뭐 마실래?
2: 나도 맥주 마실게.
5: 난생 처음 맛본 맥주 맛은 너무 싫어서 뱉어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저보다 나이가 많은 제 친구들이 저를 비웃을 게 뻔했죠. 그리고 전 그들이 저를 인정해 주길 바랬기 때문에 그냥 참고 마셨습니다. 저희 부모님들은 그 문제에 대해 관대하셨죠.
6: 좀 늦었구나. 네 걱정하고 있었다.
2: 친구들 몇 명이랑 같이 드라이브 다녀왔어요, 아버지.
6: 술 마셨니?
2: 맥주 한 캔 마셨어요.
6: 앞으로는 집에서 마시면 좋겠다. 그럼 나도 네가 다른 추정병인들 팀에서 운전하며 올까봐 걱정 안 해도 되잖아.
2: 그 말씀은 저랑 친구들이 저희 집에서 놀 때 맥주를 마셔도 좋다는 말씀이세요?
6: 물론이지. 내가 뒷방에 너희들을 위해서 작은 바를 하나 만들어줄게.
5: 당시 겨우 16살밖에 안 됐지만 어둠의 계단 안에 한 발짝씩 들여놓을 때마다 희열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은 친구와 함께 가게에서 시계를 훔치기로 했죠. 가게를 나올 때까지 저는 나중에 이 죄값을 어떻게 치르게 될까, 또 혹시 사람들이 이 일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할까 끊임없이 걱정이 되어 심장이 두방망이질을 쳤습니다. 심지어 가게에서 나올 무렵엔 아프기까지 했지만 그 끔찍한 두려움도 시간이 지나자 사라졌죠. 그리고 곧 마리화나와 음주, 자동차 폭주에 빠져들었습니다.
8: 잘했어, 찰스. 야, 네가 저 자식을 해치웠다고?
2: 그래? 아, 이런 뭐 좀 마셔야겠어. 입이 바짝 말랐다고.
8: 야, 지금은 안 되겠다. 저기 보안관이야. 아이씨, 진짜.
2: 예. 차 안에 뭐 마리화나라든지 들킬 거 없지?
8: 아, 없어. 하지만 내가 스피드 경주하다가 체포된 거 우리 아버지가 아시면 나 죽이실 텐데.
5: 그 후로도 저는 도박과 마약 판매 등을 하며 두려움에 가득 찬 삶을 살았죠. 그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 멋대로 행동하며 허세를 부렸고, 술과 마약은 저를 실제 있지 않은 다른 사람으로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전 제가 공격을 당할 때나 때때로 친구들을 보호해야 할 때 사람들을 향해 권총을 겨누기도 했죠. 그때 전 제 자신이 누구인지 혹은 인생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다만 언젠가 해답이 찾아올 거라 막연히 기대하며 그런 삶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1: 돌아와서 기쁘구나, 찰스. 얼굴 본 지 너무 오래됐어.
2: 응? 안녕하세요, 할머니.
1: 그 자동차 사고 소식 듣고 걱정했다. 저 죽은 그 아이 너랑 알았던 애니?
2: 네, 제 친구였어요.
1: 아유, 세상에. 아유, 끔찍한 일이구나. 사람들이 네가 도로에서 자동차 경주를 했다던데. 아이, 그런 건 안 했으면 좋겠다.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너도 잘 알잖니.
2: 네. 이제 안 그래요, 할머니? 지난주 일요일에 교회도 갔었는걸요.
1: 어머나, 그래? 아유, 잘했다. 이제 너도 안정을 찾아야지.
2: 네, 지금 노력 중이에요.

0: 저는 변화되기 원했지만 방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무렵 제 친구들 중 몇 명이 결혼을 해서 정착을 했었는데 그 모습을 보며 제게도 그런 일이 있길 바랬죠. 하지만 제가 만나는 류의 여자들과는 결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 평판에 대해 알고 있던 괜찮은 여자들은 저와 상대도 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린스보로로 거처를 옮겨 영업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트럭에 물건을 싣고 여기저기를 다녔는데 어느 날 점심을 먹으러 한 가게에 들어갔더니 카운터에 한 아름다운 여자가 주문을 받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1: 어떤 걸로 하시겠어요?
0: 당신이요.
1: 죄송합니다. 전 메뉴 없습니다.
0: 여기 날마다 계신가요?
1: 식사 주문하실 거예요? 아니에요?
0: 햄버거로 할게요. 그래야 여기 앉아서 당신을 볼 수 있으니까.
1: 음료는요?
0: 소다요. 천천히 주세요. 저 전혀 급하지 않아요. 어쩐 일인지 저는 제가 나중에 그녀와 결혼하게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받아들일 때까지 계속해서 데이트를 신청했지요.
1: 찰스, 당신 크리스천이에요?
0: 딱 맞았어요. 항상 할머니와 함께 교회에 다녔어요.
1: 하지만 당신 부모님은 안 가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0: 맞아요. 부모님은 안 다니세요. 하지만 난 어렸을 때부터 성경 이야기들을 좋아했어요. 다만 인정할 것은 자라면서 수없이 많은 위선들을 보게 됐던 거죠. 사람들은 한 가지를 말하고서 정반대로 합니다.
1: 나랑 같이 이번 일요일에 교회 갈래요?
0: 좋아요. 우리는 만난 지 3개월 후에 결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1972년 11월에 한 우리의 결혼은 저를 바꿔놓았죠. 딱 일주일 동안만이요.
1: 당신 오늘 밤엔 절대로 못 나가요.
0: 나 나갈 거야. 토요일 밤이잖아. 레이싱 타임이라고.
1: 하지만 당신 어젯밤에도 외박했잖아요. 내 생각은 안 해요.
0: 당신은 나랑 같이 술을 마시거나 파티하는 거 싫어하잖아.
1: 당신 이렇게 오늘 밤에 나가면 내일 교회에 갈 수가 없어요.
0: 나 집에 있어도 안 갈 거야. 교회 관심 없거든.
1: 찰스, 당신 늘 교회에 갔던 것처럼 나에게 믿게 만들었잖아요.
0: 내가 보기 위선자들이 너무 많아.
1: 당신 나에게 거짓말했군요. 크리스천인 것처럼 행세하고선 알고 보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찰스, 나랑 같이 교회로 돌아가요.
0: 나도 하나님 믿어. 하지만 분명히 말하는데 교회는 믿지 않아. 내가 본 건 위선자들 뿐이었다고.
1: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봐요, 찰스. 그게 정말로 가장 중요한 거라고요.
0: 아니, 나 성경에 관심 없어. 그리고 당신이 성경 읽는 것도 싫어.
1: 찰스.
0: 내 말 들어. 당신 이제부터 교회 가지 마. 그리고 그 성경도 읽지 마. 어느 토요일 아침에 한 건장한 체구의 남자가 그의 아내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그는 몸에 문신을 새긴 그 지역 오토바이족 단원이었죠. 딱 제 타입의 사람이었지만 제가 기대했던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2: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기분 어떠세요?
0: 좋아요. 손님은요?
2: 예, 이보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저 혹시 결혼하셨어요?
0: 지금 1년 됐어요.
2: 와, 멋지네요.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는데요?
0: 22살이요. 아, 근데 왜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거죠?
2: 아니, 아내가 일요일마다 젊은 부부들에게 성경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도 부인과 함께 내일 오시라고 초청하고 싶어서요.
0: 그 말은 손님이 오토바이 죽이면서 일요일에 성경 공부를 인도한다는 말인가요?
2: 예, 불행히도 한번 새긴 문신 자국은 영원하더라고요. 하지만 주님께서 내 삶을 완전히 바꿔놓으셨죠.
0: 아, 예. 손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알겠어요. 그러니까 오토바이나 술 같은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들을 다 포기했다는 말씀이잖아요.
2: 아니요, 아니요. 난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원하면 술도 사 마실 수 있어요.
0: 아니, 아직도 술을 드신다는 뜻인가요?
2: 만약 내가 술을 마시고 싶다면 말이죠. 아무것도 내가 술을 사는 걸 막을 순 없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오셨을 때 그 모든 욕구가 사라졌거든요.
0: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사람의 인생을 바꿔 놓을 수 있다니요. 저는 늘 술을 끊고 착실해짐으로써 제 스스로 먼저 변화돼야 한다고만 생각했었죠. 하지만 그가 말한 건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전 겉으로는 아무 관심이 없는 것처럼 행동했지만 마음속으론 이것이 제게 꼭 필요한 것임을 깨달았죠. 그는 저와 몇 분 더 이야기를 나누었고 자리를 옮길 무렵 그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2: 찰스, 이 부인을 데리고 제가 인도하는 성경 공부에 한번 꼭 오세요. 내일 꼭 보기를 바랍니다.
0: 기대하지 마세요. 그때는 11월 후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늦게 사장이 제게 크리스마스

0: 내일 교회에 갈게. 제 입에서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아내는 정말로 조용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생각 없이 한 약속을 까맣게 잊었지만 제니는 기억했지요. 저는 아내가 제 옷 스타일을 반대하자 전 그걸 핑계 삼아 안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양보했죠. 또 저는 내심 아내가 자동차 경주에 썼던 그 차 타는 걸 거절해 주길 바랬지만 또다시 아내는 제 뜻에 순순히 따라주었습니다. 아내는 하나님만이 제 유일한 소망이 되심을 알았기 때문이었죠. 왜 그렇게 계속 시계를 들여다봐?
1: 대부분 주일 학교는 10시 전에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이미 10시 10분이어서요.
0: 그래. 그러니까 우리 다음 주 일요일에 다시 오자. 너무 늦어서.
1: 안 돼요. 우리 여기까지 왔잖아요. 늦었지만 얼른 가요.
0: 패트잖아.
2: 안녕하세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와요.
0: 내가 오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온다고 말도 안 했는데. 부부 수업에 참석한 후 할 수 없이 예배까지 드리게 됐는데 자리에 앉았을 때 전 마치 덫에 걸린 기분이었죠. 그런데 목사님의 메시지가 마음을 꿰뚫었습니다.
3: 오늘 여러분이 죽는다면 천국에 간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천국 가는 법을 알길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앉으신 자리에서 나와 이 앞으로 오시길 바랍니다.
4: 그분은 착한 사람들을 데리러 오신 거야. 넌 마약과 욕설을 그만두지 못해. 네가 우선적으로 바뀌어야 돼. 그러니까 넌 나. 그러니까 나중에는 나갈 수 없어.
3: 예수님께서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누가복음 5장 3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이 여러분의 구원의 날입니다. 내일은 그 누구에게도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0: 저는 자리에서 나와 앞으로 곧장 목사님을 향해 걸어나갔습니다. 그분은 제게 무엇을 원하는지 물으셨고 저는 천국에 가는 법을 알려달라고 물었죠. 목사님은 맨 앞줄에 앉은 한 남자에게 손짓을 하고 그는 저를 주일학교 교실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제리였죠.
5: 잘써. 오늘 왜 재단 앞으로 나오셨나요?
0: 천국에 가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
5: 그럼 형제가 오늘 죽는다면 어디로 가실 것 같나요?
0: 분명 지옥이겠죠.
5: 왜 지옥에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0: 전 하나님이 우리가 한 선한 행동과 악한 행동을 각각 다른 저울에 담아놓으신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전 악함이 분명히 선함의 무게를 초과했어요. 전 거짓말을 하고 도둑질하고 술도 마시고 욕도 하죠. 그거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5: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한번 보기로 하죠. 로마서 3장 23절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씀의 뜻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0: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는다는 뜻이잖아요. 혹시 지금 선생님도 지옥에 갈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려는 건가요?
5: 네, 맞습니다. 그 구절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는 나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0: 아니요. 선생님이 지옥에 가신다면은 그럼 저 같은 사람은 아무 희망이 없잖아요.
5: 잠깐만요. 또 다른 말씀을 보여줄게요. 로마서 10장 13절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0: 그건 너무 간단한데요. 그냥 기도를 하면 구원을 얻는다니.
5: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에 대해서 아시죠?

0: 그럼요. 하지만 이해가 안 돼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준다니 그건 너무 쉽잖아요.
1: 잘 써. 하나님은 형제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형제의 죄를 위해 그분의 외아들을 보내시고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선물로 주신 거죠. 어떠세요? 구원을 얻고 싶지 않으십니까? 기도하시겠어요?
0: 아무리 그래도 그건 너무 쉬운 거 아닌가?
1: 전 형제가 꼭 알아야 할 모든 것들을 다 설명했습니다. 이젠 형제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0: 그는 제게 그의 성경을 건네주고는 방에서 나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를 떠나지 않으셨지요. 저는 털썩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오 하나님, 만약 저와 같은 사람도 변하게 하실 수 있다면 제발 그렇게 해주세요. 저는 제가 살아왔던 방식에 심한 괴로움을 느꼈고 제리가 가르쳐준 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애원하는 듯한 심정을 느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제니의 손을 잡고 그곳을 나왔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저는 주방에 가서 맥주를 꺼내 게스트에 쏟아붓기 시작했죠.
2: 지금 뭐하고 있어요, 찰스?
0: 여보, 나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오늘 내 안에 뭔가 이상한 일을 하셨어.
3: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음 주에 우리는 찰스 처칠의 새로운 삶 가운데 펼쳐질 도전들에 대해 듣게 될 것입니다. 또한 찰스 안에 있던 이전 것들이 아무런 투쟁 없이 어떻게 사라졌는지에 대해서도 듣게 되실 것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상관없이 그리스도께 구함으로써 그분 안에서 그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기도는 전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죠.

출연 정운석, 이명숙, 유재상, 홍승표, 이상원, 이현주, 현경수, 이미향 번역 김성인, 극본 홍한나, 연출 이인성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신앙생활에 좋은 친구 나침반 출판사 협찬으로 제 439화 찰스 이야기 일부를 들려드렸습니다.

0: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복된 소식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빛을 발하는 태양의 신비, 신비한 창조의 세계에서 지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오늘의 주제는 왜 태양이 빛을 발할까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구에 다다르는 태양의 에너지를 붙잡아 전부 이용할 수 있다면 전 지구가 유럽처럼 산업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에너지 필요를 충족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그런데 태양 에너지 전체 방출량의 0.1%보다 더 적은 에너지가 지구에 도달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양의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태양의 내부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태양의 에너지를 만들어낸다고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그것이 맞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하지만 정답은 그리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완전한 대답은 그들도 알지 못합니다. 만약 핵융합 반응을 통하여 태양의 에너지를 만들어낸다고 한다면 그 과정의 결과물 중의 하나가 뉴트리노라고 불리는 미세한 입자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태양으로부터 와야 할 뉴트리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핵융합 과정을 촉발시키기에 필요한 태양의 온도를 새로 계산해보니 태양이 어떤 식으로 형성되었을 것이라는 진화론적 논리가 융합 반응에 충분한 열을 만들어내기에 필요한 열을 생성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대체 이론은 태양의 열은 중력적 붕괴라고 불리는 태양 자체로의 강력한 중력 인력에 의한 결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론은 왜 뉴트리노들이 없는지를 설명할 수는 있지만 진화론자들은 이 이론이 태양의 열이 만들어진 이유라고 한다면 태양이 수십억 년 오래 됐을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 과학적 정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하나님의 작품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1: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와 그 권능을 증거하는 신비한 창조의 세계. 본 프로그램은 미국 크리에이션 모멘트의 허락을 받고 번역하여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께서는 korean@bbnmedia.org로 이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또한 이어서 우리가 서로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용서받은 자라면 용서하는 삶

조건 없이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서 아무런 의로운 것도 발견하시기 전에, 아니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는 죄인으로 있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정도로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용서와 용납을 고백하는 심정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는 자신의 성격을 다스리지 못하고 소위 성질 부리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아쉬움으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우리의 성격입니다. 성격을 다스려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지름길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당신 앞에 놓여진 하나님의 축복을 당신의 다스려지지 않은 그 성격 때문에 놓치는 일이 없도록 성령님께 당신의 성격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0: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2: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고난주간에만 기억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는 일인데요. 무슨 일을 만날 때에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며 또 감사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면 이것이 경건의 삶을 위한 훈련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BBN 한국어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며 늘 기쁨으로 승리하는 BBN 가족들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인도에 가서 선교를 하던 영국인 선교사 한 사람이 영국으로 귀국하여 만찬 석상에서 선교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례를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감동스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한 상인이 일어나서 이야기를 냈습니다. 이 상인은 자주 인도에 사냥을 즐기러 가던 부자였습니다. 선교사님, 그 참 이상합니다. 나는 지난 3년 동안 인도에 수없이 갔는데 예수 믿는 인도인들은 한 사람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선교사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인도에 그리스도로 개종한 인도인들이 상당히 많아야 할 텐데 말입니다. 라고 비웃듯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선교사는 조용히 일어나 그 부자 상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혹시 선생님께서는 인도에서 호랑이를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자 상인은 뽐내며 대답을 했습니다. 호랑이요? 말도 마십시오. 나는 호랑이를 보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호랑이 사냥을 자주 다녔는데 수많은 호랑이를 잡았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때 선교사님은 이야기하기를 참 이상하군요. 저는 선교사 생활 20년 동안 한 마리의 호랑이도 보지 못했습니다. 호랑이를 찾아 헤매던 사람은 호랑이를 본 것이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헤매던 선교사는 상처 입고 방황하는 인도인들을 본 것입니다. 이처럼 은혜는 은혜를 찾고 또 사모하는 사람에게 보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큰 은혜를 사모하는 BBN 가족들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당신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바라기는 당신의 하루가 기도로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첫 목소리가 하나님께 올려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5편 3절에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아침 첫 시간을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당신의 마치는 그 하루도 주님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0: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합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1: 주의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우리 친구들,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2: 아니요.
1: 그래요.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양식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2: 아니요.
1: 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이제 함께 말씀 들어요.
3: 조용히 해.
4: 자, 3장 18절부터 4장 1절까지. 예,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4장 1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예수님을 옷 입는다, 그런 말씀을 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옷을 입지 않으면 하늘나라 못 가요. 네. 여러분, 물 밑에 가려면, 물 밑에 한 시간 동안 가려면 어떤 옷을 입어야 돼요?
5: 우주복.
4: 오, 그렇죠. 우주에 가려면
5: 우주복.
4: 우주복을 입어야 돼. 안 그러면 10분도 5분도 안 돼서 우주에서 죽어요. 물 밑에서 5분도 못 살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물 밑에 가려도 옷을 입어야 되고, 우주에 갈려도 우주복을 입어야 되는데, 하늘나라 가려면 무슨 옷을 입어야 돼요?
5: 우주 하나님.
4: 하늘나라에 가려면?
5: 하나님이요!
4: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5: 예수 그리스도를.
4: 옷을 입어야 된다.
5: 옷을 입어야 돼요.
4: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옷을 입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는 게 뭘까요? 라고 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 선악을 따먹었을 때 벌거벗은 것을 알고 부끄럽고 두려워서 숨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양의 저 목사님 양 같아요.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어요. 이것은 앞으로 인간은 예수님을 옷 입어야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는 이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옷을 입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었는데 옷만 입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옷을 입으면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살아야 할 내용들을 여기서 배워야 돼요. 그럼 초등학생은 교복이 없는데 중학교 가면 교복을 다 입어요. 중학교 가면 교복을 다 입고 고등학교도 교복을 입어요. 대학생은 안 입어요. 옛날에는 대학생들도 교복을 입었어요. 옛날에는요, 우리나라에 서울대학교 하는데 있죠? 그 교복을 입고 가면요, 서울대학교 입고 가면 사람들이 우와 저 서울대학생이다 막 이랬단 말이에요. 서울대학교 교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복을 입는다는 것은 보세요. 중학생이 딱 되면 교복을 입고 학교를 가는데 옷만 입었다고 중학생이 아니라 중학교 가서 이제 공부도 하고 중학교 가서 중학교 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옷 입었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배우는 학교에 입학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었다. 예수님을 입었다. 예수님을 배우는 학교에 입학한 거예요. 그러면 학교에 입학했는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옷 입었는데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그죠? 종도 있고 주인도 있고 자녀도 있고 부모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우는 학교에 입학해서 뭘 배우는 하냐면 첫째로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래요. 예, 아내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오늘은 자녀들에게 제가 중점 말씀드리려고 해요.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남편에게 복종할 수 마땅하다는 거예요. 물론 남편이 너 예수 믿을래? 날 믿을래?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요. 니는 아내가 아니잖아, 아직. 그러니까 대답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아내가 되었을 때 남편이 돈 벌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이럴 때 걱정이 된단 말이에요. 남편을 의지해야 될지, 예수님을 의지해야 될지. 그러니까 아내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복종해야 돼요. 예수 믿지 못하게 하면 남편의 말도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남편들은요,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아야 돼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 남편이라면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 이 말 하니까 목소리 막 찔려요. 저는 막 아내를 괴롭게 한 적이 너무 많아가지고 참 잘못했어요. 그래서 나는 또 배워야 돼요. 나는 오늘 또 그리스도를 옷 입고 또 그리스도를 배워야 해요. 그 다음에 자녀들은 좀 남겨둘게요. 자녀는 제일 마지막에 할게요. 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여러분, 부모들이 아비는 엄마 아빠 다 들어가면 돼요. 부모들이 자녀를 화나게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떨 때에 여러분 화가 나요, 부모님한테? 예? 아. 누구한테는 화내는데? 아, 친구들에게는? 오케이, 오케이. 예. 알았어. 친구들에게는 화날 일이 있어도 은호는 부모님께는 화날 일이 없대요. 자, 그러니까 부모가 은호에게 화날 일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화가 안 났겠죠. 아니면 너무너무 착해서 부모 말에 100% 순종하니까 화가 안 나든지. 근데 둘째는 아마 가능성이 희박할 것 같고.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노엽게 할 때에 하지 말라는 거죠. 아이들이 낙심하게 된다. 근데 어른들은 이래요. 자녀들에게 자기의 욕심을 투사시켜, 좀 어려운, 자기의 욕심을 강요해요. 야, 너, 아빠가 의사인데, 너도 의사에 돼야지. 열심히 공부해. 이러면 스트레스 좀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욕심 때문에 자녀가 노엽게 되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라고 해요. 그 다음에 종들이 있어요. 세상에는요, 모든 사람이, 옛날에는요, 사실은 여기서 종은 오늘날 회사에 일하는 사람과 달라요. 회사에 일하는 사람은 내가 마음에 안 들면 회사 그만두고 나올 수 있어요. 다른 데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옛날에 종은 태어나면서부터 종이 있어요. 중간에 종이 되는 사람도 있고 가난해서 종으로 팔려가는 사람도 있고 종이 되면요, 주인의 소유물이에요. 나올 수가 없어요. 평생 그 주인을 섬겨야 돼요. 죽을 때까지 주인을 섬겨야 되고 내가 종인데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요, 그 주인이 아내를 주어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도 내 아이가 아니에요. 주인의 아이예요.